금요일 첫 곡은 바로 전날인 목요일 문자 참여하신 분들께 초성 퀴즈로 드리고 있죠. 자, 오늘의 정답. 오늘은 특별히 또 한글날이잖아요. 그래서 꽤 오래전에 시인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노랫말을 담은 노래 7곡 이렇게 해서 노래를 선정한 적이 있대요. 여기에는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요조의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이런 곡들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 오늘 우리 첫 곡도 들어있습니다. 외래어 한 글자 없이 담담하게 일기처럼 써내려간 첫사랑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그 가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들어보시죠. 10월 9일 금요일 한글날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중2 때까진 늘 첫째 줄에 겨우 160이 됐을 무렵. 여러분 중2 때 몇 센치였는지 기억하세요? 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중2, 중3 뭐 고등학교 가서 훌쩍 크는 친구들도 있고. 무튼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이었어요. 저희가 어제 원석 씨하고 그 한참 얘기 중일 때의 비디오에 관해서 얘기할 때 한 통의 문자가 왔는데 지금 델리 스파이스 고백 맞춰도 되나요? 아 너무 신나서요 맞춘 게 8200번님이 빛의 속도로 맞춰주셨어요. 네. 자 초성 힌트는 방송 시간이든 언제든 이렇게 첫 곡이 플레이되기 전까지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종합 간장 세트 주인공 8200번님 되셨고요. 그리고 노래 가사에 숫자가 있어서 정답 맞히는데 훨씬 수월하셨다고 4742님. 그리고 가사에 완전 공감합니다. 제가 그때 반에서 키가 제일 작아서 늘 앞줄에만 앉았거든요. 4742님. 아, 그렇구나. 저는 뭐 아주 큰 키는 아니었지만 그냥 대충 뒤쪽에 앉아 있어서 그런 걸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총 10분께 종합 간장 세트 보내드리는데 저희가 선곡표 게시판에 따로 10분 올려드리고 자 그러면 문제에 키읔 3종 선물 세트의 주인공 콜라겐 영양제 폼 클렌징 세트 캡 가드 이거 모자 땀 패드예요. 자 이 세트의 주인공은 3372님입니다 중2 때 맨 앞줄에 있던 남자 동창들을 대학 가서 다시 만났는데요 다들 훌쩍 커 있는 거예요. 몰라보게 멋있어져서 심쿵하게 만든 녀석도 있었는데 이제 반백살이 되고 보니 뭐 그 시절 풋풋했던 감성이 떠오릅니다 라고 그렇죠. 그렇게 추억할 수 있다는 게 네 아직도 풋풋한 그때를 떠올리시면서 감상에 잠길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자 오늘은 영화 대사관이 준비되어 있는 날이죠. 소녀 강태공, 김세훈 작가와 오늘 영화 대사관 3부, 4부 이어드리고 자 지금부터 11시까지 샵 8000번 여기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아니 지금 제 생각인데 목이 좀 잠기는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잠길까봐 일부러 평소보다 조금 더 이 목에 힘을 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말투도 뻣뻣해지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모두 여러분 컨디션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 또 한글날을 맞아서 오늘부터 연휴 맞으신 분들 편안한 네,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일터에서 듣고 계신 분들 역시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5220님 지금 방금 러닝하고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상디 목소리가 들려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커피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오늘은 특히 어제 저희가 이번 황금 같은 연휴에 어떤 계획들 세우셨는지 여쭤봐드리고 제가 소개를 못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1, 2부에 중점적으로 그 이야기들 들려드리면서 채택되신 분들께는 마스크팩

0: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아침 1, 2부는 IS동서, 샘표식품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강원특별자치도청, 한국 MSD 캣박스이브,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아크메르 동탄,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현대해상 화재보험과 함께할게요.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1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1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4: 코리아 트렌치.
13: 코리아 트렌치.
15: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6: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콜드플레이의 옐로우였습니다. 깍! 하고 7262님 크리스 마틴 너무 좋아하는데 콘서트에서 이 노래 나올 때 관객들에게 나눠준 팔찌에서 노란색 불빛이 났는데 진짜 예뻤어요. 요즘에 다 디지털 시대로 그걸 또 이제 컨트롤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막 몇만 명의 팬들의 그 아, 그 형광, 옛날에는 진짜 그 꺾으면은 빛나는 그 형광 팔찌, 그 이전에는 라이터, 이제는 색깔이 자유자재로 바뀌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단 여러분의 연휴 계획들을 들여다보기 전에 출근하신 분들을 먼저 좀 챙겨볼게요. 6362님 연휴 때 출근 그래도 뭐 파이팅이에요. 행복한 음악 들으면 위로가 됩니다 하셨고요. 자, 뭐 어차피 오늘 지나면 내일 토요일이니까 힘내시고요. 출근합니다. 차가 한 개도 안 막히네요. 안 막히니까 진짜 이상해요. 무슨 일이지? 원래 휴일마다 막히는데. 아무튼 쉬는 분들 부러워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짜증을 내시는 건 아니죠, 지금. 안 막혀서 그냥 이상하다. 네. 2980님. 저도 오늘 진짜, 예. 너무 안 막혀서. 이상했어요. 여기는 울주군 간절곳에 있는 댕댕이 놀이터입니다. 출근해서 댕댕이들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거기. 그럼 오늘 사람 굉장히 많이 오겠네요. 댕댕이들도 그렇고. 3161님. 자, 하여튼 날씨도 좋고 뭐 남부지방에 아 오늘은 비 소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하루 되시길 바라고 지금 소개된 분들께는 저희가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황금 같은 연휴를 어떻게 보내시나. 3379님은 일단 지리산 노고단으로 별도 보고 일출도 보러 가신다고. 근데 노고단 가면 진짜 별이 쏟아지듯 보일까요? 아, 별 보고 싶은데. 근데 남친이 없어서 같이 별 보러 갈 사람이 없었는데 친한 동생이 고3 아들하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근데 고3이면 많이 예민할까요? 라고. 그래도 뭐 친구분이 어머니잖아요.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오는 아들이면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애초에 가느냐 마냐로 이제 한판 싸우면 싸웠지.

9514님은 궁중문화축전에 가신다고. 오,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4대 궁궐이랑 종묘에 가면 체험할 거리가 가득합니다. 4년째 저희 집 어린이랑 빠지지 않고 가고 있어요. 아침 가족들에게도 추천하신다고. 자, 행복한 나들이 되시길 네, 응원 드리고요. 9514님. 이번에 준비된 곡은 악뮤입니다. 소문의 낙원.

네, 새소리가 악뮤의 소문의 낙원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나들이 중이신 아침 가족들도 뭐 형편되신다면 문자로 어디 왔는데 날씨 좋다라든지 실시간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운전 중이신 분들은 네, 괜찮으니까 네, 귀만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바디 그리고 이승열이 피처링한 시크릿 왈츠라는 노래 듣고요. 잠시 후 저칼로리 시사 바로 돌아올게요.

0: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학생들 중에 노래방 가서 진짜 몇 곡 쫙 뽑으면서 스트레스 푸는 학생들 많죠. 근데 지금까지는 청

청소년실만 사용할 수가 있었나 봐요. 근데 앞으로는 굳이 청소년실을 따로 찾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입니다. 이 구분이 사라지면서 청소년도 모든 객실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됐는데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코인 노래방까지 유해업소로 보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견에서 시작한 그런 결과입니다. 다만 청소년들의 이용 시간은 기존처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되고요. 근데 뭐 빈방 놔두고 청소년실 때문에 복도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원하는 방 골라서 마음껏 노래로 스트레스 풀면 되겠습니다. 이 궁궐과 종묘같이 그 목조 문화유산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흰개미인데요. 예전에는 얘들이 남부지방에 주로 나타났는데 기온과 습도 변화 때문에 이제 서울과 경기, 강원까지 퍼졌다는 소식입니다. 경복궁 근정전과 창덕궁 인정전, 종묘정전 이런 주요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에 피해를 입었는데 흰개미는 나무 겉보다 속을 먼저 갉아먹는데요. 그래서 발견했을 때는 이미 피해가 큰 상태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종 흰개미까지 등장을 한 건데 수백 년을 견뎌온 우리 문화유산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함께 2026 단풍지도를 공개했는데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단풍 절정 시기와 가을 명소 36곳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는 수도권과 강원권을 시작으로 10월 말부터 단풍이 절정에 이르고 남부지방은 11월 초중순에 절정을 맞을 전망인데 추천 명소로는 인천대공원, 강원도 철원고석정, 충북괴산 문광저수지, 경남 거창창포원, 전남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또 제주 서귀포 따라비오름 등이 있어요. 그냥 지나치기엔 아쉽습니다. 단풍 시기 미리 확인하셔서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려요. 단풍은 입속 엽록소가 줄어들면서 그 자리에 붉은색을 띠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생기면서 이렇게 빨갛게 물들게 되는데 노란색을 띠는 카로티노이드가 생기면서 나뭇잎마다 이제 색깔이 좀 다르게 물이 든다고 해요. 한자로 단풍은 이것 단자에 단풍나무 풍자를 쓴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 단은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단, 단풍.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 영양크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힌트송은 노래 제목이 좋다고 말해이고요. 부른 사람은 볼 빨간 사춘기입니다.

자, 오늘의 힌트송 좋다고 말해 볼빨간 사춘기였는데요. 자, 오늘 단풍의 단은 붉다, 빨갛다 모두 정답으로 저희가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산균 세트의 주인공은 상디가 읽어주는 뉴스에서 우리 옆집에 있는 인천 대공원이 나와서 단풍 보러는 안 가봤는데 멀리 갈 거 없이 인천 대공원에 가서 단풍을 느끼고 와야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아 바로 옆에서 하긴 가까우면 더 안 가더라고요. 자, 3167님 유산균 세트의 주인공이 되셨고요. 자, 영양크림 받으실 분들 붉은 단 힌트 듣고 알았어요. 저는 가을이 짧고 아쉬워서 짧을 단인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단풍. 6690님. 오랜만에 광교산에 왔는데 광교산은 수원에 있는 산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날씨도 너무 화창하고 하늘이 맑으니 너무 좋은데 은행 냄새 빼고요. 그리고 6909님. 아, 그걸 안 밟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자, 그리고 세 분 더. 6617, 1313, 정학규님. 네, 영양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Maroon 5의 노래 Payphone 준비했습니다.

0: Imagine Dragons의 Walking the Wire였습니다. 1054님이 아 오늘 선곡 너무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아 연휴라 그렇구나 라고 네 근데 역시 마음이 편해야 노래도 더 좋게 들리고 그렇죠. 자 이제 시작된 연휴 진짜 이번에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요. 바로 또 겨울 올 테니까 뭐 이렇게 재촉하는 것 같이 들리면 또 그렇겠지만 오늘부터 주말까지 진짜 잘 시간 관리해서 보내시길 재밌는 시간 만드시길 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라노입니다. 7620님인데 다음 주 화요일에 롯땡 콘서트홀에서 공연이 있어서 초등학교 딸아이 집에 혼자 두고 출근해요. 아 전문 소프라노 성악가시군요. 공연을 앞두고 계신데 이번에 솔로곡도 있는데 목 컨디션이 그닥 좋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밤에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꼭 뿌리고 주무세요. 저 지금도 노래 나가는 사이에 프로폴리스 사탕을 입에서 녹여 먹고 있던 중이었는데 아니 진짜 저도 지금 한 6개월 만에 노래할 일이 생겨서 가뜩이나 걱정 중인데 아무튼 솔로곡도 하셔야 되는 또 성악가이시니까 목 관리 잘 하시고요. 잘 끝날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컨디션 잘 챙기시기를 저희가 응원 드릴게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0: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백년 가게 수양농장 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목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블랜드에서 맹문동 농축액, 다원 누룽지에서 보리 누룽지와 시래기 해장국을 드립니다. 9516님은 서울로 나들이 오신대요. 오늘의 주인공 광화문의 세종대왕님. 동상도 보고 한글날 행사도 참여하고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랑 가고 있어요. 세종대왕님, 한글을 이 좋은 때 반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네, 행복한 나들이 되시길 바라고. 권세진님은 산을 싫어해서 등산을 왜 하는지 모르는 남편과 가을 운악산 잔도 보러 가고 있어요. 잔도가 뭐지? 아무튼 가을 단풍은 아직 이를 수 있겠지만 날씨도 좋고 길도 안 막히고 너무 좋아요. 기분이가 좋아요. 라고. 상디는 등산 좋아하시나요? 라고. 네, 뭐 해본 적이 없어서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데 이게 잔도, 운악산 구름길과 잔도길, 이렇게 영상을 지금 작가님이 보여주시는데 와, 되게 가파르네요. 야, 이런 절경이 있었다니. 멋있어요. 네. 재택근무하느라 단풍 드는지도 몰랐는데 월요일에 아이 숙이 실시 때문에 용인대 쪽 가야 해서 보니 단풍이 들어있더라고요. 아, 지금 수시 기간이죠.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네, 9545님. 자,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 클리블랜드라는 노래, 9월에 공개된 신곡입니다. 네, 치어리더 응원 구호 같은 추임새가 특징인 곡인데요. 저 이 노래 듣고 오늘 영화 대사관이 있는 3부 4부 기다려주세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영화 대사관이 있는 날이라 이런 높은 가을 하늘에 어울릴 그런 영화 음악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딱 떠오른 곡입니다. 조엘 슈마허 감독이 만든 청춘 영화인데요. 지금 호명될 이름들을 듣고 아 맞다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네, 반갑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연배실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라틴계 최초의 청춘 스타, 그러니까 제 세대에 있을 때가 아닐까 싶은 에밀리오 에스테베스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에 당시 정말 또 청춘 스타인 로브 로우, 데미 무어, 주드 넬슨, 앤드리 맥도웰, 네, 이런 청춘 스타들이 등장을 했던 이 영화 이후로 정말 대스타들이 된 배우들도 있고요. Saint Elmo's Fire라는 영화 주제곡 있죠. 그 유명한 데이빗 포스터가 작곡에 참여했고요. 영국 출신 뮤지션 존 파가 직접 곡도 함께 만들고 노래도 해서 당시 크게 히트했던 또 동명의 영화 주제곡인데요. 자, Saint Elmo's Fire 오늘 생각난 노래로 같이 들어요.

0: 야, 정말 저도 오랜만에 듣는데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자, Saint Elmo's Fire, 존 파의 목소리였어요. 노래가 좋아서 휴일 근무가 마냥 나쁘지만은 않네요. 아, 이런 긍정적인 마음 너무 좋습니다. 7221님,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오늘 또 재밌는 영화 우리 세훈 작가님이 소개해 주실 테고. 아, 이 노래 아는데 잊고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 좋아하면서 들었는데 생각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정희님. 자, 3, 4부는요.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강원특별자치도청,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당진시청, 브람스 안마의자, 한국콩나물숙주농업인협회, 음주 후엔 팀앱대리,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와 함께할게요.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6: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8: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9: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0: 당진 해나루쌀,
9: 덮밥에도
10: 당진 해나루쌀,
9: 국밥에도
10: 당진 해나루쌀.
9: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그게 핵심을 뚫는 대사 한 줄을 통해 영화를 만납니다. 대사 한 줄을 곁들인 영화 이야기, 영화 대사관. 자, 오늘도 MBC FM 영화음악을 진행하고 계시죠. 김세훈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늘 쓰시던 모자를,
1: 네,
0: 모자 안 쓴 모습은 저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1: 저도 오랜만에 봅니다.
0: 아, 그렇군요. 근데 보통 모자 많이 쓰면,
1: 네,
0: 모자를 매일매일 그렇게 쓰면은 머리숱이 많이 빠진다라는 속설을,
1: 네,
0: 거슬러 가시면서,
1: 네,
0: 저한테 그러면 야구 선수는 다 대머리냐고.
1: 그렇죠.
0: 근데 아무튼 근거 있대요. 아무튼
1: 그런가요? 네. 아, 근데 그래도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며칠 전에,
0: 네,
1: 머리 깎고 나면 일주일 정도는 머리 깎아.

0: 주신 분에 대한 예의로 그래도 좀 모자를 벗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 근데 생각을 하고
1: 자연 곱슬이시네요.
0: 네. 아, 옛날엔 더 심했는데 네. 나이 좀 먹으면서 많이 펴졌어요.
1: 펴졌다기보다 이제 머리카락에 힘이 좀 맞아요. 빠진 거겠죠.
0: 그걸 알면서도 다르게 표현해보고 싶었는데.
1: 네. 아, 근데 작가님은 그간의 활동으로 봤을 때는 네. 책을 못해도 한 7, 8권은 발표하셨을 것 같은데 네, 네. 보니까 그 예전에 얘기해주신 헐크 바지는 왜 안 찢어질까 이후에
0: 그것도 사실은 그 책을 쓴 게 아니고요. 잡지에 썼던 거를 그냥 회사에서 묶어서 낸 거예요.
1: 아니 그... 네.
0: 그래서 아니... 저는 그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도 전혀 모르고.
1: 아하. 네. 일부러 그런 책을 수술만도 하실 텐데.
0: 아니, 책을 쓰자는 곳이 있어서 써볼까요 하고 한 게 지금 10년이거든요. 네. 못 쓰겠어요 저는.
1: 그냥 아니, 말씀하시는
0: 이렇게 잡지에 쓰는 거는 뭐 쓰고 네. 방송 원고 써야지 그러면 쓰는데 책 그러면 자 지금부터 책 원고를 써봐야지 하고 컴퓨터 앞에 앉으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 컴퓨터 모니터가 모니터에 단 한 글자도 찍어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곧 내기는 낼 텐데 그냥 책을 위한 원고라기보다는 기존에 여기저기 흩뿌려놓은 원고를 모아서 내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1: 아니 저희 그래서 든 생각이 네. 헐크 바지는 그래서 왜 안 찢어져요?
0: 헐크 바지가 안 찢어지는 이유를 한 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이제 썰을 푸는 게 그 컨셉이었는데 네. 가장 유력한 이유는 등급 때문이죠. 아. 우리가 헐크 바지를 찢어서 19금 영화를 만들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1: 아, 하긴. 네. 네. 스판덱스다.
0: 그렇죠. 마블 영화를 보는 관객층을 겨냥했을 때 네. 그들을 다 포기하고 19금 영화로 만들어서 얻을 것이 무엇인가. 네. 예전에 이안 감독이 실제로 그 헐크를 찍을 때요. 네. 이안 감독이 또 그냥 상업 영화 감독이 아니라 예술 영화 감독이기도 하시잖아요.
1: 그 너무 의외였어요.
0: 그래서 이안 감독이 헐크 바지를 찢어서 만들어 보겠다고 예, 야심을 갖고 왜 헐크 바지는 안 찢어져? 나는 헐크 바지가 찢어지는 영화를 만들 거야. 네. 라고 강하게 주장했다가 스튜디오한테 무시당하고 그래서 이안 감독마저 실패한 게 헐크 바지를 찢는 그렇군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1: 아니 네. 그 책에 보면 작은 챕터들 중에서 위드와 엔드의 차이라든지 네. 유독 미국의 형제 감독이 많은 이유라든지
0: 이거 다 근거 없이 그냥 제가 다 혼자 예, 저는 하는 거예요. 막.
1: 아 진짜 근거 네. 없는 거예요?
0: 아 근거가 혹시 아, 예전에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이 코너가 뭐냐면 되게 좀 가벼운 질문에 되게 진지하게 취재해서 답을 해주는 게 웃긴 컨셉이었거든요.
1: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왜 나는 코미디로 쳤는데 다큐로 네. 대답한다. 뭐.
0: 그래서 그거를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저는 항상 영화를 보면 이상하게 졸린데 끝날 때 되면 기가 막히게 눈이 떠지는데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이 와서 제 기억에 그때 일면식도 없는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님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전화를 해서 그 질문을 드리고 네. 그것과 가장 유사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들은 다음에 혹시 그것도 그거일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코너였거든요.
1: 네. 주도 면밀하시고.
0: 그래서 그거 되게 그 취재에 품 많이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1: 아니 그래서 네.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로 헐 왜 안 찢? 이런 걸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 저는 제일 거기서 혹했던 게 무사 재판은 진짜 한 개도 삭제가 안 하나.
0: 이제 이런 것도 무사 재판의 얘기를 하는 척하면서 감독판, 확장판, 뭐 복원판의 차이는 뭐냐를 얘기하는 쪽으로 이제. 아.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쪽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거 취재하면서 그래도 소득이 있었던 게 할리우드 영화 지금도 대부분 지켜지는데 할리우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전화번호는 전부 다 555국으로 시작해요. 예. 예. 그게 이제 실제 있는 번호가 혹시라도 영화에 등장하게 되면 그 실제 번호의 주인이 피해를 받는다 이래서
1: 그쵸.
0: 실제로 미국 전화국에서 할리우드 영어로 555국을 빼놨다는 걸 알게 됐어요.
1: 이야,
0: 그래서 가끔 뭐 아닌 경우도 가끔 있긴 한데 대부분은 그래서 영화 속에서 만약에 뭐 주인공 집 번호 아니면 뭐 어디 무슨 뭐 번호가 나올 때는 자세히 가만히 집중해서 보시면 다 대부분

0: 대부분 국본이 555국일 거예요.
1: 그래도 네. 이 어떤 주냐에 따라서 네. 뭐 201로 시작하거나 네네네. 뭐 이건 있고 이제 555. 네.
0: 그래서 555국이라는 국본 자체를 할리우드 용어로 아예 빼놨다는 것 같은 걸 알아내는 소득도 있긴 했죠.
1: 그렇군요. 네. 아무튼 무삭 재판은 한 개도 안 자르. 그냥 영화제 죄송합니다.
0: 네. 네. 무삭 재판에 지금 목이 메요.
1: 만약에
0: 쌓인 게 많으시고
1: 부산 국

0: 네. 일단 다 무삭제로 트나요?
1: 영화제는 부산 영화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심의가 면제되죠.
0: 그러니까 네. 가면 완전 무삭제로.
1: 그렇죠.
0: 컴플리트하게.
1: 네. 오,
0: 한 번도 못 봤어요.
1: 이게 이제 최종 편집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의 또 차이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99% 철저하게 회사에 있어요.
0: 아.
1: 그래서 천하의 거장도
0: 네.
1: 천하의 거장도 만약에 의견이 정 안 맞으면 그냥 회사가 편집한 버전으로 사실 개봉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도저히 그건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감독판
0: 아하.
1: 뭐 이런 걸로 나오는 거죠. 이 무삭제판은 그리고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심의가 좀 지금보다 좀 엄격할 때
0: 네.
1: 예, 그랬던 시절에 많이 잘려나갔던 게 최근에 다시 이제 그때 잘려나간 장면을 다시 복원해서 개봉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 무삭제판 주로 야한 영화들.
0: 근데 아무튼 그 작가님 헐크바지 같은 책에도 보면 이 소제목들이 역시 사람을 잘 낚는다라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자 오늘은 어떤 작품을 준비하셨나요?
1: 바로 어제 저녁에 노벨 문학상이 이제 발표가 됐죠. 올해
0: 몰랐어요.
1: 올해 수상자는 네. 캐나다의 시인이시래요. 앤 카슨이라는 시인이시고 근데 캐나다 분이신데 아이슬란드 국적도 갖고 계셔서 아이슬란드에서 뭐 상을 받는다는 전화를 받았다. 뭐
0: 네.
1: 미친 거 아니냐 왜 나한테 상을 주냐 뭐 이런 그 인터뷰까지 공개가 되었던데 그래서 제가 항상 노벨문학상 얘기가 나오면
0: 네.
1: 우리가 2024년 한강 작가의 수상으로
0: 그렇죠.
1: 확 좀 가까운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역대 노벨문학상 수상자 가운데서는 가장 좀 이례적인 수상자가 한 명 있고
0: 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1: 그분이 가수였고
0: 네.
1: 그분의 영화가 있고
0: 네. 네.
1: 그래서 오늘은 그분의 전기 영화 최근에 개봉했던 전기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0: 그렇군요.
1: 네.
0: 자,
1: 그분이 누군지를 얘기하는 것까지 힌트를 드려야 되나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
0: 에이, 거기까지는
1: 그런
0: 거. 또 아침 가족 분들.
1: 201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0: 2010 벌써 그렇게 됐어요?
1: 네, 딱 10년 전에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그때 다들 우잉?
0: 그러니까
1: 가수도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였어? 했다가 뭐 그 사람이라면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뭐
0: 가수로서라기보다 작사가로서
1: 네.
0: 그만큼 그 사람의 메시지에 노벨이 아무튼
1: 네.
0: 그 거기서 주목을 했다는 뜻이겠죠.
1: 그래서 사실 이름은 다 알아도 정확히는 그의 삶이나 그가 왜 그렇게 대단한 뮤지션으로 칭송을 받는지가 막연했던 사람들에게는
0: 네.
1: 아주 좀 쉽게 그 시작을 열 수 있는 입문서가 될 수 있는 영화가 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네. 저는 뭐 미국 사람들 자기들끼리 농담으로 미국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
1: 네.
0: 이 사람을 아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과
1: 네.
0: 그렇지 않은 사람.
1: 그럴 수 있다는 게
0: 네.
1: 누군가를 가르는 기준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그만큼 이 사람의 위상이 대단하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죠.
0: 자, 그러면 이 영화의 제목이 오늘의 퀴즈인가요?
1: 이 영화의 제목이 제가 오늘 고른 힌트송의 가사예요. 이 노래의 가사에서 이 영화의 제목을 가져온 거거든요.
0: 아.
1: 그래서 힌트송은 Like a Rolling Stone.
0: 네.
1: 그리고 이 노래는 티모시 샬라메가 불렀습니다. 티모시 샬라메가 왜 불렀을까요?
0: 주연을 맡았겠죠.
1: 그렇죠. 이 정도면 거의 모든 힌트는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아니 이분 사실 예전에도 이 비슷한 이분에 관한 영화 때도
1: 네.
0: 너무 미남이 맡아가지고
1: 네.
0: 그 정도는 아닌데 했었는데.
1: 항상 그 실존 인물의 전기 영화에서는 오래 전부터. 외모 올려치기는 좀 일종의 전통이죠.
0: 아, 너무 네. 올려지는 게 아닌가.
1: 네.
0: 자, 티모시 샬라메가 분한 이 인물. 근데 일단 이 가수를 맞추는 게 아니라
1: 영화 제목을. 가수가 더 쉬울까요?
0: 아, 그게 더 쉽지 않을까요? 네.
1: 그럼 가수로 하죠.
0: 가수로 가죠.
1: 네. 네.
0: 자, 여러분.
1: 쉽게 하죠, 쉽게.
0: 네. 네.
1: 라이크 롤링스톤의 원래 가수.
0: 네. 네. 이 Complete Unknown이라는 영화는 누구를 주제로 한 영화인가.
1: 네.
0: 네. 자, 그럼 노래 티모시 샬라메
1: 네.
0: Like a Rolling Stone.
1: 티모시 샬라메가 영화에서 이 사람의 노래를 다 직접 부르고 있습니다.
0: 진짜요?
1: 네, 라이브로.

0: 자, 티모시 샬라메가 직접 노래한 Like a Rolling Stone인데 네. 이 노래 때문인지 9349님이 믹 제거 아닙니까? 라고 네. 하셨는데
1: 롤링스톤이 들어간다고 다 믹 제거일 수는 없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오늘의 정답은 밥 딜런. 하,
0: 이분의 전기 영화가 이 Complete Unknown이라는 네. 얘기신 거죠.
1: 그러니까
0: 이전에도 비슷한 영화 하나 있지 않나요?
1: 그러니까 토드 헤인즈 감독이 I'm Not There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0: 아, 맞아요.
1: 그러니까 제가 굳이 구분을 하면 Complete Unknown이 밥 딜런 입문서라면 I'm Not There는 심화학습용입니다.
0: 아, 근데 심화학습용이 먼저 나왔네요.
1: 그죠. 근데 Complete Unknown을 보시고 어? 밥 딜런이 좀 더 궁금하다 그러시면 I'm Not There로 넘어가시는 게 좋은 게 I'm Not There는 굉장히 좀 실험적인 시도를 했죠. 밥 딜런이라는 사람을 7명의 배우가 나누어서 연기를 했는데 네. 그중에는 케이트 블란쳇도 있었습니다.
0: 맞아요. 성별, 뭐 인종 관계없이.
1: 성별, 인종 다 무시하고 밥 딜런의 여러 가지 자아를 7명의 배우가 연기하게 만드는 방식이라 밥 딜런에 대해 아무 정보 없이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는 영화예요.
0: 저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껐어요.
1: 네, 그래서 컴플리트 언노운으로 일단 밥 딜런에 입문을 하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심화 학습용으로 I'm Not There를 보시면 그 영화도 또 근데 저는 사실 밥 딜런 전기 영화로는 그 영화를 조금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화도 재밌게 보실 겁니다.
0: 야, 티모시 샬라.

0: 매와 엘페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국내에서 6만 관객에 그쳤군요.
1: 그것이 한국에서 밥 딜런의 위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네. 미국의 위상과 한국에서의 밥 딜런의 위상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0: 그 말씀은 미국에서는 꽤 성공한.
1: 미국에서는 그렇죠. 예.
0: 이 영화 자체가.
1: 예. 전 지금 밥 딜런에 성공했냐고 물어보는.
0: 아니. 이 영화 컴플리트 언노운.
1: 아 그럼요. 예. 그리고 일단. 아카데미상에 엄청나게 많은 후보에 올랐었어요. 근데 상을 하나도 못 받아서 아하. 예. 티모시 샬라메가 이제 약간 제2의 디카프리오가 되어가는 느낌인데 언젠간 받지 않을까. 예. 근데 이때 컴플리트 언노운 때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티모시 샬라메의 연기도 훌륭했고 네. 원래 발음은 티모테 샬라메에 가깝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미 티모시로 부르기 시작했으므로 언젠가는 바로 잡히겠지만 아직까지는 티모시 샬라메로 오늘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저희가 너무 소소하게 그냥 팝콘을 준비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밥 딜런을 맞춰주셨는데요. 일단 0910-3519-7221 차서원님 그리고 4147님 아무튼 이분은 밥 딜런의 자서전까지 읽으신 분이더라고요. 네. 바람만이 아는 대답. 네. 이 책도 관심 있으신 분들 제목 참고해 주시고 잠시 광고 듣고 제가 줄거리부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홍,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회리, 코롬방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조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1961년 뉴욕, 격변기를 맞는 음악계에 미네소타 출신 무명의 19살 소년 밥 딜런이 등장합니다. 기타 하나와 파격적인 재능으로 놀라운 공연을 펼치게 된 밥 딜런은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하고 당대의 뮤지션들과 교류하면서 서서히 인기를 끌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멈추지 않고 새로운 삶을 노래하고자 하는 밥 딜런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뉴포트 페스티벌에서 충격적인 무대를 펼치는데, 시대의 아이콘에서 세기의 전설로 반항하는 청춘들의 아티스트 밥 딜런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영화 Complete Unknown, 김세훈 작가의 세심한 설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영화 제목을 보통 예. 이 정도 컴

0: 플리트 언노운 그러면은 네. 한글로 뭔가 이렇게 좀 바꿔서 개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1: 근데 최근에는 웬만하면 그냥 영문 제목을 대부분 쓰는 추세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컴플리트 언노운이 이게 약간 좀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제목이라서 그러니까 컴플리트 언노운이면 그야말로 완벽하게 뭐 완벽한 무명?
0: 그렇죠.
1: 예를 들면 좀 그런 뜻인데 밥 딜런은 완벽한 무명이 아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시기에서는 완벽한 무명이던 시절의 밥 딜런에서 이야기가 시작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밥 딜런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당신이 진짜 밥 딜런을 알아?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점에서는 역시 또한 컴플리트 언노운. 누구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을 걸 하는 의미까지도 담고 있는 제목이라
0: 저 같은 사람이 딱 그렇죠.
1: 근데 사실 저도 그렇죠. 저도 뭐 영화를 통해 아는 저도 영화를 통해서 밥 딜런을 아는 정도라고 뭐 하는 게 좀 정확할 테고요. 밥 딜런이 1941년생이니까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시기가 딱 그 20살 무렵이에요.
0: 아.
1: 그리고 원래 이름은 로버트 짐머맨인데
0: 완전히 다르네요.
1: 로버트 애칭이 이제 밥이니까요. 근데 이제 근데 뒤에 짐머맨 대신에 딜런이라는 성을 쓴 건 딜런 토마스라는 시인에서 이제 가져왔다는 게 이제 가장 유력한 설이고요.
0: 네.
1: 딜런 토마스라는 시인은 인터스텔라 보신 분은 인터스텔라에서 마이클 케인이 그 시를 읽잖아요.
0: 아, 뭐 노인이요.
1: 예, 예, 예. 예. 순순히 어둠을 받아들이지 마라. 아, 네. 그 시가 딜런 토마스의 시예요.
0: 아.
1: 그래서 그런 시를 쓸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 그 사람 이름이 멋있다. 나는 밥 딜런으로 살래.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이름을 밥 딜런으로 지은 사람의 20살 무렵의 이야기이고 1961년부터 1965년까지의 시기를 담고 있는데요.
0: 네.
1: 아까 말씀드린 I'm Not There라는 영화를 봐도 우디 거슬이라고 하는 가수의 존재가 리차드 기어를 통해서 리차드 기어가 등장하는 그 에피소드를 포함해서 우디 거슬이라는 가수의 존재가 이제 나오거든요.
0: 네.
1: 일종의 좀 밥 딜런의 우상 같은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영화의 시작은 병원에 있는 우디 거슬이를 찾아가서 노래를 하는 밥 딜런으로부터 시작하고 우디 거슬이와 피트 시거라는 그 당시에 이제 포크 음악계에 뭐 대부라고 부를 만한 그 선배들이 오, 얘 괜찮네. 하면서 이제 밥 딜런을 무대에 세우기 시작하는 게 이야기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우디 거슬이 병원 가서 노래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촬영할 때 티모시 샬라메가 자기가 직접 라이브를 하겠다고 했대요. 근데 원래 이제 이런 음악 영화는 어쨌든 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다 그 사운드와 노래나 사운드 트랙을 다 만들어 둔 상태였는데 티모시 샬라메가 이건 라이브가 맞는 것 같다. 그럼 해봐라. 했는데 라이브를 들어보고 감독도 라이브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기껏 만들어둔 사운드 트랙은 쓰지 않고
0: 세상에.
1: 이 영화에 나와서 노래하는 모든 장면은 다 현장에서 라이브로 녹음한 버전을 쓰게 되고 그렇게 티모시 샬라메가 고집을 부린 데에는 연기를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저의 추측은 5년 동안 준비한 게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0: 5년이나 준비한 거예요.
1: 이게 왜냐하면 얘기가 먼저 나온 시점은 훨씬 전인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가 좀 지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밥 딜런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고 기타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하모니카 연습을 한 시간이 5년인 거죠.
0: 세상에.
1: 그러니까 원카 같은 거 찍을 때도 기타 들고 밥 딜런을 그러니까 촬영이 끝났을 때는 밥 딜런 연습을 하면서 원카를 찍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5년을 준비했는데 뭔가 해보고 싶었겠죠.
0: 그런데
1: 그 테모시 샬라메의 나비 효과는 그래서 다른 배우들도 라이브를 해야 했다는. 근데 너무 다 잘했죠.
0: 잘했고
1: 특히 이제 이 영화는 밥 딜런의 그러니까 전기 영화이면서 근데 이 영화만 봐서는 밥 딜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알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61년부터 65년 사이의 시기만 다루고 있으니까요. 네. 한 인물의 일대기를 그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밥 딜런의 전기 영화이면서 음악 영화이면서 무엇보다 청춘 영화이고 로맨스 영화입니다. 밥 딜런의 로맨스가 중심에 있고요. 이게 단지 젊은 시절의 사랑이 아니라 밥 딜런이라는 뮤지션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두 명의 여성이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

0: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컴플리트 언노운이고요. 그중에 한 명을 바로 엘 패닝이 연기하는 원래 그 실제 인물은 수지인가 그런데요. 영화에는 실비로 등장을 합니다.
1: 네. 원래 여자친구의 이름이 수지인데. 네.
0: 그러니까 다른 인물들은 다 실존 인물이라 실제 인물을 실제 이름을 사용하는데 밥 딜런이 부탁했대요. 그 여자는 공인이 아닌데 그 여자 이름을 쓰지 말아줘.
1: 아, 네. 그 말은 밥 딜런이 직접 각본을 다 읽고 네. 자기가 의견을 냈다는 네. 얘기네요.
0: 그렇죠. 자기가 의견을 냈으니까 티모시 샬라메가 자기를 연기하는 것에 아무런 반기를 들지 않았겠죠.
1: 오예 말했습니다.
0: 그렇죠. 티모시 샬라메 얼굴이라면 흡족하지 않았을까요?
1: 아니 근데 아니 네 아무튼 이 정도는 떡밥치고는
0: 네.
1: 낚시를 하시기 위해서는 네. 좀 더 큰 거 하나를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 이게 밥 딜런이 왜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까 네.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은 그가 쓴 노세 그러니까 그가 쓴 가사나 노랫말이 그렇게 아름다운 문장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저는.
1: 네. 저도 뭐 6년 네. 유학 갔다 와도
0: 네.
1: 밥 딜런의 노랫말까지 들여다보면서 오 네. 이건 안 되던데요.
0: 근데 그 실제로 밥 딜런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밥 딜런을 주제로 한 대학교의 강좌가 네, 엄청나게 많고
1: 논문도 많고
0: 네, 대학 교수가 평생 밥 딜런만 연구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밥 딜런이 하나의 학문의 대상이 될 정도로 그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는 뮤지션이라고 해요. 근데 그 많은 그런 위상이라는 거를 우리가 막연하게 얘기만 듣는 거랑 실제로 영화를 보면서 밥 딜런의 노랫말이 왜 훌륭한가를 짐작하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컴플리트 언노운은 밥 딜런은 어떤 시대를 살았는데 그 시대에 왜 이런 가사를 썼을까에 대한 아주 자그마한 힌트를 주는 영화예요. 1961년에서 65년의 미국이 그 당시 어떤 시기였는지 그 시기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데 밥 딜런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밥 딜런 노래를 들을 때 한 번도 가사를 신경 써도 듣지 않아도 영화를 보면 다 자막으로 써줍니다. 저는 이런 그 음악 영화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음악 다큐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평소에 가사를 신경 쓰며 듣지 않았던 팝송에 가사를 보면서 음악을 듣는 것도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가령 아까 그 말씀드린 라이크 롤링스톤 같은 영화를 영화 속에서 밥 딜런이 부를 때 자막으로 새겨지는 밥 딜런의 노랫말과 영화 속에서 밥 딜런이 살고 있는 그 시대상을 영화를 보는 관객이 자기 안에서 이렇게 합치면 그 노랫말의 의미들이 생기는 거죠.
1: 아 조금 낚이기 시작했어요.
0: 네. 네. 그리고 존 바이즈를 연기하는 모니카 바바로의 연기도 너무 훌륭하고요. 오히려 티모시 샬라메가 밥 딜런처럼 노래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도 훌륭하지만 아마 눈 감고 들으면 존 바이즈 노래를 좀 아시는 분들은 모니카 바바로의 노래가 정말 존 바이즈처럼 들릴 거예요.
1: 존 바이즈 그러면 이제 여러분 쿰바야. All Lord 쿰바야 이 노래 부르시고.
0: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약간 그 소프라노처럼 이제 노래를 부르는 창법인데
1: 약간 클래식한 창법이죠. 네.
0: 근데 그 창법을 너무 잘하고요. 연기도 너무 잘하고요. 그랬던 밥 딜런이 그러니까 포크 음악의 선배들이 우리의 계보를 잇는 엄청난 후배가 밥 딜런이다. 밥 딜런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랬던 밥 딜런이 그 유명한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가서 일렉트릭 기타를 연주를 하면서
1: 아 그게 아까 충격적인 무대라는 게 일렉 연주예요?
0: 그게 아까 토드 헤인즈 감독의 I'm Not There에서는 바로 그 에피소드를 케이트 블랜쳇이 연기를 하거든요.
1: 네.
0: 근데 그때도 실제로 그 실제 있었던 일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객석에 있던 사람이 유다라고 소리치는 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1: 네.
0: 그게 컴플리트 언론에도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포크 음악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포크 음악이라는 건 정말 시대와 호흡하는 그러한 음악이고 진솔하게 기타와 목소리만으로 삶과 그리고 노동과 그리고 역사와 뭐 이런 거를 노래하는 장르라고 믿고 있는데 일렉트릭 기타를 밥 딜런이 연주하는

0: 순간 유다다라고 할 정도의 충격이었던 것을 영화에서 이제 클라이맥스로 그 65년이거든요. 그래서 61년에 그렇게 기타 하나 메고 그야말로 기타 하나 동전한 이분의 신세로 뉴욕에 왔던 밥 딜런이 어떻게 스타가 되었고
1: 그는 왜 일렉을
0: 자기를 자기를 지지하는 그들을 그렇게 한순간에 배신을 하고 1965년 그 무대에서 일렉트릭 기타를 연주했는가. 그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영화.
1: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 뭐 양현 선배님 같은 분이 네. 그 70년대 활동하시다가 갑자기 일렉 기타를 네. 드셨다.
0: 갑자기 EDM을 만약에 하시면
1: 그러니까 그런 네. 생각을
0: 그 정도 일렉트릭 기타라고 하면 그 충격이 비교가 안 되는데 네. 네. 가령 양현 선배님이나 송창식 선배님이 갑자기 EDM을 하신다 했을 때 우리가 느낄 법한 어떤 충격에 가까운 게
1: 그렇죠.
0: 사실 65년도 밥 딜런의 그 무대였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밥 딜런 입문서고요.
1: 네.
0: 밥 딜런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뮤지션 밥 딜런이라는 수식어를 걷어내고
1: 인간
0: 가난한 포크 가수 밥 딜런의 그 시작을 엿본다. 근데 그 가난한 포크 가수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밥 딜런이 되기 위한 시작점에 그의 삶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누가 있었을까에 대한 힌트.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안 바에즈 그리고 또 한 명이 영화에서 엘 패닝이 연기하는 그 실베라는 여자친구 그리고 에드워드 노튼이 연기하는
1: 에드워드 노튼도 나와요.
0: 에드워드 노튼도 직접 또 노래를 하시죠. 그분이 바로 피트 시거라고 밥 딜런 이전에 미국의 포크 음악계의 거의 그 대부님이셨던 네, 그 피트 시거까지 그 밥 딜런이라는 은하계에 밥 딜런을 둘러싸고 있던 주변 행성들의 이야기까지 보여주는 게 이제 컴플리트 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자 그러면 대사를 듣나요 아니면 노래를
0: 음악을 네. 그 밥 딜런의 대표곡 가운데 이제 블로잉 인 더 그 윈드가 있죠.
1: 네.
0: 그 노래를 영화에서는 그 존 바에즈랑
1: 네.
0: 밥 딜런이
1: 듀엣
0: 방에서 함께 알콩달콩하다가 그렇게 둘이 함께 부르는 버전으로 실려 있어요.
1: 아.
0: 그래서 티모시 샬라메와 모니카 바버로의 듀엣으로 블로잉 인 더 윈드를 준비했습니다.
1: 자, 노래 한번 들어보고 또 영화 대사 소개해드립니다.

0: 아참 어머나 이 노래 너무 잘 알죠. 청소하다 따라 불렀어. 조성현님 따라 부를 정도. 전혀 다른 사람 목소리 같아요라고 한명민님께서.
1: 그렇죠. 티모시 샬람의 목소리 같지 않고 밥 딜런처럼 정말 들리기도 하고요.
0: 그냥 너무 오버는 안 해서 네. 들을 때 전혀 거부감은 없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컴플리트 언노운은 그 제목 그대로 그야말로 밥 딜런이 컴플리트 언노운하던 시절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밥 딜런에게 더 씌워진 그 수많은 수식어를 잠시 그냥 걷어내고 그냥 한 청년 가수의 스토리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19에서 24 네. 되는 청년.
1: 그리고 밥 딜런이 쓴 노랫말과 밥 딜런이 만든 노래가 2026년이 아닌 1961년, 62년, 63년, 64년에는 어떤 의미였을까를 조금은 엿보게 해주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런 전기영화 볼 때마다 늘 좀 드리는 조언이긴 한데 그 시대의 글을 지금 내가 있는 여기로 데려오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저는 전기영화를 보는데 좀 더 효과적인 관람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 있는 사람을 나의 세계로 데리고 들어오면 나의 도덕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렇잖아요.
0: 아, 뭔 얘긴지 확 와닿았어요. 네.
1: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뭐 사람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내가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그 시대와 내가 경험해 본 적 없는 감정을 그 시기에 그 소용돌이처럼 겪고 있는 한 사람의 시대로 영화를 보는 사람이 갈 때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의 대사를 준비했습니다.
0: 들어볼까요?
1: 영화 속에 여자친구와 함께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서 식당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예요.
2: To find herself. She runs away, becomes beautiful, returns home, destroys her mom, and adopts a child of a man she can never have.
3: She didn't find herself like herself as a missing shoe or something. She just made herself into something different.
2: Something better.
3: Different.
2: Okay.
3: You know what she wanted to be in that moment.
2: What do you want to be?
3: A musician who eats.
1: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화냐면 영화 속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여자친구가 하면서 그 주인공은 그래서 자기의 자아를 찾아 나선 거야 라고 했더니 밥 딜런이 자아가 뭐 신발이야 자아를 찾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아가 뭐 잊어버린 신발이야 왜 뭐 자아는 그렇게 뭐 찾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좀 더 나은 자신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은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그러니까 better가 아니라 different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그러는 너는 뭐가 되고 싶은데 난 그냥 뮤지션 먹고 살 수 있는 뮤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그러니까 밥 딜런의 밥 딜런 위에 좀 더 씌워진 수많은 수식어를 걷어냈을 때 어쩌면 실제로 밥 딜런의 마음의 소리일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쓴 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밥 딜런은 그냥 그때그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고 자기가 쓰고 싶은 가사를 썼고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걸 보는 세상이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그래왔던 것에 대한 밥 딜런의 속마음은 이런 게 아닐까. 뭔 자아를 찾아. 뭐 더 나은 사람이 돼. 그냥 다른 사람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게 어쩌면 밥 딜런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게 드러나는 대사예요. 그런 마음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컴플리트 언노운.
0: 하지만 아무도 밥 딜런처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는 거겠죠.
1: 이래서 멋있어 보이는 거죠. 이 무심함.
0: 자, 광고 듣고 마무리해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1: 이건 뭐 두 마디만 들어도 네. 어떤 노래인지 알 것 같은데.
2: 예전에 노킹 온 헴스도어라는 영화의 엔딩곡으로 쓰였던 독일 밴드 젤리히의 노킹 온 헴스도어. 이 노래 역시 바쁜면이 만든 노래죠.
1: 히트곡이고 네. 건센 로지스가 더 네. 히트시켰죠.
2: 사실 저는 밥 딜런이 부른 노래보다는 밥 딜런이 만든 노래를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노벨 문학상은요 네. 다 아시겠지만 작품에 주는 게 아니라 작가에게 주는 거거든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의 한 작품을 평가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한 작가의 삶에 대한 상이 노벨 문학상이에요.
1: 아.
2: 네, 그걸 생각해 보면 밥 딜런이 쓴 어떤 뭐 이 노래 저 노래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평가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밥 딜런이라고 하는 예술가의 삶 전체를 보고 준 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가 컴플리트 언노운에
1: 아, 이게 중요한 차이가 있네요. 네. 정말.
2: 그러니까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 준 상이 아니라 네. 한강 작가의 그
1: 모든 작품들과
2: 지금까지의 활동과 그 삶과 태도 철학에 주는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밥 딜런의 삶과 그리고 철학과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준 상이었다고 생각하면
1: 그래서 받으러 안 갔다.
2: 그렇죠. 그걸로 완성이 되는 거죠.
1: 그렇죠. 네. 안 가.
2: 네. 쿨하다 이런 거죠.
1: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영화 얘기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작가님.
2: 네, 네. 고맙습니다.
1: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상담소 두 번째 마음 노은정입니다. 청년들의 73%가 AI에게만 털어놓는 고민이 있다고 말할 만큼 AI의 마음을 기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비용도 적고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편리하죠. 그래도 너무 의존하다 보면 내 마음을 돌아보거나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AI를 상담 도구로 적절히 사용하는 건 좋지만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를 찾는 용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 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MBC 생활정보. 선선한 날씨에 캠핑을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텐트 안에서 수치나 화로, 가스난로 등을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화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불을 사용하는 난방기구나 조리도구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화로는 텐트와 충분히 거리를 두고 사용하고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용 가스용기는 열원 가까이에 두지 말고 전기제품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연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즐거운 캠핑의 시작과 끝은 안전입니다. 불은 밖에서, 환기는 충분히, 불씨는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자주 건네는 인사일 겁니다. 정말 밥을 먹었는지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잘 지내, 별일 없지, 걱정했어 하는 안부에 가깝죠. 그런데 밥 먹자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밥 먹자. 화해하자는 손 내미는 말일 수도 있고요. 한턱 낼게라는 축하의 말일 수도 있고요. 친해지고 싶다는 관심의 표시일 수도 있죠. 밥 먹자는 관계를 움직이는 말인 것 같습니다. 또 같은 세 글자인데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질문이 되기도 대답이 되기도 또는 다독이는 위로가 되기도 하죠. 그러고 보면 우리말은 글자만 읽는다고 다 읽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유의 가을 아침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휴일 아침이어서 그런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말에는 글자만으로는 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일단 표정을 좀 봐야 되고 목소리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보낸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래서 말을 한다는 거는 어쩌면은 그 말 뒤에 놓인 마음을 알아듣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11시 정희정의 문화라디오입니다. 오늘 한글날인데요. 1부에서는 책에서 만난 쉼표, 카피라이터 박웅연의 책은 도끼다를 펼쳐봅니다. 2부 음표 사이에서는 스티비 원더와 더 템테이션스를 만나는데요. 영어 가사를 구하기 어려웠던 시절에 라디오와 카세트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팝송을 들리는 대로 한글로 받아 적으면서 따라 부르던 기억도 한번 꺼내봅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과 전시 소식은 문화산책에서 전해드립니다.

0: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089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0891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세요.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1, 2부는요, 오뚜기 카레,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광원특별자치도청, 현대해상 화재보험, 노무법인 폐,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한국콩나물숙주농업인협회, 아크메로 동탄, 알레스아우토, 음주 후엔 티맵대리와 함께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4: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책 속 문장에서 쉼을 찾는 시간, 책에서 만난 쉼표. 오늘은 카피라이터 박웅연의 책은 도끼다를 펼쳐봅니다.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사람을 향합니다. 이렇게 짧은 몇 마디로 사람의 시선을 붙잡아온 카피라이터 박웅연. 책은 도끼다라는 제목은 프란츠 카프카가 남긴 말,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여기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박웅연의 책은 6가지 책들을 엮은 책인데요. 저자의 말에서 자신이 읽어온 책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읽은 책들은 나의 도끼였다. 나의 얼어붙은 감성을 깨뜨리고 잠자던 세포를 깨우는 도끼. 도끼 자국들은 내 머릿속에 선명한 흔적을 남겼다. 어찌 읽겠는가?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쩌렁쩌렁 울리던 그 얼음이 깨지는 소리를. 제게 도끼였던 책은 무엇이었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미있게도 제일 먼저 떠오른 책이 바로 책은 도끼다였는데요. 김광석의 나의 노래 듣고 다시 이야기

김광석의 나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시흥시에서 판교로 운행하는 3402번 노선버스 기사입니다. 항상 즐겨 듣고 있어요. 김광석님의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맞게 수신 된 거겠죠? 가끔 외지에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앱을 이용해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나의 노래, 나의 도키였던 음악이 뭘까 노래 나가는 동안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산울림이 있었고 저에게도 김광석이 있었고 그리고 이문서의 노래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책에서 만난 쉼표 책은 도끼다를 소개해드렸는데 책은 도끼다는 박웅현이 진행했던 인문학 강독회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책이에요. 판화가 이철수의 그림과 글을 시작으로 해서 김훈의 문장 그리고 알랭드 보통의 연애에 관한 글들 고운의 짧은 시 그리고 손철주와 오주석의 옛 그림 이야기 법정스님의 산문 그리고 까미의 이방인 톨스토이, 밀랑콘테라 뭐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 책을 읽고 여기 소개된 작가들의 책을 정말 하나씩 열심히 찾아서 읽었었던 독자 중에 하나거든요. 고은 씨도 사실은 그때 읽었었고요. 카프카의 다른 작품들도 그때 많이 찾아봤었던 것 같아요. 제 책장이 꽤 많이 달라졌던 때가 박웅현의 책은 도끼다

작가를 만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읽은 책 가운데 저는 특히 파트리크 지스킨트의 깊이의 강요를 읽었을 때, 당시 제가 방송 작가였거든요. 제 스스로에게 하던 질문을 소설 속에서 만난 것 같아서 많이 찔렸었던 것도 같고요. 노래 준비했습니다. 잔나비의 꿈과 책과 벽.

잔나비의 꿈과 책과 벽 듣고 왔습니다. 목포 MBC 음악 FM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2847님께서 저에게 독기였던 책은 한강의 소년이 온다였습니다. 그때의 먹먹함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하셨네요. 극단 세결 화이팅 하셨는데

0: 극단세결 관계자신 건가요? 극단세결이 5.18 관련한 공연들을 자주 올리고 계세요. 아마 이번 10월에도 공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도 한강 작가의 책은 아마 지역민들 누구에게나 한강 작가의 책은 독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오늘 박웅현 작가의 책은 독기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렸고요. 오늘도 한글날이어서 이 말에 관한 이야기로 오프닝을 시작을 했는데, 요즘은 AI가 글도 써주고 또 그림도 그리고 필요한 정보도 금세 찾아주는 시대가 됐는데,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 중요해진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이 필요한지, 무엇을 바꾸고 싶은 건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결국 AI에게도 또 사람에게도 먼저 내 생각이 있어야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1부 마지막 곡입니다. 이적의 말하는 대로 노래 듣고요. 광고까지 듣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 나 스무 살 적에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 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노래에는 좋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음표 사이. 오늘은 스티비 원더의 노래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를 들고 왔는데요. 스티비 원더 노래 듣고 있으면 이상하게 거장이라는 말보다는 노래 잘하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친근함이 먼저 느껴지죠. 근데 이 편안한 목소리의 주인공 알고 보면 굉장한 신동이었습니다. 11살에 모타운 계약을 했고 13살에는 이미 미국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당시 이름도 리틀 스티비 원더였죠. 하지만 소년 가수로만 머물지 않았고 노래와 작곡은 물론 여러 악기들을 직접 다루고 또 스티비 원더 하면 신디사이저 음악이 떠오르시잖아요. 새로운 전자음과 신디사이저를 자신의 음악에 적극적으로 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장의 반열에 들어섭니다. 오늘 들을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를 녹음할 때 스티비 원더는 베이스 음을 특히나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 녹음할 때마다 이렇게 음 하나하나를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하는 완벽주의자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곡은 Woman in Red에 삽입돼서 1985년도에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는데요. 수상 무대에서 스티비 원더는 음악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수감되어 있던 넬슨 만델라를 언급해서 또 한번 주목을 받습니다. 이 일로 당시 아파르헤이트 체제의 남아공 국영방송은 스티비 원더의 음악을 방송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편안하게 들리는 한 곡 안에 이렇게 여러 이야기가 숨어 있네요. 스티비 원더의 노래 듣겠습니다.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스티비 원더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따라 불러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 방송 나가는 동안에도 이 후렴구만은 따라 부르셨을 것 같은데 지금이야 노래 제목 검색만 해도 뭐 영어 가사부터 번역까지 바로 쫙 나오는데 예전에는 팝송 하나 따라 부르려고 하면은 라디오나 카세트 테이프에서 켜놓고 노래 한글로 막 받아 적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40년쯤 전에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이렇게 정확하게 뜻 몰라도 들리는 대로 일단 써놓고 나면은 제법 따라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스티비 원더 이야기하다 보니까 모타운 레코드에서 이 팀을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아요. 더 템테이션스 1960년대쯤 모타운을 대표했던 보컬 그룹이죠. 오늘 고른 곡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유명합니다. 스티비 원더하고 템테이션스가 같이 작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스티비 원더의 노래에 템테이션스가 백보컬로 참여했던 적도 있고 또 반대로 또 템테이션스의 노래에 스티비 원더가 백보컬로 참여한 적도 있었고요. 오늘 고른 곡. 아무튼 마이걸인데요. 기타 전주 몇음만 들어도 아마 바로 아시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노래 제목을 잘 몰라도 사실은 음으로 많이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1964년에 발표돼서 미국 차트 정상에까지 오른 노래. 금요일 오전이어서 이렇게 환한 올드팝 하나 골라봤습니다. The Temptations의 My Girl 듣겠습니다.

더 템테이션스의 마이걸 듣고 왔습니다. 제목이 마이걸이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왠지 썼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모타운 싱어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인 스모킨 로빈슨이 작곡을 한 건데, 요 사람 요즘으로 치면 방시혁쯤 되겠죠. 요 분이 템테이션스의 멤버였던 데이비드 러핀의 목소리를 듣고 이 곡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나온 노래가 마이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곡은 템테이션스에게 첫 빌보드 팝 차트 1위를 안겨준 곡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목소리를 먼저 알아보고 그 목소리에 맞는 노래를 썼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자기 말이나 목소리하고도 조금 묘하게 와닿네요.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한번 만나볼게요. 이번 주말에 친구와 둘이 청산도에 갑니다. 둘다 이제 일은 그만두고 시간만큼은 자유로워진 사람들이에요. 젊을 때 여행은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사진도 많이 남겼는데 이제는 그냥 밤하늘 보러 섬에 갑니다. 날씨가 좋아서 별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가을밤에 청산도라니요. 와, 친구분과 은하수. 또 제가 다 설레이는데요. 정말 날씨가 오늘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구름도 그렇게 많이 없고 꼭 오늘 은하수 만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께 오늘 이 노래가 좀딱 맞을 것 같아요. 적재 별 보러 가자.

0: 적재의 별 보러 가자 듣고 왔습니다. 가을에 별이 잘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수증기 때문이래요. 가을에 습도가 좀 낮아지면서 수증기 양이 줄어들면 별빛이 산란하지 않아서 조금 더 잘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별이 뭐 여름에보다 가을에 아주 유독 잘 보이는 건 아니고 사실은 주변 환경 때문이래요. 그래서 여기 도심에 불빛이 많은 곳에서는 거의 안 보이고 불빛이 없는 곳에서 별을 잘 관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청산도라고 하면 정말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별이 아니어도 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걷기도 좋고 또 동네 구경하기도 좋은 그런 계절이잖아요. 공연이나 전시 하나 보러 가기도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문화 소식, 문화 산책, 오늘은 목포 만호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1897 계양문화거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북적북적 만호동 사람들이 열립니다. 이름부터 정말 북적북적하지요. 만호동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마을 행사인데요. 오래된 적산 가옥을 소개하고 동네의 시간을 담은 추억의 사진전도 열린다고 합니다. 산림장터, 손맛장터, 소리장터도 펼쳐지고요. 리턴즈 밴드의 공연과 가야금 연주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광지가 아니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다른 만호동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공연 소식입니다. 극단 세결이 돌아오지 않는 5월 우리 이제는을 무대에 올립니다. 1980년 5월 아들을 잃고 기다려온 어머니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돌아오지 못한 17살 소녀가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시간에 멈춰버린 두 사람이 한 무대에서 만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정권석 작, 박홍필 연출이고요. 공연은 10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극단세결 소극장 필시어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영암으로 한번 가봅니다. 영암 신북면 아천미술관에서는 기획 초대전 나대로 나답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기현, 김미영, 주미희, 김옥순, 정순 다섯 작가가 참여하는 전시인데요. 나대로 나답게. 오늘 한글날이라서 그런지 이 짧은 제목도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게 됩니다. 다섯 작가는 저마다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했을까요? 전시는 10월 31일까지 이어지고요. 장소는 영암군 신북면 아천미술관. 아천미술관으로 문의하시면은 자세한 안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사람을 만나고 또 무대에서 우리의 시간을 만나고 미술관에서는 다섯 작가의 서로 다른 표현을 만나는 이번 주 문화산책 소식이었습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문화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한글날이어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톡이나 문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먼저 아세요? 하하와 킥킥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 문자보다 더 많이 쓰인다고 하는 게 조금 더 놀랍기도 하는데 50대 이상은 이게 약간 말줄임표에 가깝다고 하네요. 조금 덜 쑥스럽고 조금 더 다정하게 느껴지기 하기 위해서 이 하하와 킥킥을 쓴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마음을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정의 문화라디오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악뮤의 소문의 낙원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의정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 가세요.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정호의 음악곡 스페셜 DJ 최강참입니다. 정의가족 2698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집순이인 제가 공감한 글인데 창미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 가져왔어요. 내가 그리워하는 것들과 보고픈 것들과 좋아하는 것들을 모으면 그것이 바로 나의 집. 한마디로 내가 놀고 먹고 쉬기에 최적화된 곳이라는 거죠. 사실 누구에게나 이런 나만의 아지트 필요하잖아요. 지칠 때 몸과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곳 하나쯤은 만드시길 바라며 정호의 음악곡 출발합니다.

10월 9일 한글날 정우의 희망곡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 아이유 피처링 박재범의 가나다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 정우의 희망곡 스페셜 DJ 동방신기 최강창민입니다. 제가 앞에서 편히 쉴 수 있는 나만의 아지트 얘기를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쉬는 건 아닌데 그냥 좀 러닝을 하고 있잖아요. 해서 러닝할 때 그 뛰고 있는 순간이 저한테는 그게 나름 쉴 수 있는 그 공간이자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 그대로 무념무상, 이게 본인의 호흡에 집중을 하고 하다 보면은 마음도 편해지고, 그리고 뭐 제가 뭐 생활하면서 봤던 여러 가지 잡념들, 스트레스들 이런 것들이 뛰는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저한테 뭐 러닝이 됐고, 뭐 청소가 됐고, 설거지가 됐고, 뭔가 어쨌든 마음을 뭔가 이렇게 비워낼 때, 정리를 할 때 약간 그런 것들이, 그런 순간들이 저한테는 아지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몸을 움직이면요, 머리가 뭔가 개운이랄까 맑아지는 느낌? 막 그런 느낌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아지트도 좋고 또 몸을 움직이시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추천드립니다. 여기 정호의 만곡이 여러분의, 그리고 아지트 나아가서 또 놀이터가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많이 많이 와서 놀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착한 사연들 한번 볼까요? 2504님, 제가 초보 운전인데요. 처음으로 아이들 데리고 동물원에 도착했어요. 긴장해서 어깨가 다 아프지만 좋아하는 아이들 보니까 뿌듯하네요. 창민님도 운전 즐기시나요? 그 운전도 저 좋아해요. 그 아지트 같은 그런 공간의 느낌이기도 해요. 운전하는 그 장소가 저한테 뭔가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그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뭐 안 좋거나 비가 내리면 그때는 그때만의 그 느낌적인 바이브, 감성이 있는데, 근데 뭔가 기왕이면 요새는 뭔가

0: 청명하고 날씨 깨끗하고 요런 날 아침부터 막 괜히 막 잠도 못 자고 피곤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막 설레더라고요. 아, 막 그런 때 듣는 또 노래의 그 맛이 있죠. 아, 운전 좋아요. 하, 진짜. 자, 또뭐 초보시니까 안전 운전하시면서 네, 또 마음에 드는 좋아하는 노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운전하시면서 정호의만 곡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아요. 1540님,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괄사라는 걸 샀어요. 베일 듯한 턱선, 날카로운 옆라인 만들어 볼게요. 괄사 이거 저도 사실 안 했었는데 요새 들어서 해보니까 이게 은근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붓기도 좀 빠지기도 하고, 맞아요. 시원하고, 뭔가, 그,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랄까? 점점, 뭔가 눈이 약간 침침한 느낌이 들거든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지. 근데, 괄사, 너무 좋아요. 괄사, 마사지, 이런 거, 시간 날 때마다 꾸준히 자주자주 해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추천해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된 코너도 알려드려야죠. 3, 4부엔 정희 가족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노래들로 꾸며보는 시간이죠. No music, no life. 함께하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먼저 광고.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0: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0: Walk it, walk it. 안전화.
1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자, 이번엔 좋은 팝송으로 분위기 좀 띄워보는 붉은의 전야제, 식전 행사 같은 시간이죠. 큰 팝! 먼저 저의 추천 팝으로 고막 좀 노크해 볼게요. 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좋아하는 그룹이에요. 원 리퍼블릭의 카운팅 스타즈라는 노래가 있는데 사실은 다른 노래를 들으면서 이 그룹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 카운팅 스타즈 이거가 노래가 조회수도 엄청나고 이게 진짜 그냥 노래도 보컬이 너무 잘하고 밴드 음악 같은 거를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가창을 간드러지게 하고 싶다라는 저의 또 니즈가 담겨있는 그런 음악을 하는 그런 팀입니다. 오랜만에 또 정호의 희망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면서 오랜만에 저도 한번 들어봅니다. 원 리퍼블릭의 카운팅 스타즈 듣고 올게요.

저의 추천 팝이었죠? 원 리퍼블릭의 카운팅 스타즈 들려드렸습니다. 자, 금쪽같은 팝송 금팝! 이번엔 여러분의 오다 사연으로 퀴즈를 메이킹하는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의 오다 주인공 만나볼까요? 0042님, 제가 원래 팝송 무지랭이였는데 좋아하는 가수가 이 노래를 커버하는 걸 듣고 푹 빠졌답니다. 바로 장민오빠요. 너무 잘 불러서 이런 스타일의 곡도 발표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맞아요. 제가 2021년경에 팬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커버한 곡을 제가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곡인데 저도 너무 좋아하고 뭐 전 세계적으로 엄청 인기가 많은 그런 노래죠. 이거 특히 이 노래는 비 올 때 들으면 진짜

미쳐버립니다. 진짜 이거는 막 진짜 감정이 젖어서 막 진짜 막 큰일 납니다. 막 이거 약간 뭔가 비가 오는 날이 노래를 들으면 그 순간 내가 있는 그 장소가 뭔가 해외 저기 어디 특정 지역으로 갈것 같은 막 그런 와막그 느낌적인 느낌에 막 취해버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사랑을 받았고요. 러브가 자신의 노래 중 가장 낭만적인 노래로 꼽는 곡이라고 하죠. 즉독즉해 하면 이거 다 좋네요. 빗속의 파리, 비가 내리는 파리.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정답 기다리면서 힌트송 나갑니다. 러브의 빗속의 파리.

오늘 즉독즉회 퀴즈 정답은 비가 내리는 파리, 바로 러브의 Paris in the Rain이었습니다. 당첨자 10분 추첨해서 건강유산균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팝송들 만나볼까요? 9420님, 확실히 날이 선선해졌나 봐요. 동네 붕어빵 사장님이 마침내 나오셨네요. 장미 씨는 팝붕? 슈붕? 아무튼 붕어빵 먹으며 듣기 좋은 팝송 신청해도 될까요? 저스틴 비버, 루이스 폰시의 데스파시토. 오호! 붕어빵 먹으면서 리듬 탈 그런 노래네요. 자, 그리고 또 이지은님, 엘리시아 키즈의 If I Ain't Got You 신청합니다. 고등학교 수련회에서 친구가 장기자랑 때 불러서 알게 된 노래예요. 어찌나 잘 부르던지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음악을 하던 친구였는데 이 노래를 들을 때면 최고의 음색을 가진 그 친구가 생각나네요. 창민님은 어떤 음색을 좋아하시나요? 하셨는데 이 뭔가 예전에는 여러 가지 음색 다 두루

향을 좋아하고 또 그런 뭐 소위 말해 두꺼운 음색 혹은 뭐 얇은 음색, 차가운 음색, 따뜻한 음색 다 이런저런 음색을 따라해봤는데 요새 저는 뭔가 얇으면서도 굉장히 약간 소위 말해 그 공기 반 소리 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 배음이 섞인 예, 그런 사운드가 굉장히 뭔가 좋더라고요. 약간 요새 마이크라는 그런 음향 시스템이 더 많이 발달을 하면서 예전보다는 좀 열창을 한다라는 느낌보다 좀 간드러지게 그런 가창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이런 음색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쪽으로 좀 많이 공부를 해볼까, 연습을 해볼까. 죽음이죠?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신청팝, 저스틴 비버, 루이스 폰시의 데스파시토, 엘리시아 키스의 If I Ain't Got You 듣고 올게요.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여러분, 지금 뭐 하세요?
3: 매일 낮 12시엔
4: 엔믹스도 사랑하는 정우의 희망곡으로
3: 커커커 컴온!
5: 신영언니 체크!
6: 주파수도 체크!
7: 여기는 정우의 희망곡이고요. 저는 스페셜 DJ 최강창민입니다. 12시에서 1시 사이 요맘때가 딱 배꼽시계에서 꼬르르르르 울리는 점심시간이잖아요. 안 그래도 이런 문자가 왔네요. 5327님, 저희 회사는 11시 30분부터 점심시간이어서 밥 먹고 카페 들렀다가 사무실 돌아가는 중인데요. 저도 모르게 이따 퇴근하면 저녁 뭐 시켜 먹지? 라고 해서 다들 빵 터졌습니다. 점심 먹자마자 저녁 생각하는 거 저만 그러는 거 아니죠? 하셨는데 그럼요. 저도 먹는 거 눈 뜨자마자 오늘은 뭐 먹지 그 고민부터 합니다. 진짜로. 아니 근데 웃기긴 했겠네요. 이제 다시 회사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다 같이 점심 먹었는데 오늘 저녁은 뭐 먹지? 그러면 아마 많은 그 주변 분들이 귀엽게 또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점심시간과 딱 맞는 여러분의 소울푸드, 나만의 레시피, 잊지 못할 최고의 메뉴까지 음식 얘기해볼게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건강유산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듣고 와서 맛깔난 사연들 만나볼게요.

0: Wait, hold up, stop.
1: 방금 듣고 오신 노래 에스파의 레모네이드였고요. 노래 듣는 동안 도착한 군침 나오는 맛깔난 사연들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자, 4213님. 해녀이신 할머니께서 직접 잡은 해삼과 뿔소라, 고동까지 손질한 뒤에 직접 싼 김밥과 함께 먹었는데 최고였어요. 할머니 덕분에 몸보신 제대로 했습니다. 야, 야, 직접 잡은 해삼과 뿔소라, 고동, 이거는 지금 사진까지 같이 봤는데 이건 보약이에요. 어우, 미쳤다. 야, 난리 난다 진짜. 오, 야, 해산물 지금 또 날도 선선해져가지고 해산물을 슬슬 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드실 그럴 시기인 것 같은데, 이거는 할머니께 너무 감사드려야겠다. 이건 돈 주고도 못 사요. 야, 싱싱한. 아, 해산물 하니까 저도 먹고 싶어지는데, 저는 참고로 해산물은 이제 약간 그 뭐랄까, 간장에 찍어 먹거나 들기름 요쪽으로 조금 찍어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초고추장은 저는 사실 졸업을 했고요. 아, 진짜 미치겠다.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음식 얘기하는 이 시간이 진짜. 자, 3294님. 소울푸드는 뭐니 뭐니 해도 고기 아닙니까? 날 위한 한우 등심 스테이크 맛깔나게 구워봤습니다. 고기만 먹으면 서운하니까 컵라면 후루룩, 거기에 열무김치까지 푸짐하죠. 근데 진짜 솔직히 저 사진 보내주신 거 지금 보고 있는데요. 고기를 먼저 한우 등심 스테이크 했는데 저 그 뒤에 라면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오, 뭐야. 아, 진짜 미치겠네. 그치, 고기 구워 먹으면 또 매콤한 거 먹어야 되니까 라면이랑 열무김치. 야, 아, 진짜 미치겠다. 와, 이게 이건 뭐 필승 조합이죠. 아우, 정말 부럽네요. 맛있게 드세요. 좋겠어요. 자, 어우, 밍디의 인내심 테스트. 아, 진짜 힘드네요, 이 테스트 진짜. 이번엔 정신적으로 지친 날 먹는 음식들을 보내주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구기현님, 저는 멘탈이 탈탈 털린 날 초코파이를 먹습니다. 정 많은 파이요, 그거요. 탑 쌓아놓고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서 먹으면 스트레스가 싹 풀리거든요. 아우, 그쵸. 또 전통의 강자죠. 또 정 많은 그 파이. 야, 이거는 와, 당 스파이크 쫙 올리고. 저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저 정 많은 그 파이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두 상자를 한 자리에서 계속 먹고, 근데 이제 당이 너무 올라가지고 좋았는데 그 정도

들어 먹으니까 배가 아프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많이 갔었던 그런 또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아유, 맛있는 거 얘기하는 거 너무 좋다. 2797님, 야심차게 헬스장 첫날부터 오버하다가 근육통으로 멘탈 나갔습니다. 이렇게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할 땐 뜨끈한 소고기 샤브샤브죠. 몸과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아우, 그쵸. 샤브샤브 요즘같이 약간 선선해진 이런 가을 날씨에 그런 따뜻한 국물, 그리고 약간 어쨌든 단백질이잖아요. 고기 이렇게 휘휘 저으면서 너무 맛있죠. 아, 정말.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초반에 그냥 야채를 일단 다 때려넣어요. 다 때려넣어서 야채 육수까지 다 우려내고, 그 다음에 고기를 막 이렇게 슉슉슉 저어서 먹고, 그 다음에 면이랑 밥을 또 비벼 먹어야 또 이렇게 넣어서. 예전에는 면파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게 점점 라디오에서 이제 말씀드림을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서 뭔가 밥이 더 속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로 자주 해 먹습니다. 또 참고로 화요일에 출연을 해줬던 원어스의 건희 씨의 또 소스 레시피가 또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죠. 요새 또 하이땡라오 또 많은 분들 또 가시는데 거기에 또 건희 씨또 추천 소스 레시피가 유명하대요. 저는 아직 모르지만 나중에 한번 가게 되면 그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해야겠다. 어우, 가고 싶어! 맛있겠다. 자, 방금 소개된 분들께는 건강유산균 보내드리고요. 더보이즈의 DDD 듣고 와서 계속해서 푸드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이즈의 디디디 듣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도착했네요. 5532님. 창민님도 어플로 배달 자주 시켜 드시나요? 그럼 혹시 무려 동방신기의 최강 창민도 리뷰 이벤트 참여하나요? 크크크 하면서 이제 보내주셨는데, 아니 진짜 솔직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잖아요. 저는 솔직히 진짜 뭔가 그러니까 저만의 고집이 있어요. 그 이벤트 리뷰 이벤트 참여 안 합니다. 저는 이게 뭔가 그 리뷰 이벤트가 아니 물론 당연히 그 배달 시켜서 먹는 음식점 당연히 맛있겠지만 이 뭔가 그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이게 뭔가 손가락이 안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정말 맛있으면 오히려 아, 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리고 뭐 리뷰 이벤트까지는 안 하지만 거기에 그별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별 이렇게 띡 눌러놔가지고 네. 그러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그 이제 가게 그 평점으로 쌓이잖아요. 그렇게 오히려 정말 진심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맛있으면 맛있다 이렇게 해서 별틱 눌러놓는 그런 편인데 아 이게 아 리뷰 이벤트 아 이게 사실 그것도 있어요. 귀차니즘도 있어서 안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진심으로 접근하고 싶어요. 그런 리뷰 이벤트로 약간 좀더막 이렇게 막 호들갑 떨면서 막 이렇게 하기보단 맛있으면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시켜 먹을게요. 이렇게 써내려가는 그런 타입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도착한 사연들 만나볼게요. 4788님, 저는 작년부터 쌀국수에 빠져서 주말마다 먹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심했던 올해 여름에도 쌀국수 포기 못하고 먹었네요. 맞아요. 저 원래 소울푸드가 라면이어서 사실 예전에는 해장도 라면으로 주로 했었거든요. 근데 해장은 뭔가 라면보다 요새는 자꾸 나이 얘기로 자꾸 귀결이 되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 쌀국수가 좀더 속이 편하더라고요. 뭔가 쌀국수 너무 좋아요. 막 미치겠어요. 막그 다른 소스를 넣어서 먹기보다는 그냥 그 쌀국수 자체에 있는 그 육수를 본연의 맛을 즐기는 편이에요. 쌀국수 미쳐버리겠네요. 약간 오늘 쌀국수 땡기는데 이따 집 가서 쌀국수 하나 시켜 먹어야 되겠다. 맛있겠다. 근데 쌀국수는 특히 뭔가 안 질릴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쌀국수는 뭔가 막 라면보다는 막덜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소울푸드까지는 아니지만 더 계속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방금 소개된 분들께는 건강 유산균 쏴드리도록 하겠고요. 노래 한곡더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브의 레벨 하트.

0: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2: 겹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자, 이렇게 해서 일명 쩝쩝 박사 청취자분들과 함께 푸드토크 나눠봤는데요. 덕분에 이번 주말까지는 저 메뉴 고민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쌀국수 시켜 먹으려고요. 자, 2부 끝곡으로요. SG 워너비의 라라라 들려드리면서 저는 3부에서 노 뮤직 노 라이프로 돌아오겠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문자로 소통하는 건 고마운 한글 덕분에 명료한데 말, 대화로 정확하게 소통하는 건 의외로 간단치가 않죠. 심리학계의 연구와 사례를 종합해보면 무언가를 설명할 때 말한 쪽은 내용의 반은 알아들었겠지 하지만 들은 쪽은 5%만 이해하거나 기억한답니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뭔가를 쭉 말한 다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라고 묻지 말고 내가 설명을 제대로 한 건가요? 라고 묻는 게 좋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잘 했나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

0: 1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2: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볼 차례입니다. 목포 MBC가 전문기관과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2기 교육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2027년 2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간입니다.
1: 정호의 음악곡 3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동방신기 최강창민이고요. 잠시 후에는 청취자분들의 귀한 사연들 그리고 신청곡들을 모아서 꾸며보는 시간이죠. No Music No Life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과 좋은 노래들 잔뜩 기다리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봐요. 보라 우디의 마침표.

0: 가면 집으로 꼭끼리 베이글닷컴.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1: 정호의 만곡 10월 상품 소개합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1년의 정성을 한 잔에 콩부자에서 서리태 콩물 두유,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약사가 만든 온가족 영양제 메디온셀에서 비타민 DK, 매운 거 먹고 후! 후하고에서 짜먹는 젤스틱, 곱창의 대명사죠 소팔 소곱창에서 소곱창 세트, 보약 같은 차 차마루에서 밤고명 정읍 쌍화차,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당류 0%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초콜릿,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

음악이 없다면 인생도 없다. 귀명창 정희 선생님들과 뮤직 톡 트라이. No music, no life.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5일째 스페셜 DJ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이 시간 청취자분들과 티키타카 하면서 편안하게 얘기 나눌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9790님, 민디 흐물흐물한 감자튀김 좋아한다 했더니 취향이 매니악하다는 평을 들었어요. 최강창민의 매니악 신청합니다. 오, 흐물흐물한 감자튀김.

글쎄요, 저 감자튀김 되게 크리스피하고 바삭바삭한 걸 좋아해가지고. 아, 근데 제 주변에도 흐물흐물한 감자튀김 좋아하시는 분들 은근히 계시더라고요. 참, 네. 아무튼 뭐 취향은 뭐 저도 전적으로 존중하고 또 맛있잖아요. 뭐 이래나 저래나 감자튀김. 그리고 제 팬분들이 매니악 노래 많이 신청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 노래 너무 제가 애정하는 제 노래이기도 하니까 또 많은 분들과 함께 들으면 더 좋겠네요. 3417님, 민디 안녕. 지금 라디오 들으면서 카시오페아 친구들이랑 낮술하고 있어요. 아유, 좋다. 하셨어요. 야, 진짜. 야, 좋네. 활동을 한지한 20년이 그래도 넘었으니까 벌써 이제 30대가 뭐예요? 곧 40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팬들과 같이 나이 들어가니까 라디오 들으면서 낮술 먹었다는 사연도 오고, 그냥 몽글몽글하고 좋네요. 낭만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낮술. 평소에는 낮술 그렇게 거의 아예 안 하는 편인데, 어디 해외로, 특히 이제 뭐 출장도 사실 안 하는데, 여행을 만약에 가면, 그냥 해외로 여행을 갔으니까 그때 정도는 뭔가 낮술을 가볍게 하면서 좀 여유를 만끽을 하고 싶어서 종종 하긴 하는데, 물론 과음은 뭐 언제 어디서도 사실 위험하니까 적당하게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보내주신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5557님. 이런 게 홀가분함일까요? 아침부터 초등학교 6학년 꼬맹이 수학 여행 준비해주랴, 제 출근 준비하랴 정신 없었는데, 전쟁을 치르고 나니 오늘 점심시간은 홀가분합니다. 듣고 싶은 노래, 빅나티의 노스탈지아 신청해요. 하셨네요. 아유, 참. 얼마나 정신 없으셨겠어요. 아유, 그래도 뭐. 홀가분한 이 점심시간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5390님, 친언니가 케이크 가게 차렸다가 1년 만에 망한 그런 안타까운 얘기는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 네, 정말. 사실, 정말 자영업자분들, 항상 저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 항상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게요. 먼저 스페셜 DJ의 권력으로 9790님이 신청해주신 저의 노래죠. 최강창민의 매니악. 그리고 홀가분한 점심시간을 보내고 계신 5557님의 신청곡 빅나티의 노스텔지아까지 듣고 올게요.

최강창민의 매니악, 빅나티의 노스텔지아까지 듣고 오셨고요. 참고로 저의 최강창민의 새 앨범 10월 19일 다다음 주죠. 월요일 발매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정의 청취자 선생님들의 보내주신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7526님, 초등학교 6학년 둘째 딸이 허리까지 길렀던 머리카락을 기부했습니다. 기부한 머리카락은 소아암 환자분들의 인모 가발을 만들 때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딸 너무 기특하죠? 자, 일단 박수 먼저 보내드립니다. 초등학교 6학년, 뭐 아직은 사실 어린 딸인데 어쩜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일까요? 이게 머리카락 기부를 하려면 머리 길이가 25cm 이상 길러야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머리 자르고 싶은 유혹을 꾹 참고 기부에 동참한 우리 따님, 정말 멋집니다. 제가 선물 이거 안 챙겨드릴 수가 없죠.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2835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중고등학교 때 춤추는 걸 좋아했던 댄스부였거든요. 더 늦기 전에 일과 병행하며 제가 좋아하는 걸 향해 도전 중입니다. 응원 부탁드려요. 김성규의 클라이막스도 함께 신청합니다. 오, 야, 그래요. 뭐 여전히 또 좋아하는 걸 가지고 있어서 또 일과 병행을 하지만 또 열심히 도전 중이신 또 우리 2835님을 저도 응원을 합니다. 저 학창시절에 저는 뭔가 제가 하는 게 뭔가 제가 한다라기보다 진짜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아요. 스포츠를 보고 좋아해가지고 이거는 뭐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막 그런 그 컨텐츠 프로들 많잖아요. 이제 스포츠 경기를 뭐 팬의 마음으로 같이 제가 이입을 하면서 팬으로서 중계를 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나아가서는 뭐 다른 데 참여할 수 있는 뭐 다른 뭐 여러 채널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약간 소위 말해 제 팬분들도 절 보면서 덕업일치를 말씀들을 하시는데 맞아요. 진짜 그런 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사실 웬만하면 들어오는 거는 웬만하면 저 다 합니다. 그래서 관계자분들 또 참고해 주시고 많이 많이 또 저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연 주신 분은요. 1946님, 군입대를 한 달 앞두고 전남 여수로 여행 다녀왔습니다. 라디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니 반갑네요. 군대 잘 다녀오라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신청곡은 릴나스 X의 스타워킹 부탁드려요 하는데, 야, 군입대를 이제 한 달, 아직은 그쵸, 아직은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 저도 생생하게 그 군 입대하는 그 당일날이 떠오르는데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당일날 근데 뭐 간다고 하니까 이게 뭐랄까 되게 막 살 떨리고 긴장이 엄청 되더라고요. 야, 진짜 전남 여수로 여행 가신다고 하는데 이 지금 여행을 이제 하시는 이 시간들 마음껏 만끽하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신청해 주신 노래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835님이 신청해 주신 김성규의 클라이맥스, 이어서 1946님이 신청해 주신 릴나스X의 스타워킹 듣고 올게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 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탁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5: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6: 정월망고 김신영입니다.
5: 점심밥 먹었는데 갑자기
6: 매일 낮 12시 주파수 크크크 컴온
7: 아유 아이도 넘넘넘 좋아하는 정호의 희망곡
8: 자꾸 들어주세요.
9: 02로 전화가 오면
8: 핑미
6: 고마

음악이 없는 삶은 상상하지도 마라. No music, no life. 스페셜 DJ인 저 최강창민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와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분들 사연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도착한 사연들 계속해서 만나봐야 하는데 멋진 사진까지 함께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0279님, 20년 직장 생활 잠시 휴식하고 가을을 만끽하러 전주 모악산에 올라왔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가을 맞이하세요 하셨는데, 어우야, 꽤 높나 봐요. 생각보다 그냥 뒷산 정도가 아니라 뭔가 되게 멀리서 되게 높이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전경인데, 야, 이제 가을이라서 그런지 더 하늘도 높고 뭐 이런 탁 트인 곳에 가면 스트레스도 쫙 풀릴 것 같고, 아, 좋네요. 또 맛있는 것도 꼭 챙겨 드시고요. 2081님, 경기도 이천에 있는 도자기 마을에 살고 있는데 저희 동네 자랑 좀 해볼게요. 먼저 동네 산책로에 있는 작은 계열가엔 왜가리부터 청둥오리 가족, 물가치 가족들이 살고 있고요. 길을 쭉 걷다 보면 저처럼 행운의 네잎클로버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귀엽게 생긴 양간초라는 귀여운 양이도 만날 수 있고요. 언제 한번 꼭 놀러오세요. 그럼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는데, 이야, 어우, 저 사진 보니까 귀엽다. 아이고 참. 그리고 네잎클로버도 찾으셨네요. 크, 이 뭔가 저 어렸을 때는 그냥 그 공원 같은 데 가면은 어머니랑 같이 앉아서 동생들이랑 네잎클로버를 찾고 있는 그런 여유가 있고, 사실 그런 시절이 문득 그 사연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그리워지네요. 지금은 네잎클로버를 앉아서 찾고 있을 그럴, 사실 그런 동심, 어떤 그런 여유를 예전보단 잃어버린 것 같아서 조금 뭐 씁쓸하지만 시간 내서 한번 저도 한번 찾아볼까 봐요. 너무 좋네요. 자, 이번에 사연 보내주신 분은 3372님, 간호학과 다니는 우리 딸이 오늘 오후 나이팅게일 선서식 있다고 해서 꽃다발 찾으러 가는 중입니다. 앞으로 남은 실습도 잘 마치고 훌륭한 간호사가 되길 응원해주세요. 딸아이를 응원하며 KC의 너의 발걸음에

빛을 비춰줄게. 신청합니다. 야, 이게 찾아보니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간호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짐하는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따님이 실습을 앞두고 있나 보네요. 모쪼록 337이님 말씀처럼 멋진 간호사로 성장하시길 저도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네, 멋진 그런 간호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자, 그럼 2081님이 신청해 주신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 이어서 3372님의 신청곡 케이시의 너의 발걸음에 빛을 비춰줄게까지 듣고 올게요.

방금 듣고 오신 노래에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 케이시의 너의 발걸음에 빛을 비춰줄게 였고요. 야, 시간이 2026년 됐다라고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수능이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어요. 올해는 지금 수능 날짜가 11월 19일 목요일인데, 야, 그래서 그런지 뭐 수험생 분들로부터 문자도 꽤 많이 도착을 했네요. 5523님 고3 아들한테 대학교 1차 합격했다고 연락 왔습니다. 아, 축하해요. 저도 모르게 우리 아들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계속 얘기했네요. 아직 최종 합격까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쁩니다. 김경호의 와인 듣고 싶네요 하셨네요. 어우, 참 좋네요. 아, 진짜 또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아, 이게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는 지금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부모로서 얼마나 기쁠까요? 하,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끝까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뭐 제가 받았던 연락 중에 뭐 제일 기뻤던 거는 정우의 희망곡 스페셜 DJ 섭외 연락이 아니었을까? 아, 근데 진짜 재밌어요. 사실 이게 DJ를 안 하다가 하기 때문에 이게 체력적으로 이런 식으로 힘들구나라는 분명히 있는데, 많은 또 청취자분들과 함께 목소리로 같이 이렇게 사연 소개하면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이 라디오 DJ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묘한 또 라디오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848님 우리 딸 수시 면접 라이딩 가는 길입니다.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해주세요. 조현민 화이팅! 신청곡은 10cm의 너에게 닿기를 부탁드려요 했습니다. 아우, 네.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윤빈 씨 화이팅! 자,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을 응원하면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경호의 와인 그리고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5: 가이견는 고이교, 가이없는 내신지가 고지없이 되었네. 고이견는 고이교.
6: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한글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한글 뒤풀이 노래입니다.
5: 또년는 누뉴 노세 노세 젊은
6: 세종대왕이 창제한 완벽한 문자인 한글. 요즘은 외국인들도 배우는 우리 민족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7: 잠시 후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가 방송됩니다.
8: 저기요. 아이 잠깐만 놀다가, 아이 후회 안 해. 잠깐만 놀다가 봐요.

뮤직이 버무려진 퓨전 코너죠. 노 뮤직 노 라이프. 벌써 마지막 사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7507님 안녕하세요. 장민 DJ님,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 SF9이 얼마 전 데뷔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 정민님에 비하면 아직 병아리 같은 아이돌이지만 동방신기처럼 오래오래 잘 되길 바라며 축하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SF9의 Without Wings 신청할게요. 보내주셨네요. 야, 우와, SF9 친구들도 벌써 데뷔 10주년이구나. 이 친구들이 2016년 10월 5일에 데뷔했다고 하네요. 야, 며칠 전 월요일이 딱 데뷔 10주년이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와, 진짜 시간 진짜 금방 간다. 벌써 10주년이야? 제가 진행하던 최강창민의 프리허그, 그리고 제가 또 MC였던 킹덤 레전더리 워 프로그램에서 SF9 멤버들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야, 진짜 어떻게 하면은 더 무대를 더 멋있게 잘할 수 있을까? 뭔가 계속 호기심과 그리고 그 열정? 끝까지 마주하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아, 진짜 저 때만 해도 제가 큰키 정도였거든요. 제일 그래도 장신 쪽에 속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은 거의 다 약간 모델 같아요. 키가 엄청 커요, 얘네들. 아, 진짜 속상합니다, 진짜. 좋겠어요, 키가 커서. 아무튼 다시 한번 10주년 진심으로 저도 축하드리고요. 그럼 오늘 끝곡 SF9의 Without Wings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호의 만곡 스페셜 DJ 최강창민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생유!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MBC 재난정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에는 한 세대의 화재가 이웃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우리 집 소방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한데요. 소화기가 있는지, 감지기와 가스누설 경보기는 정상인지, 스프링클러 헤드 주변을 물건으로 막아두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주세요. 완강기가 설치된 세대라면 위치와 사용 방법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야 하는데요. 화재가 난 뒤에 확인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우리 집 소방시설, 평소 한 번의 점검이 가족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화재 예방 꼭 지켜주세요. MBC 재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이 한글날 제정 100주년. 한글이 태어난 지는 올해로 580돌. 아이고, 나이가 많으셨어. 근데 사람으로 치면 우리 한글 완전 동안 아닙니까? 나이가 많으신데도 늘 새롭게 조금씩 변화해서 오늘까지도 맛깔나는 표현으로 생생하게 살아있으니까요. 한글이 태어난 덕분에 우리 두댕이들은 연휴 하루 얻었고요. 저는 또 이렇게 연휴에 일한다 생생낼 수 있겠네요. 세종대왕 비롯 집현전 학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오늘부터 3일 또 연휴네요. 10월 9일 금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10월 9일 금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악령사냥꾼의 금칠한 곡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한글날이니만큼 네, 한국어로 한글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악령사냥꾼 맞잖아요. 그쵸? 헌트릭스가 악령이라 헌트가 이제 사냥꾼.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제가 또 요 노래 커버를 해가지고 요 노래가 더 잘 되지 않았습니까? We're going up, up instead of mama. 이게 이제 아 우리는 위로 위로 간다. 그 행위를 You know together we're going together 한번 먹어봤니? 거마비 거마비 골드 거마비로 금덩어리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대체 뭐 요런 노래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관건이 뭐냐?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이 부분. 전 세계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에 한글이 나온다. 이 말씀이 옳시다. 박수 치고 가야지. 얼마나 이게 웅장합니까? 가슴이 웅장해지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첫 곡으로 요 노래를 내어봤습니다. 김진호님. 영미 누나 출근하셨는데 저도 출근했어요. 편의점 근무하고 있어서 매장 라디오 스피커를 듣고 있거든요. 영미 누나 최고! 어디 매장이십니까? 어머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가게에서 저희 라디오를 좀 크게 이렇게 틀어놓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인증샷도 좀 보내주세요. 왜냐면 저희가 의심병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문자만 보내놓고 안 트시는 분들도 혹여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 괜히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크게 틀어놔주셔서 감사해요. 자,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아, 다들 좋은 시간 보낼 때 보내더라도 우리 식자층의 시조새 세종대왕님과 집현전 학자님께 감사한 마음 한번 가져보자고요. 한글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문자랑 미니로 장난도 치고 서로 조롱도 주고받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원님. 이 와중에 또 보이는 날이 보고 계신가 보다. 한때 자주 입고 오셨던 그 교복 입고 오셨네요. 그래도 오랜만이라고 하셨어요. 와, 나 티 안 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또 아셨어. 맞아요. 제가 한창 제가 보이는 라디오 할 때마다 이걸 입어가지고 교복이냐고 하셨었는데 내가 한동안 제가 또 이걸 안 입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생각난 김에 또 입고 왔지. 모를 줄 알았더니 또 알고 계셨네. 김정원이 모르시는 게 없어. 1750번님. 시골 가는 길 음성 휴게소 지나고 있습니다. 한글날이라고 내비에서 세종대왕님이 길을 안내해 주시고 계시네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우와, 세종대왕님이 길을 안내해 주신다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사극톤으로 안내해 주시는 건가? 예. 자, 그러면 저도 한번 사극톤으로 오늘 한번 해볼까요? 광고주님들 한번, 아니면 오늘 광고주님들 속이 없어. 아쉽다. 사극톤으로 좀 해주려고 그랬더니 광고주님들은 오늘 또 빨간날이라고 또 소개를 그렇게 또 안 해도 된다 그러네. 아, 광고주님들 또 섭섭하시겠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들 자 여봐라 차별을 해보거라. 문자는 48,000번 그 우물정자라고 해야겠다. 우물정자 8,000번 짧은 건 50번 긴 건 100원 정보용료가 추가되느니라. 그리고 똑똑한 라디오 작은 이용하시면 어렵다. 미니가 어렵다. 미니 이용하시면 공짜 무료이니라.

0: 추첨을 통해 시원한 그 갑에 한 잔씩 하사하겠나이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 우리 광고주님들은 받들어 모시겠나이다. 아이고 아이고. 그럼 광고주님들 어서 오셔요. 예, 예.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네, 지금 원필 하나 느낌의 행운을 느껴주래. 행운을 빌어줘. 지금 나오고 있고요. 2시에 데이트 안용미입니다. 2시에 내는 안용미입니다요. 6583번님, 세종대왕보다는 왠지 마당새가 어울리네요. 예, 여보가 있겠습니까요? 그 문자나 좀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아, 5555번님. 지금 서점인데 영미 누나 방송 보고 듣고 있어요. 오늘도 좋은 방송 부탁해요. 사랑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증샷도 보내주셨는데, 오, 세상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 조용한 서점에서 안영미 라디오를 듣는 정말 이 용기 박수 치고 가야지. 오, 이런 분들이 이 혁신을 이루는 겁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용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마저 듣고 올게요.

네,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듣고 오셨고요. 자, 김아름님, 아 간신성대모사 아니냐고요? 아니 내가 무슨 간신이라고? 아니 저는 우리 김아름님밖에 없습니다요. 어딜 제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이렇게 했다고요 제가? 네, 어떤 느낌이든지 여러분들이 주문만 해주세요. 저는 맞춤형으로 다 해드리니까요. 자, 오늘도 일하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3772번님, 저도 여주에서 편의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인증샷 보내주셨는데 어머나 귀엽게 이렇게 두 손가락 이렇게 이 V를 안 하려고 얘기했는데 진짜 힘드네. 영어를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제가 지금 두 손가락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가 말이 안 이어지네. 승리의 두 손가락으로 사진을 찍으셨어요. 3612번님. 안녕하세요. 언양 호떡 가게입니다. 즐거운 방송, 웃음 주는 방송 늘 곁에 있습니다. 어마나 감사합니다. 진짜. 호떡 가게 더 잘 되겠다. 왜냐면 요즘에 날이 좀 쌀쌀해가지고 호떡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인증샷도 보내셨어요. 어머! 요 카세트 너무 오랜만에 본다. 우리 집에도 요 카세트 있는데 의정부 집에 그대로 있는데 어마나 세상에 반갑다. 반가워. 아 근데 얘가 좀 기름이 좀 튀어있네요. 옆에 호떡 이거 하느라고. 7794번님 항상 즐겨 듣고 있어요. 지게차 안에서 보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인증샷도 보내셨어요. 어머 감사합니다. 진짜 다들 이렇게 일하시면서 저희 두 대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자, 인증샷이 아니라 인증사진 보내셨으니까 저희가 갑에 한 잔씩 쫙 돌려드리겠습니다. 한 잔 하시지요. 어휴. 잡아드시오. 약간 동동주 느낌이긴 한데. 자, 세종대왕 버전 랩이 요거 많이들 쓰시나 봅니다. 인증사진 많이 보내주시네. 0096번님. 세종대왕 랩이 사진이에요. 라고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아, 보니까 중앙에 그 곤룡포를 입은 왕이 행차하면서 안내를 해주시네요. 와, 이것도 너무 좋다, 근데. 왕이 길을 안내해 주는 거야. 내가 가는 길을. 와, 이것도 뭔가 느낌 있는데요. 125번님. 세종대왕 내비납시오. 남편과 데이트 중입니다요. 종일 붓으로 내비 안내 중이신 세종대왕님 화이팅! 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붓으로 지금 길을 안내해 주고 있는 거였어요? 어머, 어머나 세상에 귀여워라. 너무 센스있다. 정윤아님. 언니, 저 오늘 엄마랑 언니랑 부산 여행 가는 중이에요. 언니 목소리 들으면서 재밌게 갔다 올게요. 어머, 딱이다, 진짜. 연휴에. 심지어 날씨도 좋은데, 가족들이랑. 심지어 엄마랑 언니. 가만히 있어봐. 이러다 잘못하면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응? 괜히 엄마랑 괜히 가다 싸우고 언니랑 엄마랑 싸우든지 엄마랑 내가 싸우든지 나랑 언니랑 싸우든지 이렇게 꼭 이렇게 사다리 나던데. 아니 괜히 내가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 퇴퇴퇴 할게요. 퇴퇴퇴. 응, 안 싸운다. 재밌게 잘 다녀오세요. 3599번님 경북 성주 상추밭에서 듣고 있습니다. 안영미 화이팅. 2시에 데이트 화이팅 이라고 하셨어요. 아니 뭐 이렇게 우리 두댕이들은 갑부들이 이렇게 많아. 세상에 상추밭이 세상이 너무 커. 너무 넓어. 심지어 적상추야. 적상추. 수두룩 빽빽하네요. 심지어 여기에다가 이제 안영미 라디오까지 들었으니까 안영미 라디오를 듣는 상추는 아마 어마어마하게 자랄 겁니다. 그냥 어마어마하게 자랄 거예요. 그 건강하게 그냥. 응? 자, 그렇다면 우리 또 여기 뭐 상추밭에서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상추씨가 속해 있는 그룹 마이티 마우스의 피처링 백지영의 사랑이 올까요? 듣고 올게요. 추억을 씻는다.

네,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아, 경북 성주에서 듣고 있을 상추들을 위해서 상추가 속한 그룹 마이티 마우스 사랑이 올까요? 듣고 왔습니다. 아, 8645번님, 영면이 제주에서 꽃집하고 있는 자영업자예요. 꽃 다듬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영미언니 목소리 들을 때 하루 중 제일 힘이 나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 두댕이들 보면은 이렇게 밭일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렇게 꽃집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 라디오를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 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꽃들이 더 좀 예쁘게 활짝 피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 라디오를 많이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하는 뭐 과학적인 증명된 건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아, 근데 꽃집이 또 있어요. 8887번님.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요. 맨날 혼자 키득키득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여긴 꽃집인데 손님이 없네요. 옆집 초밥집은 사람 많은데 흐흐 초밥 드시고 꽃도 사세요. 여러분 꽃 사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 어, 꽃 너무 예쁜데 어머나 세상에 다들 그러니까는 먹는 데 급급해서 그래. 먹는 데 급급해서 아마 배가 좀 차고 나면은 쓱 이렇게 이 쓰시면서 꽃 구경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손님 끄는 또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 우리 라디오를 또 크게 한번 틀어봐봐요.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야? 하면서 아, 몰리긴 할 거예요. 아 일단 해봐. 예, 송은혜 지금 한번 해봐. 응. 자, 006666번님. 아, 경남 산청 지리산 청정골 밤농장에서 인증사진 보내봅니다. 늦둥이 딸랑구 혼자 두고 열심히

0: 일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어머 밤이 정말 많이 떨어져 있네요. 어머나 세상에. 어 그래 밤 안 깐 지도 꽤 오래됐다. 저도 옛날에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밤 항상 까러 갔었는데 가을만 되면 엄마랑 같이. 어머나 이뻐라. 밤 알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송글송글 들어가 있어요. 어머나. 다치지 않게 밤 까시다가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4886번님. 아빠랑 드라이브하면서 2시에 데이트 항상 듣고 있습니다. 오늘 드라이브 코스 풍경이 너무 예뻐서 보내드리고 싶어요. 근데 진짜 너무 예뻐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무슨 그냥 엽서 같아요. 엽서. 하늘 그냥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에 누런 밭에다가 와 최고야 최고. 진짜 그냥 엽서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6353번님은 그냥 저희 막내 작가가 지워버렸습니다. 아, 3033번님. 6353번님. 아, 시골 와서 고구마 캐고 땅콩 캐고 가을 수확 한창이에요. 분명 아버지가 소소한 농사라고 했는데 밭에 영미언니 목소리 쩌렁쩌렁하네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은 믿으면 안 돼요. 아 그냥 소소하게 그냥 대충 뭐 요거 조금 심었고 저기에다가 저거 조금 심었어. 야 그것만 좀 그냥 거시기 하면 돼 해가지고 갔는데 지금 세상에나 사진 보니까 지금 한 몇천 평 되는 것 같아. 이 와중에 서정성님께서 영미 씨 제가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를 지령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맞춤형으로 다 해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서정성님께서 아, 영미 씨 여자친구 버전으로 점심 맛있게 먹으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어떻게 연하 여자친구 연상 여자친구 어떻게 정석지
1: 아직 점심 안 먹었어요? 나는 띠드보가 먹고 싶은데 우리 덩덕띠는 뭐 먹었어요? 오늘 굶으면 안 돼요. 배가 아야아야 한단 말이에요. 에잇 안 되겠다. 내 사랑이라도 먹어라. 얍 뿌르르르르르. 어때요? 배 부르죠.
0: 네 여자친구 오늘부터 우리는 듣고 올게요.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0: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페리, 호름방 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 네,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아우, 지금 미니가 난리가 났네. 지금 백진아님. 아, 정석씨가 누군지 몰라도 사과하세요 라고 하셨고요. 최정우님. 아니,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2904번님. 하, 김아름님. 악귀야 불러와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여자 연예인이 여자친구 버전으로 지금 해준 거잖아요. 아, 정작 서정석 씨는 그 뒤로 아무 말씀 없으셨다가 이제 나타나셨어. 띠드버거는 어디서 파는지 몰라서 못 사주겠다. 치즈버거는 아는데 아까비. 라고 하셨어요. 아, 진짜. 알겠어요.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잘해볼게요. 예? 제니처럼 잘해볼게요. 제니처럼. 에휴.

두시의 데이트 안녕입니다. 제니 like 제니 들으셨고요. 0705번님께서 긴장하고 있었는데 노래 중간에 안 나오시네요. 왜? 제가 중간에 난입할 줄 알았나 봐요. 제가 그 정도 예의는 있습니다. 제니가 노래 부르는데 제가 어떻게 또 감히 또 중간에 또 껴들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 때문에 식욕이 많이 떨어지셨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르세라핌의 스파게리까지 띄워드렸어요. 어떻게 좀 식욕이 다시 좀 올라오셨나요? 252번님, 저 야구장 강제로 끌려왔습니다. 야구 잘 모르는데 친구가 같이 가기로 한 지인이 못 오게 됐다면서 저를 인천 문학경기장으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블루투스 끼고 두 대 듣는 중요. 저녁에 쭈꾸미 먹는다고 해서 왔는데 경기 언제 끝날지 배고파요. 와,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사진 보내주신 거예요? 말도 못해. 아니, 이렇게나 야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야구 보러 가셨어요. 문학경기장. 어떤 경기가 있나 봤더니 삼성과 SSG 랜더스. 근데 지금 삼성이 지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또 이 와중에 블루투스로 두 대를 듣고 계십니다. 혼자 지금 딴 세상에 가 계시는 거예요. 아이, 좋아.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왜냐면 이것도 야구 룰을 좀 알고 가야 좀 재미가 있지. 아예 저처럼 무지랭으로 가면은 이게 봐도 잘 모르지. 재미를 못 느끼죠. 잘했어. 잘했어. 우리 두 대 들으면서 하하호 웃어보자고요. 0705번님. 딸이랑 산책 나왔는데 다람쥐도 만났어요. 어머나. 어머. 사진 보내주셨어. 귀여워. 까칠이 곧 이 딸도 영빈님 방송 들으면서 계속 웃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나 세상에나. 근데 이렇게 귀여운 다람쥐 보면은 무장해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뭘 해도 지금 깔깔깔 웃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쉬는 날에다가 지금 날씨까지 좋고 엄마랑 같이 또 이렇게 산책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어머나 귀여워. 020번님, 플로리스트가 선택한 DJ 안영미, 저도 꽃집에서 일해요. 신기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다니까요. 아니 진짜로 꽃집에서 저희 두 대를 정말 많이 들어주세요. 이렇다니까. 왜냐면 예쁜 사람의 예쁜 목소리를 들어야 꽃도 예쁘게 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라디오에서 예쁜 말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꽃집에서 많이 듣겠죠. 그렇죠? 자, 그런 의미로 꽃미남들 노래, NCT 위시 노래 한번 듣고 싶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시고.

있고요. 3899번님. 웨딩홀 플라워 장식팀이에요. 지치지만 에너지 얻으며 일합니다. 안영미님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봐봐요. 이게 꽃이랑 저랑 이렇게, 관련이 좀 있다니까요. 아, 그러면 이렇게 꽃에 관련된 얘기를 했으면은 제 노래를 들을 법도 한데, 어쨌든 신청은 NCT 위시 노래를 신청해 줬어요. 오드 투 러브 듣고 올게요.

네, NCT Wish의 Ode to Love 그리고 투어스의 널 따라가까지 꽃미남들 노래에 연이어서 들어봤고요. 4000번님, 와 너무 신기하다. 언니 저도 꽃집이에요. 봐봐 이렇다니까. 두 대가 이래요. 봐봐 꽃이 지금 사진 보내주셨는데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왜 예쁘겠어요? 내 목소리를 듣고 컸으니까. 아 정말 이 본의 아니게 말이죠. 오프닝에서는 이제 한글날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의식의 흐름대로 갔다 보니까 지금 계속 꽃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여름과 가을 사이 꽃다발이 6,000원이라고 하십니다. 예, 지금 꽃 가격까지 알려주셨고요. 한글날 맞이 꽃집 걸기 대회 꽃 한 송이 씨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나에게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쉬는 날이니까요. 아 0365번님 영미 씨 안녕하세요. 저도 경북 구미에서 꽃집을 하는데요. 오늘은 작업 끝내놓고 텃밭에 나와 라디오 틀어놓고 훌라후프 돌리고 있어요. 재밌게 잘 들을게요 하면서 되게 뭐야 이거 오이요 가지요 뭐요? 아 이게 수세미예요? 아 수세미라는 거 난 지금 처음 봤어요. 어 길쭉한 수세미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 봐 이게 훌라후프 하면서 듣기에도 좋은 라디오예요. 저희 라디오가 9065번님 영민님 꽃집은 아니지만 앙금 플라워 케이크 만드는 저도 매일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마나 세상에. 그리고 오랜만에 건물 사이에 핀 장미도 듣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 너무 아름다워 너무 예뻐 앙금으로 이렇게 만드셨어. 어마나 유효연님 이쁜 꽃만 보다가 영미 씨 보니까 신기하신가 보고 나 사장님들 이게 뭐예요? 아 나 진짜 아 뭐예요? 아 또 짓궂다 또 이런다. 하긴 그 네로라는 셰프님들이 본인들은 정작 라면 드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가 보다. 너무 예쁘고 향기로운 것만 보다가. 안영미 라디오에서 맨날 머리 안 감는 얘기 뭐 방귀 얘기 똥 얘기 이런 거 들으니까 그게 너무 재미나고 좋은가 보다. 약간 단짠단짠 같은 느낌. 아 그리고 꽃사진 또 보내셨다. 8646번님 언니 꽃집은 아니지만 산천군 딸기 농사 짓고 있어요. 언니 목소리 듣고 꽃들이 만개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그러면 딸기 꽃인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데요? 저 딸기꽃은 처음 봐요. 어머나 세상에 너무 예쁘다. 이렇게 두 개 딱 이렇게 속옷처럼 이렇게 딱 만개했어요. 아 282번님 영민님 저도 꽃집이요. 내일 결혼하는 신부님들 부케 만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잘 듣고 있는 거 알죠? 어머 너무 예쁘다. 부케 너무 예쁘다. 아니 진짜 제가 아까는 그냥 사실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었는데 진짜로 꽃집에서 그리고 꽃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라디오를 많이 듣고 계셨네요. 그러니까 의외라니까. 그러니까 식자층들도 많이 들으시고 꽃집에서도 많이 들으시고 그 빵집에서도 또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저희 라디오를 참 신기해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쁜 꽃사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오늘 이렇게 맨 얼굴로 보이는 라디오에서 좀 쉬는 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약간 거북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 그거를 또 이렇게 많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쁜 꽃사진으로 이렇게 도배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정말 이렇게나 이게 죽이 잘 맞아요. 우리 두댕이들이랑 저랑. 자, 요거 예쁜 꽃사진들 저희가 인별그램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신청해 주셨던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핀 영미 듣고 올게요.

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복은 못 봤거든요.

0: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에르웍스.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네, 플로리스트가 선택한 라디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482번님, 여기는 꽃집은 아니고요. 침을 꽂는 한의원인데 오늘 근무하시는 한의사들은 없나요? 한의원 원장님들 안 계시나요? 그래, 한의원에서도 또 많이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또 침은 사실 저도 몇 번 맞아보긴 했는데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1482번님은 안 아프게 잘 놔주시나 모르겠네. 아이들의 난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이 노래 듣겠습니다. 딱!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0: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박예숙님, 동대문구에 있는 한의원인데요. 휴일 근무하고 있어요. 저희 내일도 출근합니다. 저는 원장님은 아니고 직원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뭔가 이 문자 안에서도 억울함이 느껴지네요. 어, 휴일인데 왜 근무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아프신 분들은 또 휴일이라고 안 아프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그냥 그 아프신 분들 생각해서 우리 너무 이렇게 힘들다 힘들다 생각하지 말자고요. 예. 그리고 또 평일에는 또 이렇게 느긋하게 침 맞을 시간이 또 없어. 다들 또 일하시느라고. 그쵸? 7418번님. 언니, 저는 제주도에서 닭갈비집을 해요. 라디오 들으면서 마늘꼭지 따고 있습니다. 이 마늘들도 언니 목소리 들으니 더 맛있는 마늘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괄호 열고 마늘을 마농이라고 하셨네요. 아, 마농. 이게 제주도 방언인가요? 마농? 마농? 어, 프랑스어 같다. 뭔가 있어 보여. 마농의 샘마 이런 거. 마농? 여기 마농 주사 좀 놔주세요. 7807번님, 영면이 갑자기 커피 선물 이거 뭐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바로 카페 와서 커피 먹으면서 라디오 들어요. 잘 마실게요. 사랑해요. 저희가 뭐, 어? 그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쏘겠습니까? 찬찬히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뭔가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쏘는 거죠. 저희 막내 작가님이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동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치른다 생각하시고 맛있게 커피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소연님, 서울 구경 가는 길에 라디오 듣는 중인데 너무나 재미지네요. 두 대 흥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저희도 흥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좀 널리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매니아층만 두터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 전에도 제가 파 분장을 대파 분장을 한다고 했으니 이게 인별그램이 가까스로 2만이 됐지. 제가 그 공약을 안 걸었으면 아마 평생 1.9만이지 않았을까 싶어. 우리 매니아층들만 듣지 말고 여기저기에 좀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흥할 수 있게 ATG의 흥 듣겠습니다. 요거 듣는 사이에 흥할 수 있게 좀 주변에 안영미 두 대 얘기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0: 바로 멋입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3: 연두링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322번님 흥해라. 여기는 포항 흥해여라. 남편 샤인머스켓 농장 포장 작업해주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보니까 포항 북구 흥해읍이 있네요. 포항 북구 흥해읍 분들 동네 분들 모두 흥해요. 부끄러워. 부끄러워요. 김지영님, 멸치 똥 따면서 들어요. 아 정말 흥이 나네요. 오늘 똥 다 따겠는데요. 두 대 덕분에 멋지게 똥 따기. 역시나 웬일로 오늘 꽃으로 흘러간다 했어. 그렇지. 그 다음은 똥이지. 응, 꽃 따면 똥이지. 어떻게 유세윤 오빠의 내 똥 꼬는 힘이 좋아 한번 들어볼까요? 유세윤 씨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몰랐죠? 유세윤 오빠가 이 노래를 낸 적이 있어요. 내 똥 꼬는 힘이 좋아. 심지어 금지곡이래. 지금 틀어드리려고 그랬더니 금지곡이 됐어. 도대체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길래. 너무 저급해서 그냥 금지를 때렸나 보다. 김현정님, 아 우리 흥부가 기가 막혀 듣죠. 예, 저도 아까 이 문자 왜 안 오나 했어. 흥부가 기가 막혀. 2925번님, 아까 닭갈비집 어딘지 알려주면 다음에 제주도 갈 때 먹으러 갈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진짜 닭갈비집 그 간판 이름 좀 알려주세요. 예, 알려주시면 저희가 요거 라디오에서 홍보해가지고 아마 우리 두댕이들이 많이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8255번님, 안녕하세요. 학생이란 죄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초4입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왕 달팽이가 있는데요. 아빠가 계속 먹는데요. 아, 사진 보내줬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달팽이가. 와 달팽이가 뭔가를 굴리고 있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귀엽다 그랬거든요. 세상에 아빠들은 꼭 이런 장난친다니까. 이거 내가 꼭 내가 이거 다 먹어버린다 이러면서 에이 진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아 그리고 학생이란 죄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성인이란 죄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학교 다닐 때가 좋을 때다. 물론 요즘 초등학생들은 다녀야 될 학원들이 많아가지고 더 많이 지치고 피곤하긴 하겠지만요. 예.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파이팅 해보자고요. 아, 7121번님. 저는 다람쥐 말고 청설모를 만났는데 읽어주시나요? 그럼요. 아, 저희는 다람쥐만 우대해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다 사랑받아 마땅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뭐 청설모든 구창모든 뭐 다 저희는 뭐 조성모든 다 사랑해드려요. 예, 저희는 털을 사랑하는 두대이기 때문에 그 얼마 전에 뭐 새끼의 아 새끼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어쨌거나 저거나 지금 근데 청설모가 화가 많이 났네. 털이 지금 고추 서 있어 지금. 꼬리가 아주 가시처럼 바짝 올라왔어요. 건드리시지 마세요. 지금 몰래 사진 찍어가지고 열이 받았나 보다. 워워하고 진노을님. 오늘 밤 피겨 싱크로 대회 나가는 초3 하연이에요. 안 넘어지고 피겨부 언니들과 친구들과 멋진 경기할게요. 마이클 잭슨 노래 틀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마나 세상에. 얼마나 떨릴까. 얼마나 긴장될까. 나는 이거 어떻게... 나 상상도 못해. 다치지 말고 분명히 연습한 대로 잘 될 거예요. 우리 걱정하지 말자고요. 자 그럼 마이클 잭슨,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함께한 Love Never Felt So Good 띄워드릴게요.

네, 방금 전 피겨 대회 나가는 초삼 하연이 양의 사연을 듣고 진노을님께서 감사합니다. 잘하고 올게요. 우리 작품 곡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는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 같죠? 우리 두댕이들이 하는 거, 어떤 작품을 하는지. 저희 심지어 다음 작품 곡도 알고 있는걸요? 근데 그거는 다음에 틀어드릴게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노래 마저 듣겠습니다. 마이클 삼촌 또 괜히 노래 끊기면 또 화날 수 있으니까.

Thank you. See you. Yeah. 네, 마이클 잭슨,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Love Never Felt So Good에 이어서 리조의 Juice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6057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홍지성입니다. 내일 한강에서 하는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회 나가려고 군산에서 서울 왔어요. 너무 떨려요. 응원해주세요. 어머, 세상에 너무 귀여워. 내일 종이 비행기 날리기 한대. 어떡해. 어머, 세상에. 아, 이런 대회가 있었군요. 와, 너무 귀엽다. 자, 우리 두 대 기운 좋은 거 알죠? 우리 초등학생 친구도 알 거예요. 일단 먼저 박수 쳐. 됐어. 이미 됐어. 지금 종이 비행기가 저 하늘을 날아서 지금 나로호보다도 더 높이 지금 올라가 있어. 이모 눈에는 보여. 그러니까 걱정하덜 말어. 잘할 거야.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 또한 그냥 추억 만들러 간다 생각하고 우리 서울 구경하고 재밌게 놀다 가는 거예요. 알았죠? 아, 정주은님. 보라 화면에 문자랑 같이 온 사진도 보여주니까 너무너무 좋으다. 언제부터 이랬죠? 귀로만 들어서 몰랐는데 보라로 보니까 문자로 온 사진도 보고 좋네요. 오늘 보라 감독님한테 일단 박수 치고 가야 돼. 너무 센스가 최고야. 그동안 어디 계시다 보셨지? 나 오늘 처음 뵀는데? 아, 어쩐지 아까 인사하는데 좀 시크하시더라고. 왜냐면 내가 오늘 뭔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거지. 오늘 생방에서. 안용민 씨, 내가 뭔가 보여줄게 라는 표정이었어. 비장한 그게 느껴지더라고. 그동안 이런 기술이 있었는데 왜 그전에는 이런 걸 안 해주셨나? 앞으로 우리 이렇게 좀 해봅시다. 예? 그리고 심지어 우리 보라 감독님께 다시 한번 박수 쳐줘. 우리 두 대 인별그램도 팔로우 하고 계신대잖아요. 이런 센스쟁이. 아, 세상에. 감사합니다. 020번님. 여긴 빵집입니다. 빵집도 읽어주시나요? 그러면 입죠. 김해 장유 팔판마을 정자나무 공원 앞 포코브레드입니다. 포코브레드. 가을에는 뭐니뭐니 해도 빵 냄새가 최고죠. 빵 선물도 좋아요. 그러면 입죠. 그리고 우리 두댕이들 빵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기 김해에 살고 계시는 분들 포코브레드로 가보셔요. 어떻게 두댕이라고 하면 좀 서비스 좀 주시나요? 어떻게 건빵이라도 선빵이라도. 아, 죄송합니다. 12553번님. 영미언니, 저는 바게트 구우면서 두 대를 듣고 있어요. 종로 3가에서 일하는데 요즘 외국분들 엄청 많아요.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로 선정되었다던데 뿌듯하긴 한데 조금 힘드네요. 그래도 언니 목소리 들으면서 일하니까 힘이 나네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어머나, 이렇게 굽는구나 바게트를. 세상에, 진짜 그 종로 3가 쪽, 종로 쪽으로 이렇게 가면요, 그렇게 한복 입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날도 덥고 뭐 귀찮기도 하고 뭐하러,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하러 한복 입고 저렇게 돌아다니나 싶은데 외국인분들이 우리나라 한복이 그렇게 이쁘대요. 너무 아름답대요. 그래가지고 그 더운데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한복을 예쁘게 곱게 차려입고 그렇게 사진 찍으면서 다니시더라고요.

있더라고. 저도 좀 뿌듯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한번 신나는 노래 한 곡도 들어볼까요? 악동 음악쟁이들의 공룡 듣고 올게요. 다이너소어 다이너소어.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 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2: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멀러리 멀러리 피처링 바셋의 스윗커피 듣고 오셨고요. 1101번님 영미씨 이 곡 좋아하죠? 두 대에서 알게 된 곡인데 오늘 또 나오네요. 반가워라 라고 하셨습니다. 전 심지어 틀었던 노래인데도 또 듣고 있는 건지도 몰랐어요. 오늘 처음 듣는 줄 알았어. 근데 멀러리에서 아 맞다 내가 그때 멀러리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아 그래 맞아 맞아. 팝송은 항상 들을 때마다 늘 새로워. 백연주님 어머 표정을 저렇게 하시니 완전 은크미 세포 딱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그럼 그 은크미가 어디 가겄어요. 0588번님 저 오늘 영미 언니한테 커피 선물 받았어요. 기분 최고. 친구랑 같이 있을 때 왔는데 연예인한테 선물 받는 사람 됐네요. 영미 언니 사랑합니다. 아, 예, 뭐, 아예 커피 한 잔 가지고, 뭐. 예, 저희 두 대가 좀, 뭐, 선물 쏘는 게 좀 인색하긴 한데, 그래도 커피는 아끼지 않고 잘 쏘고 있으니까요.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언제, 어느 때 커피 이렇게 쏠지 모르니까. 8191번님, 경남 합천이에요. 공휴일이지만 남편 쿠땡 배송 따라왔습니다. 해발 900m까지 배송 왔어요. 여긴 해안사 고부람입니다. 아니, 아, 아니, 어떻게 로켓 배송을, 여기, 해인사, 해인사 고부람까지, 해인사에서는 뭘 주문하셨을까? 로켓 배송으로. 쿠땡에 혹시 목탁도 파나요? 어? 모르겠네. 진짜 없는 게 없나 보다, 쿠땡에. 와, 2278번님. 저는 올해 82년생 45살입니다. 한의원 가서 약침 맞고 집 가는 길이에요. 아까 동대문구 한의원 근무하시는 직원분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봐봐. 이렇게 쉬는 날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1049번님. 한복 만들면서 듣고 있어요. 전통 한복, 디자인 한복 다 한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시간, 영미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정말 라디오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사진을 보내셨는데 너무 추억이다. 이거 언제 사셨던 라디오예요?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 와 뭔가 되게 클래식하면서 와 요즘도 파는 아 레트로 스타일 라디오 맞아. 와 뭔가 좀 더 정감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저기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니 아 뭔가 좀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박은지님 저희 엄마 가게에도 홍보해도 될까요? 영미 언니랑 같은 이름인데 수원에 있는 황영미의 오리식당 많이 오세요. 황영미 누런 영미의 오리식당 많이들 보러 오셔요. 아니 보러 오면 안 되지. 먹으러 오셔야지. 보기만 해서 어떡할 거야. 네, 맛있게 드세요. 9459번님 영미 누나 여기는 정릉시장에 있는 분식집이에요. 울림통 그러니까 스피커를 한글로 말씀해 주셨어요. 울림통에서 2시에 데이트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옹기종기 모이는 곳인데요. 가끔 누나의 야한 농담에 얼굴 찌푸리는 손님도 계시지만 뭐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죠 뭐. 항상 잘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야한 농담을 한 적이 있었던가요? 글쎄요. 저는 공중파에 걸맞는 멘트들만 해가지고 글쎄요. 뭔가 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같은 멘트라도 제가 하면은 아 저것도 뭔가 야한 농담 하나보다라고 이상하게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그래요. 저희는 남녀노소 모두가 듣는 방송입니다. 아까 보세요. 초등학생들도 많이 저기 문자 보내잖아요. 그런 방송이에요. 자 그러면 두 대가 또 듣다 보면 은근 웃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방송이거든요. 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브루노 마스 레이디 가가의 Die with Smile.

네,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271번님, 영미 씨, 골목 가게 살리기 캠페인 잘하고 계시네요. 우리 형님이 하시는 목포에 큰엄마 집 식당 식사하러 오세요. 주말 특선 돌문어숙회 5마리 선착순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야, 어머, 사진도 보내셨는데, 와, 이거, 와, 와, 엄청 크다. 이것 봐, 큰엄마라서 그래. 이 작은 엄마만 돼서도 다르다고. 쭈꾸미가 됐을 거야, 크기가. 근데 큰 엄마 다르잖아, 느낌이. 어떻게 돌문어 숙회. 요분 이제 좀 식당 잘 되시라고 티라미 숙회 틀어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잘 나가자고 이런다니까. 뭐 가끔가다 이럴 때도 있어야지. 그럼 삐딱선 한번 타줘야지. 티라미 숙회. 티라미 숙회. 자, 큰엄마 집 식당 여러분들 목포 꼭 한번 가보세요. 사진만 봐도 너무 지금 맛깔지게 생겼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안영미의 DJ 역량 강화 프로젝트 맛집의 앞집 지금 만나보시죠.

4시에 문을 여는 완벽한 하루. 음악이 그렇게 좋다죠? 그 좋은 음악 들으려고 4시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저희 집도 잠깐 들러주세요. 음악 맛집 완벽한 하루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맛집의 앞집. 오늘은 제가 한글날 제정 100주년 기념으로다가 좋은 우리말 하나 챙겨왔습니다. 바로 오사바사하다. 사람의 마음씨가 부드럽고 사근사근하다는 뜻입니다.

저랑 딱 어울리는 말이죠. 오사바사하다. 글쎄요. 영미하다라는 말도 있는 거 아세요? 영미하다. 뭔가 간사한 짓거리를 할 때 영미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검색해보세요.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 두댕이들도 가만히 있지 말고 오늘만큼은 오사바사하게 말 좀 걸어주세요. 고막으로 스며들어 가슴을 축축하게 전율시킬 오늘의 음악 보내달라는 뜻입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예요. 자, 그럼 큰엄마 집 식당을 위해서 티라미 숙회 들려드리겠습니다. 장사 번창하길 바랄게요.

네, 맛집의 앞집. 오늘은 목포 큰엄마집 식당의 주말 특선 돌문어 숙회를 떠올리면서 티라미숙회, 위아더나잇의 티라미숙회 듣고 왔습니다. 정은미님, 이번 목포여행 갈 때 한번 가봐야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큰엄마 사장님, 두댕이들 가면은 어떻게 스브스 좀 부탁드릴게요. 제 면도 좀 세워주셔야죠. 9033번님, 영미씨 진짜 너무 웃겨서 기가 쏙 빠진다고요. 아, 이런 느낌 아실랑가?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를 넣어드리려고 방송하는 건데. 2852번님, 목포 못난이네도 소개해주세요. 22년 분식집입니다. 와,

0: 분식집이 22년을 할 정도면 정말 정말 맛집인 건 인증이네요. 근데 왜 하필 못난이일까? 자, 5848번님. 저도 용기 내어보네요. 대구 산격동에 있는 엄마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 장모님 반찬 홍보 부탁드립니다. 대구 사시는 분 꼭 들러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 엄마가 운영하는데 왜 이름은 장모님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네. 뭐 그럴 수 있죠. 이상하게 장모님이 하는 게 또 더 맛있기도 하거든요. 아, 자, 엄마도 사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캡슐 톡톡 코카리스에서 진주 캡슐 앰플, 제천 자연 방목 흑염소 솔미 흑염소에서 흑염소 진액,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뛰에서 롤 스크린, 굿즈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3: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오늘 한글날 특집을 준비해놨었는데 사실은 요거는 1년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우리끼리 수다 떠느라고 한글날 특집을 못했어. 그 코너를 못했어요. 우리 1년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곽효정님, 영미씨 그거 알아요? 저는 안영미 감성 몰라도 들어와라, 그 말 때문에 듣기 시작했거든요. 개그 감성은 몰라도 진행자 감성은 진심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개그 감성이 왜 어때서? 저는 광대인데 개그 감성을 알아주셔야죠. 그게 본업인데. 아셨죠? 예, 안영미 개그도 좀 사랑해주세요. 응? 이성은님, 아까 우사마사하다였나요? 영미 언니 라디오 덕에 알았는데 너무 예쁜 음인 것 같아요. 지인들에게도 알려줘야지. 자, 우사마사는 소도 죽고 말도 죽었다는 뜻이고, 오사바사하다입니다. 그 사이에 잊으셨어. 참고로 제가 아까 영미하다도 있다 그랬죠. 영미하다는 남의 비위를 맞추며 아첨하는 것을 의미한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거 지으신 분이 저 분장실 강의 선생님 할 때, 어머 선배님, 죄송해요 선배님, 제가 미쳤나봐요 선배님, 이 캐릭터를 두고 그냥 지으신 것 같아. 영미하다. 8217번님,

언니 복직하고 오랜만에 라디오 들어서 메시지 남겨요. 아이 낳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언니 덕분에 힘들었는데 언니 덕분에 잘 버티고 복직까지 잘 하였어요. 언니 덕분에 누군가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하루는 버텼다는 거 알아주세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우리 조롱도 좋지만 가끔 가다가 이런 칭찬의 댓글들이 저를 또 살아 숨쉬게 합니다. 감사해요. 자, 그럼 끝곡으로 더블 V, 셀럽파이브, 옥달, 요조, 박문치가 함께 불렀던 잘 먹고 잘 사는 법, 요 노래 진짜 좋거든요. 요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서류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저희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0: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2: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0: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준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FM 102.3

메가헤르츠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요즘은 서울시청에서 야경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본관에 새로 문을 연 하늘 전망대입니다. 밤에도 올라갈 수 있어서 덕수궁과 정동 일대부터 세종대로의 불빛까지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고 하네요.

서울시청에 들어서면 높은 천장 아래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초록빛 수직 정원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전망대에 올라 커다란 통유리 앞으로 다가가면 조명을 받은 덕수궁의 기와 지붕과 붉은 지붕의 성당이 내려다 보이고요. 멀리 세종대로를 오가는 자동차 불빛까지 길게 이어진다고 하네요. 조금 전까지 걷던 길도 위에 올라오면 야경이 되겠네요.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0월 9일 금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캐나다 퀘벡의 싱어송라이터죠. 무냐의 스위티 들으셨습니다. 아주 상큼한 노래로 오늘 완벽한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 한글날 여러분들 지난 월요일까지 쉬시고 한 3일 정도 일할 만하니까 또 쉬는 날이다가 왔어요. 아, 좀 일 좀 손에 잡힌다 싶었더니 이제 또 다시 3일 연휴 또 쉬셔야 되는 좋으시죠, 여러분? 그래요. 좋죠, 뭐. 그래도 좀 좋습니다.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좋은지 안 좋은지. 라디오라는 거는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야 되니까 특히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뭐 빨간 날이라고 그렇게 뭐 쉬지를 않으니까 잘 좋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선언을 했어요. 우리도 이제 빨간 날 쉬자. 선언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달력을 보니까 이제 빨간 날이 없습니다. 빨간 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쉬지 말라 느낌이구나. 그래도 여러분들은 또 빨간 날 쉬셔야죠. 그래요. 1325 쓰시는 분, 정통 라디오의 정통 진행자 순디 안녕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금요일 뭐 여전히 쉬는 날이건 여러분들 일하는 날이건 정통 라디오를 진행하는 금요일이죠. 8854 쓰시는 분, 오 목소리가 녹네요 녹아. 순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는 거 아시죠?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3: 완전 좋아요.
2: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4: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덮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국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6: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7: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림킴의 21 들으셨습니다. 21. 아, 아주 림킴 참 목소리가 언제 들어도 참 유니크한 목소리. 계속해서 많은 활동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죠, 목소리가. 5724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이따 저녁에 친구네 놀러가요. 사실 친구도 친구지만 친구의 아기 고양이를 보러 갔는데요. 벌써 두근두근 행복합니다. 아기 고양이는 얼마나 귀여울까요? 아, 참 그래요. 친구들, 저도 제 아주 친한 친구의 누나가 얼마 전에 강아지 한 마리를 이제 입양을 했다고, 유기견 입양을 했다고. 제가 그 입양하는 걸 도와줘서 이제 계속 사진을 보내주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한번 보러 가고 싶은데, 이렇게 주변에 자기가 이제 사정이 있어서 못, 이렇게 반려동물을 못 키우시는 분들은 친구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막 애정을 쏟더라고요. 아, 참 좋습니다. 친구한테 갈 때 뭐라도 하나 가져가세요. 제가 냉동만두 쿠폰 드릴 테니까 고양이한테 주지 마시고요. 친구랑 둘이 드시기 바랍니다. 김경민님. 순디, 저희 집은 추석 연휴 때 고장난 냉장고를 드디어 싹 치워버리고 방금 새 냉장고를 맞이했습니다. 속이 너무 후련해요. 저희 집 새 냉장고 순돌이. 환영. 환영 파티를 해야겠어요. 아우, 너무 좋다. 아, 맞아요. 순돌이. 새 냉장고 이름이 순돌이.

건가요? 꼭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 뭐 자기 주변에 그 물건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얼마나 좋으면은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래 쓰잖아요. 한번 바꾸면은 진짜 오래 써요. 거의 10년 이상 이사 가기 전까지는 그 냉장고를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순돌이랑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김경민님 냉장고에 넣으라고 냉동만두 쿠폰 하나 보내드릴게요. 냉동실에 잘 넣으세요. 순돌이 냉동실에다가 순돌이한테 잘 맡겨놓으시고 잊어먹지 마시고 꼭 꺼내 드시기 바랍니다. 김영수님이 신청해 주신 곡 듣죠. JS의 종로에서.

JS의 종로에서 들으셨고요. 그 뒤로 김광석의 사랑이라는 이유로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와, 이 김광석의 이 노래는 김광석 2집에 들어있는 노래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었어요. 어릴 때 이 곡을 너무 좋아해서 정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들어도 또 좋네요. 아, 너무 좋은 곡 잘 들었습니다. 0850 쓰시는 분이 늘 라디오는 차에서만 듣다가 집에서도 듣고 싶어서 조그만 라디오를 샀어요. 오늘 첫 게시한 라디오에 상순 DJ님과 함께하게 돼요. 영광이에요. 아, 제가 영광이죠. 또 보통은 요즘에는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서 미니로 연결해서 들으시는 분이 많은데 또 옛날 그 또 라디오는 라디오로 들었을 때 또 맛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조그만 라디오 요즘에 보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라디오들이 많거든요. 라디오에 이렇게 촥 이렇게 채널 바꿀 때 그 소리도 들으시면서 한번 들어보면 또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ueens of the Stone Age의 Make It With You 들어드리고 저는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볼 차례입니다. 목포 MBC가 전문기관과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2기 교육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2027년 2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찰리 버그의 I don't wanna be okay without you 입니다. 2015년에 데뷔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고요. 마빈 게이나 더 템테이션 같은 모타운 소울을 즐겨 들으면서 음악을 꿈꿨다고 합니다. 부드러운 R&B 스타일의 곡을 다양하게 만드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Live in Peter's Attic에 들어있는 곡이고요. 세션 멤버들과 다락방에서 한 번에 녹음을 마쳤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정교하게 작업한 곡이 아니기 때문에 질감이 좀 다른데 그래서 더 매력적인 부분이 있죠. 찰리 버그의 노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찰리 버그의 I Don't Wanna Be Okay Without You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션 멤버들과 다락방에서 녹음을 했기 때문에 좀 사운드의 질감이 좀 다르죠. 조금 로우파이하거나 좀 뭔가 잡음이 좀 섞인 듯한 그런, 근데 또 그게 매력으로 다가오는, 워낙 이 멜로디와 코드 진행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곡이었어요. 이 요즘에는 그 음악 장비들이 굉장히 집에서 그냥 혼자서 녹음할 수 있게 굉장히 저렴한 장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또 앨범들도 오히려 자기들이 집에서 녹음한 앨범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개성 있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이렇게 막 하이파이로 막 너무 멋있는 사운드를 만드는 것도 꽉 찬 사운드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런 노래를 들으면 갑자기 이게 누구지? 이렇게. 그리고 또 찰리 버그의 이 노래 아마 여러분들 계속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마 특이한 사운드, 오히려 더 개성을 가진 음악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음악을 좀 전공을 하지 않은 분들도 언제든지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만약에 나도 한번 음악을 만들어볼까라고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분들도 장비를 조금 사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음악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물론 찰리 버그는 뮤지션이지만 어쨌든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박성현님이 취향의 공유로 사연 보내주셨어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다 보면 미치도록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면 이 노래를 찾아 듣게 됩니다. 가을바람까지 불어오는 요즘엔 괜히 마음이 더 허전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노래 듣고 나면 괜찮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라고 하시면서 휘트니 휴스턴의 엑셀 슉슉 신청해 주셨어요. 지금 안 그래도 가을 되면서 굉장히 외롭고 혹시 이렇게 혼자 뭔가 미치도록 외로움이 찾아온 많은 분들 있을 거예요. 이 노래 한번 같이 들으면서 어떤 위로를 받게 될지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하림의 위로. 이 곡은 서은경 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고요. 그 전에 박성현 님이 공유해 주신 취향곡 휘트니 휴스턴의 엑셀 슈슈까지 두고 들으셨습니다. 둘 다 아주 엄청난 위로를 받는, 외로우신 분들이 아주 들으면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 같은 그런 곡이었습니다. 박성현 님께는 상순 세트 보내드릴게요. 닭가슴살 그리고 모바일 커피 쿠폰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메이트리의 노래 듣죠. 내 맘속엔 언제나.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1: 대리.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2: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4: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5: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김혜선님이 보내주셨어요. 오 순디 다시 돌아오고 나서 목소리가 더 차분해지시고 한층 더 부드러워진 무드예요. 비결이 있으실까요? 비결이요? 아 그게 아니라 정통 라디오를 해서 원래 여러분들 정통 라디오 들어보시면은 이런 정도의 에너지만 씁니다. 라디오는 그 DJ의 어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김혜선님 노래 하나 또 듣죠. 6532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홍이삭의 키스 미 키스 미 이 곡 2부 끝곡으로 들어드리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한두 번 보고 곧 그대로 해내는 재주를 뜻하는 눈썰미. 눈썰미는 흔히 쓰이는 말인데요. 귀썰미라는 우리말도 있습니다. 귀썰미는 한 번만 들어도 잊지 않는 재주를 뜻해 그 아이는 귀썰미가 있어서 한 번 들은 음악을 그대로 흥얼거릴 수 있었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썰미도 있을까요? 네, 입썰미는 없고 말을 잘하는 실기와 능력을 뜻하는 우리말 말재주가 있네요.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에는 한 세대의 화재가 이웃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우리 집 소방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한데요. 소화기가 있는지, 감지기와 가스누설 경보기는 정상인지, 스프링클러 헤드 주변을 물건으로 막아두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주세요. 완강기가 설치된 세대라면 위치와 사용 방법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야 하는데요. 화재가 난 뒤에 확인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우리 집 소방시설, 평소 한 번의 점검이 가족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화재 예방 꼭 지켜주세요. MBC 재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가 시작됐습니다. 3부 첫 곡 나탈리 콜의 루트 66 들으셨습니다. 나탈리 콜은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넷 킹 콜의 딸이죠. 참 나탈리 콜과 넷 킹 콜이 그 세상을 떠난 후에 나탈리 콜의 나탈리 콜과 그 영상으로 넷 킹 콜의 음원을 살려서 목소리를 살려서 새로 노래를 낸 그게 굉장히 화제였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돌아가신 아버지와 딸이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시도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김광석의 목소리를 다시 살려서 뭐 노래를 같이 한다든가 그거의 원조격인 그 나탈리 콜의 목소리였는데 참 언제 들어도 뭐 너무 멋진 재즈 보컬리스트 나탈리 콜의 목소리로 완벽한 하루 3부를 시작했습니다. 4546 쓰시는 분이 순디 없어서 다른 채널을 들었었는데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순디 목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너무 좋아요. 엉엉 유유 하셨어요. 아 제가 없더라도 정말 스페셜 DJ들이 너무 좋은 음악도 많이 틀어주셨을 거고 그랬는데

0: 잠시 없었던 그 틈을 타 다른 데 가셨던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돌아오고 반가워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참 너무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럴수록 앞으로 가끔씩 이렇게 좀 떠났다 와야겠다. 여러분들의 이 반가움을 반갑게 들어주시는 또 이런 문자들 받는 게 참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가끔씩 쉬다 와야겠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4546 쓰시는 분. 3부에도 계속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1: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3: 새로운 주거 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아니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박찬영의 볕 위라는 곡 들으셨습니다. 아주 음악이 너무 편안하고 그래서 볕 위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좀 찾아봤더니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작은 햇볕이나 잠깐 비치는 따스한 햇살을 뜻하는 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이야 너무 이쁘네요. 볕 위라는 이 단어가 이 그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퍼펙트 데이 여러분 일본 영화 퍼펙트 데이에 보면은 거기에 그 주인공이 하는 말이 있어요. 코모랩이라는 일본에도 코모랩이라는 그런 뜻이 딱 이 뜻이거든요. 나뭇잎 사이로 착 스며든 햇빛을 코모랩이라고 하는데 와 그거 변리라는 이렇게 예쁜 우리나라의 순 우리말이 있었군요. 아 너무 박찬영 이 가수 때문에 좋은 단어를 또 알게 됐습니다. 참 우리말이 예쁜 말이 참 많아요. 노래도 좋고 단어 뜻도 이쁘고 단어도 이쁘고 아주 좋은 곡 들었습니다. 4685 쓰시는 분이 저 완화 굿즈 티셔츠요. 커플로 입으려고 두 장 샀거든요. 그런데 남친 생길 기미가 아니 아니 남친이 없는데 커플로 입으려고 샀다고요? 아 저희야 감사드리지만 어쨌든 그냥 혼자 돌려가며 입을까요? 아님 다른 커플한테 선물로 줄까요? 씁쓸하네요. 아 그래도 기다려보세요. 언제 또 갑자기 누군가가 눈에 들어올 때 마침 그분이 완벽한 하루 청취자이신 거야. 그러면은 탁 이 티셔츠를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잘 보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또 정말 좋은 인연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쯤 만들어야 돼요.

연말 되기 전에 네 화이팅입니다.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을 두 장을 일단 보내드릴게요. 하나는 꼭 남겨주세요. 그분을 위해서. 9065 쓰시는 분은 순디, 저는 베이킹 공방을 운영하는데요. 드디어 오늘 일정이 모두 끝났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5시 퇴근입니다. 이젠 많이 쌀쌀해졌어요. 순디, 감기 조심하셨어요. 아, 정말. 베이킹 공 하시는 분은 정말 부지런한 분들이세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커피 드립백 세트를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 베이킹 공방에 갖다 놓고 커피와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3126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 듣죠. 권진아의 노래입니다. 몬스터.

대충 팔고 불쾌해질 얘기를 들려주마. 오늘 밤 절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잠들진 못.

이건 네가 절대로 믿고 싶지가 않을 거다. 그건 많은 사실이 아니길 엄청 바랄 거다.

권진아의 몬스터에 이어서 장기하의 별일 없이 산다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902호 쓰시는 분이 내일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시험지 잘 보고 나온 사람이 될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자격증 시험이 내일인데 왜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지는 저도 의문이네요. 그래도 시험 보러 가는 게 저는 또 저는 어차피 그럴 거면 그냥 안 갈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 갔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자격증에 대해서 알고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가서 한번 쫙 한번 잘 한번 들여다보시고 잘 찍으시고 상순 퀴즈 찍는 실력으로 한번 잘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는 건 모르는 일이에요. 꼭 가시고. 7757 쓰시는 분은 엊그제 엄마 텃밭에 마늘 심는 걸 도와드려서인지 아이고 허리야. 허리가 아프네요. 이제 수확의 계절입니다. 농부님들 너무 애쓰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7757 쓰시는 분 그 어머니한테 선물 드리세요. 자기 돈으로. 저희가 선물 드릴 줄 알았죠. 자기 돈으로. 고생하신다고 자기 돈으로 쓸 파스 같은 거라도 좀 붙이고 자기도 붙이고 어머니도 좀 드리고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7757 쓰시는 분께는 노래 선물 보내드릴게요. 호르헤 드렉슬레르의 에스타락디타스 이 곡 틀어드리고 저는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912년 오늘 10월 9일은 손기정 선수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손기정 선수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땄는데요.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베를린 올림픽 당시 송기정 선수는 발가락 운동화를 신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O? 발가락 운동화는 제가 좋아하는 운동화. 저와 제 아내가 즐겨 신는 운동화, 발가락 운동화인데 그게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그때도 있었나요? 발가락 운동화가? 이야, 그거 정말 있었다면 정말 혁신인데요. 근데 제가 이 발가락 운동화를 어디서 샀냐, 어디서 알게 됐냐, 러닝샵, 러닝용품을 사는 샵에서 제가 그걸 발견해서 제 아내랑 이걸 한번 신어야겠다. 약간 그걸 신고 러닝을 한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아마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 발가락 운동화를 신었을지도 모른다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기록을 또 세웠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런 마라톤 대회에서 신기록을 누가 세우면은 그 사람이 신은 운동화가 정말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 1936년 당시에 발가락 운동화가 유행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저는 5로 찍어보겠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대단한 분인 건데요. 이 발가락 운동화의 기능이 굉장히 좋다, 제가 잘 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죠. 베를린 올림픽 당시 손기정 선수는 발가락 운동화를 신었다. O, X.

생순 퀴즈에 이어서 탑 로더의 댄싱 인 더 문라이트. 야, 이거 오랜만에 듣네요. 잘 들었습니다. 베를린 올림픽 당시 송기정 선수는 발가락 운동화를 신었다. 야, 이게 정말 제가 5를 5로 찍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면은 야, 저도 이제 러닝 할 때 그 운동화를 요즘에 러닝 할 때 정말 밑창이 엄청 두꺼운 운동화를 신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에 발과 관절과 이 무릎과 뭐 여기에 무리가 안 가게 착탁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만들어주는 신발들을 많이 신는데 이 발가락 운동화는 정말 맨발 걷기 같은 느낌의 어떤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발 밑창이 아예 거의 없다시피 해서 맨발 걷기도 요즘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맨발로 뛴다.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한번 정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5입니다. 오, 베를린 올림픽 당시 손기정 선수는 발가락 운동화를 신은 것이 맞습니다. 오, 또 사진을 제가 또 한번 보면은 아, 이거는 근데 완전 다섯 발가락이 아니네요. 약간 엄지와 나머지 발가락. 이 어쨌든 발가락 운동화 맞아요. 엄지 발가락이 갈라진 버섯 모양의 고무 밑창을 댄 마라톤화로 가볍고 발에 힘을 주기에도 좋았다고 하는데요. 함께 훈련했던 미국의 마라토너 존 켈리는 손기정 선수의 뛰어난 실력이 신발 덕분이라고 생각해 그 신발을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손기정 선수는 우승 후 신발을 선물했고 존 켈리는 이후 이 신발을 신고 훈련해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했다고 합니다. 야, 정말 센세이션한 그 모두가 그 다음부터는 이 신발을 신었을 것 같아요. 오, 그러다가 또 이제 몇 년 후에 또 다른 신발이 또 나와서 신기술로 또 우승을 하면 또 바뀌었겠죠. 야, 발가락 운동화 이제부터는 저도 발가락 저는 5개가 다 갈라진 발가락 운동화인데 야, 그걸 한번 해봐야겠네요. 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정답자 5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우크렐레 피크닉의 노래 듣죠. 몸에 좋은 생각.

우크렐레 피크닉의 몸에 좋은 생각 들으셨고요. 그 뒤로 5143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방문치 그리고 루루라라가 같이 한 늘 지금처럼, 이 곡은 예전 그 이예린 씨가 불렀던 늘 지금처럼을 방문치가 다시 리메이크한 곡이죠. 아, 오랜만에 이 노래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7077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애들 다 남편한테 맡기고 친구랑 둘이 막창 먹으러 가요. 자유부인 만만세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너무 너무 좋죠. 남편 아니 요즘에 이런 사연들이 많은데 남편들 그래요. 그렇게 가끔씩 이렇게 맡아주고 아내분들이 좀 자유롭게 좀 친구랑도 친구도 만나고 스트레스 풀 수 있게 그런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미안하잖아요. 남편 애들하고 드시라고 냉동 만두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남편한테 던져버리고 나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오세요. 프랭크 오션의 노래 듣죠. 핑크 앤 화이트.

0: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8. 관절 보공 1522-5888. 관절 보공.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5: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의 장순입니다. 오늘 마칠 시간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문 없는 집에 내가 바라던 미래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범이, 그리고 저는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병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자꾸 듣다 보면 우리 말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는 낱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사의 매력은 대단합니다. 부사란 게 원래

원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낱말인데 있어서 더 맛깔나고 뜻이 선명해지기에 음식의 양념처럼 자꾸만 살짝살짝 첨가하게 됩니다. 어떤 부사어는 한글로 써놓으면 더 재미있어집니다. 문장이든 음식이든 담백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형용사와 부사 쓰기를 주저하지만 같은 값이면 다채롭고 풍성한 걸 선호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더 특색 있는 부사 탐험에 나섭니다. 옥식을 옥식을, 공정공정, 꼬약꼬약, 더펄더펄, 허위허위, 짜득짜득, 고물고물. 박완서의 낱말들에서 고른 부사들을 한글로 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아, 우리 말과 우리 글 중에는 가까이 하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눈빛이 반짝거리고 마음을 탱글탱글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과 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에게 마음껏 써도 되는 우리 말과 우리 글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를 생각합니다. 자, 10월 9일 금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네, 테이스트 오브 하니. 부기, 우기, 우기 들었습니다. 아저씨 노래 중에도 족같은 표현들 나오잖아요. 2006번. 네. 이수미 씨도 부사 얘기하시니 아저씨 노래 가사말들이 생각나네요. 네, 좀 있긴 있죠. 네, 나름. 네. 특히 저 하늘나라 우리림이라고 송골매 5집에 있는 노래인데 거기 보면 허위 허위 올라가니 이런 거 나오죠. 예. 산득산득 뭐 이런 거. 예. 감사합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오늘 한글날이라서 공휴일이죠. 예. 근데 오늘 와 낮에 상암동 MBC로 오려고 오는데 차가 차가 와 길이 길이 와. 깜짝 놀랐어요. 예, 어유, 요즘에 이렇게 휴일에 차들이 많죠? 오, 이상해. 아무튼 그렇습니다. 첫 곡으로 A Taste of Honey의 부기, 우기, 우기 들었고요. 1부, 2부 강원특별자치도청,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자보의 아크메르 동탄, 도드라만돈 IS동서, 코끼리베이글닷컴, 음주엔 티맵 대리, 백조싱크에서 함께합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 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네, 패셔보이스 마이 옥토버 심포니. 10월이면 또 많이 찾는 노래죠. 예, 신은정 씨 8512번 572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패셔보이스의 마이 옥토버 심포니.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야, 5333번으로

문자를 보내셨어요. 사진까지 보내셨는데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랑 남편이 오늘 용인에서 조치원까지 자전거 타고 갔습니다. 100km를 탔다고 합니다. 조치원에서 하루 자고 최종 목적지는 대전. 아, 제가 나왔지만 이거 대단한 녀석입니다. 9살에 이미 100대 명산 완등했습니다. 운동선수 시켜볼까요? 뭐 포도를 먹고 있네. 지금 앉아가지고. 잘생겼네. 야, 근데 이거 뭐 사연 보내신 거에 청취자 사연에 제가 의문을 제기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9살인데 100대 명산을 완등했다는 거는 산을 100개나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9살에? 제가 아는 100대 명산의 뜻하고 좀 다른 걸 쓰셨... 아니, 와... 아니, 그렇다면 정말... 아, 아버님이 뭐 산악인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냥 메고 다녔나, 애를? 아무튼 예, 의문을 가져봅니다. 저는 원래 뭐 의심이 많아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예. 자, 7979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 와, 이분 참 대단하시네. 군 전역 후 복학해서 듣기 시작한 백햄. 지금 은퇴 후에도 듣게 되네요. 엽서 보내 선물도 꽤 받았었는데 최근에 한 몇 년 못 듣다가 퇴직 후 배송 업무를 다시 시작하면서 와, 운전할 때 형님이 들려주는 음악과 늘 함께합니다. 아유, 예. 군 전역한 뒤에 이게 지금까지 들으시면 거의 평생을 함께해 주신 거네요. 감사합니다. 예. 자, 신청하신 음악은 야드버즈입니다. 야드버즈는 요거 저... 그 당시에 정말 영국에서 기타 좀 친다는 사람들이 여기 다 야드버드 출신이에요. 네. 잭백, 지미 페이지, 에릭 클랩튼 다 야드버즈를 거쳤습니다. 자, 그리고 저 마지막에 지미 페이지가 야드버즈 레제플린 결성하기 전에 팀 이름 아직 안 정해가지고 뉴 야드버즈라고 네, 활동하기도 했어요. 잠깐 5333번 지금 보내셨는데 와, 맞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명산 다 올라간 거 맞아요. 예. TV에도 나왔었어요. 엄홍길의 산악버스에 나왔습니다. 아빠랑 아들이 산 타는 걸 좋아합니다. 참고로 저는 바다가 좋습니다. 부인께서는 안 다니시는구나 같이. 진짜래요. 와, 대단하시네. 예. 자, 아무튼 7979번으로 청해 주신 야드버즈의 For Your Love.

The Guess Who 안단 들었습니다. 9065번 예. 아 이경미 씨 고맙습니다. 자, Guess Who의 안단 앞에 들으신 모악은 The Yardbirds의 For Your Love였고요. 8648번으로 사진 한 장 보내셨는데 바닷가에서 와 노을이 진짜 예쁜데요. 제 버킷리스트 하나 실행했습니다. 노을 지는 바다에서 백캠 들으며 책 읽는 건데 물론 사소한 건데 이제서야 하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오, 버킷리스트를 너무 실현 불가능한 것들만 적어놓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것들 괜찮은데요. 잘하셨습니다. 아, 노을 예쁘네요. 예. 자, 0639번으로 청해 주신 김형일 씨 운정에서 보내셨군요. 컬렉티브 소울 헤비.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볼 차례입니다. 목포 MBC가 전문기관과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2기 교육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2027년 2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사흘 연휴 동안 오늘이 가장 날씨가 좋습니다. 내일은 남부와 제주에 비가 오고 모레 일요일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우선 내일은 오전부터 남부지방에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오겠는데 제주도부터 시작이 되겠고요. 모레는 오전부터 남부지방에 오후부터는 강원 남부와 충남 충북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이틀간 최대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한편 중부 내륙은 지금 대기가 많이 건조한데요. 산 찾은 분들 불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한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다소 덥겠고 월요일 비 그치고 다시 추워집니다. 박윤경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요즘 관광객이 넘쳐나는 경복궁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조선시대 한글의 원형이 어떠했을지를 그려보게 하는 가사 문학과 만나게 된다. 이 몸 삼기실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한생 연분이며 한알 모를 일이런가. 나 하나 점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놓여 없다. 정철의 그 유명한 삼이인 곡에서 500년 전 한글을 보게 된다. 청와대 옆 무궁화 동산은 가사 문학의 대가 송강 정철의 생가터였다. 그래서 무궁화 꽃밭 속 정자 이름도 송강정이고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 돌에는 관동별곡이 새겨져 있다. 관동별곡과 삼이인곡, 송미인곡은 15세기에 창제된 한글이 16세기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여준다. 경복궁 영추문으로 들어와 경외로 남문을 바라보며 임금께 하직하고 물러나 정철은 강원도로 향한다. 40대 후반에 정철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립에 누웠더니 관동 800리 방면을 맡기시니 어와 성은이야 갈수록 망극하다로 시작되는 관동별곡을 썼다. 국어시험에 하도 자주 나와 관동별곡과 삼이인곡을 아예 통째로 외워버린 수험생도 있다. 철수는 오늘 정치인 정철과는 별개로 문인 정철을 생각하며 한국 문학을 키워온 공로를 기린다. 정치인 정철에게는 공과가 따른다. 그의 작품에서 님으로 지칭되는 이는 선조 임금인데 그는 선조에게 토사구팽을 당하면서 충절과 연심을 거두지 않았다. 임금을 대신해서 집행한 가혹한 옥사로 탄핵까지 당하며 평판에 오점을 남겼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임금 곁에 남았다. 여인 둘이 나와 만남과 이별의 사연을 읊어대는 송미인곡을 구운몽의 작가 김만중은 극찬했다. 한글 애용자 입장에서 송강 가사 작품 중 한글이 가장 많이 쓰였기 때문이다. 감녀가 을녀에게 해가 저무는데 누구를 보러 가느냐고 묻는 것으로 시작되는 송미인곡에서 을녀는 정철 자신이다. 님이 예쁘지도 않은 자신을 사랑했는데 자신이 그만 버릇없이 굴다 미움을 사게 되었다면서 자책하는 것. 버림받은 신세에도 여전히 달빛이 되어 님의 창밖을 비추고 싶어하는 것. 그런 을녀에게 감녀가 말한다. 달빛도 좋지만 차라리 굳은 비나 되라고.

네, 마이클 크래추 Moonlight Flower 들었습니다. 예. 오랜만에 들었는데요. 예. 마이클 크래추는 루마니아 출신이고요. 90년대에 또 이니그마 프로젝트로 이니그마라고 뭐 Sadness Part 1 뭐 Return to Innocence 같은 와 그 그레고리안 성가하고 와 교묘하게 예, 팝 음악을 섞어가지고 아주 크게 성공을 거뒀죠. 예. 마이클 크래추 Moonlight Flower. 학생 때 시험 문제를 달달 외울 땐 감흥이 없었는데 야 매우 로맨틱한 사랑 노래였네요. 구준비나 되라니. 예. 김지영 씨.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3, 4부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릴 겁니다. 예. 지금 막 신청하시면 돼요. 휴대전화 문자로 미니 게시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도 보내셔도 되고요. 사진 보내셨네. 2051번으로. 와, 백캠과 캠핑이라니. 한글날에 얻어지는 행복이네요. 늘 먹는 저녁 식사인데 장소가 바뀌니 새삼 행복이 별건가 싶어하며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노을도 예쁘고 지금은 좀 컴컴해졌는데 저도 아까 음악 나가는 사이에 스튜디오 창밖을 보는데 오늘 노을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노을 예쁩니다. 사진에. 자, 8325번. 예. 이기현 씨군요. 예. 또 8947번, 1430번. 최은미 씨, 고맙습니다. 어, A Star Is Born 사운드트랙에서 레이디

0: The Alan Parsons Project, Limelight 들었습니다. 가을 되면 이 노래가 땡깁니다 하고 진선경 씨가 감사합니다. 예. 앞에 들으신 음악은 스타 탄생 사운드트랙에서 레이디 가가의 Always Remember Us This Way.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 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0: 싱크.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5767번으로 사진 보내셨는데, 이야, 예술인데요. 예. 낚시를 가셨군요. 어허. 근데 그림만 좋을 뿐 입질은 없답니다. 예. 아, 낚시가 뭐 꼭 잡혀야 하나요? 예. 자, 3, 4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립니다. 휴대전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이에요. 예. 미니 게시판으로 신청하셔도 되고요. 자, 8살 아이랑 하교우 늘 이 시간에 집에 오면 듣는 라디오라고 6682번으로 예. 요 정도 읽으면 이걸 올려야 되는 거 아닐까? 6682번 지금 사연을 읽고 있는데 참 아이가 이거 듣고 싶다고 그래서 노래 신청하는데 이거 좀 기다려보십시오. 아이니까 8살이죠? 그러면 소다팝을 신청했는데 좀 기다려보세요. 예. 자, 1, 2부 끝곡 카니에 웨스트 피처링 제이미 폭스 골디거 0766번입니다. 고맙습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She take my money when I'm in need. Yeah, she's a trifling friend indeed. Oh, she's a gold digger way over town.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문자로 소통하는 건 고마운 한글 덕분에 명료한데 말, 대화로 정확하게 소통하는 건 의외로 간단치가 않죠. 심리학계의 연구와 사례를 종합해보면 무언가를 설명할 때 말한 쪽은 내용의 반은 알아들었겠지 하지만 들은 쪽은 5%만

0: 이해하거나 기억한답니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뭔가를 쭉 말한 다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라고 묻지 말고 내가 설명을 제대로 한 건가요? 라고 묻는 게 좋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잘 했나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 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5: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K-POP 디몬 헌터 사운드트랙에서 사자 보이스 소다파 들었습니다. 아, 8살짜리 꼬마가 신청했는데 이거 들려줘야죠. 그럼요. 예. 6682번. 아, 그래요. 반가워요.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립니다. 3부 4부 음주엔 티맵 대리 한국 MSD 캡박시브 주식회사 워키 모빌 코리아 윤활유 이카운트 아이르웍스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하.

John Denver, Take Me Home, Country Roads. 예전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요즘에는 사실 이거 듣기가 좀 힘듭니다. 정다은 씨 그리고 8013번 고맙습니다. 야, 근데 이거 특이한데 세 살 아기하고 남편이랑 보성에 있는 제암산에 놀러 왔어요. 아, 이 산 보니까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산을 보면은 존 덴버의 로키 마운틴 하이 이런 거 시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에 오니까 로키 마운틴 하이가 생각이 나고 존 덴버라는 가수가 생각이 나고 거기서 택미온 컨트리 로드로 가는 거죠. 아, 이게 저 의식의 전환이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흐름이. 감사합니다. 따지는 건 아닙니다. 예, 저는 뭐 따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자, 양영희 씨가 청해 주신 신랑이 좋아하는 곡이에요. 일단 이름이 영희 씨네. 그 신랑 이름은 철수예요? 아니, 농담이에요. 예, 재미도 없죠. 예. 자, 이 음악은 주다스 프리스트인데 주다스 프리스트는 아마 이 음악 거의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인기 있는 것 같아요. 주다스 프리스트 Before the Dawn.

앨리스 쿠퍼의 You and Me 들었습니다. 김현숙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주다스 프리스트의 Before the Dawn이었고요. 사실 주다스 프리스트도 그렇고 앨리스 쿠퍼도 그렇고 이런 음악하는 팀들이 아니거든요. 이들의 정체는 진짜 정말 강력하고 괴상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인데 와, 요 음반에 이런 곡 한 곡씩 있으면 또 국내 팬들은 이런 곡들을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아 근데 이게 막 달리는 락 밴드가 이렇게 감성적인 곡 한 곡씩 하면 아 좋아요. 진짜 1256번으로 아 이거 두 곡 다 따라 불러지는 걸 보니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뭐 얼마나 드셨는데요? 아니 저도 이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7061번으로 강원도 양양의 윈드밸리 캠핑장 그리고 구룡령에 다녀왔습니다. 이틀간의 알토란 같은 여행을 했네요. 하면서 단 둘이 60년 중마고우. 60년 동안 중마고우라는데 그러면 연세가 어떻게 되신 겁니까? 진짜 궁금해서. 60년을 사귀려면 이 친구를 뭐 초등학교 친구라도 60대 후반 70 넘으셨을 수도 있고. 오. 아니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7061번. 자, 음악은 밥 시거 앤 더 실버 블리 밴드 Against the Wind.

Bob Seger and the Silver Bullet Band, Against the Wind이었습니다. 예. 요즘 같은 날씨에 듣기 참 좋죠. 예. 겨울에 들으면 좀 추워요. 예. 겨울엔 그리고 바람에 맞서면 안 됩니다. 아, 너무 힘들어. 예. 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리고 있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6908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예. 마이클 잭슨, Rock with You.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내일은 중부지방은 맑은데요. 남부지방은 비가 오겠습니다. 나들이 계획 중이시라면 중부지방에 머무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일 오전부터 제주에 비가 시작돼서 호남과 영남에도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고요. 남해와 제주도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기도 해서 좀 요란한 비가 예상됩니다. 반면에 비가 안 오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많이 건조하겠는데요. 불조심 당부드립니다. 내일도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낮 기온 25도를 넘는 곳이 많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은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에 비가 오겠고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이 비가 그치면 다시 한번 추워지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아, 어쩐지 시작부터 좀 빠르다 했더니 이런 버전이 있네요. 예, 김민지 씨. 예, Far Corporation의 Stairway to Heaven 들었습니다. 와, 레드제플린의 다른 버전이네요. 오호, 9900번. 아, 이 버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군요. 이게 하긴 레드제플린의 원곡도 러닝타임이 좀 됩니다만, 아, 이 Far Corporation 버전은 10분 가까이 되거든요. 예. 라디오에서 듣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예. 예. Far Corporation. 예. 이건 저 독일 출신의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프랭크 파리안이라는 사람인데, 와, 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프랭크 파리안. 예. 2024년에 세상 떠나셨는데, 이 Far Corporation, FAR이거든요. 이게 프랭크 파리안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Far Corporation. 여기에는 뭐 저 스티브 루카스를 비롯한 토토 멤버들이 대거 참여했고요. 드럼도 사이먼 필립스가 연주를 했고. 네.

이 프랭크 파리안이라는 프로듀서는 원래 독일에서 뭐 가수로도 활동을 했었는데 보니엠을 성공시키면서 진짜 유명해졌죠. 보니엠의 프로듀서 보니엠을 뭐 거의 만든 거죠. 음악 먼저 만들고 나중에 멤버들을 모집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밀리 베닐리도 성공시켰고요. 또 파 코퍼레이션 이거 좋았죠. 라부시라고 또 요 댄스 뮤직도 히트시켰죠. 자, 김인석 씨가 정해 주셨네요. 파 코퍼레이션 스테이웨이 투 헤븐 들었습니다. 자, 7시 42분 35초 막 지났습니다. 뒤늦게 올리비아 닌에 빠져 듣고 있습니다. 예. 그나저나 진모쌤이 유퀴즈를 찍으셨던데 기대하고 있으렵니다. 아, 임진모 씨가 유퀴즈를 녹화를 했대요? 오. 아, 왜? 그래, 이거 봐야 되겠는데, 꼭. 윤정경 씨 고맙습니다. 자, 올리비아 딘, So Easy to Fall in Love.

시저 킬빌 들었습니다. 6739번으로 총해 주셨네요. 예. 앞에 들으신 음악은 올리비아 딘 So Easy to Fall in Love. 와 빨리빨리 야 이거 시간이 다 갔네 벌써. 와. 자 6461번으로 총해 주신 음악 Fastball Out of My Head.

0: 찾아라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과 함께해요.
0: 이카운트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2: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3: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4: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복은 못 봤거든요.
5: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2: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6: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 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7: 하지원 씨가 와 진모쌤 유퀴즈 나가시나 봐요. 대박 릴스. 오. 그리고 청취자 몇 분이 아저씨도 나갔으면 꼭 보겠습니다. 근데 저 벌써 나갔는데요. 송골매 재결합 공연할 때 구창모 씨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그 유튜브에 막 떠다니고 그러던데. 어. 자, 오늘 끝곡은 4947번으로 청해 주신 샤데이 스무드 오퍼레이터. 자, 이만큼에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소 두 번째 마음 노은정입니다. 청년들의 73%가 AI에게만 털어놓는 고민이 있다고 말할 만큼 AI의 마음을 기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비용도 적고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편리하죠. 그래도 너무 의존하다 보면 내 마음을 돌아보거나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AI를 상담 도구로 적절히 사용하는 건 좋지만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를 찾는 용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0: 아침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3: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MBC 생활정보. 화상을 입었을 때 조기 응급처치가 중요한데요. 먼저 화상 부위를 흐르는 시원한 물로 통증이 줄어들 때까지 충분히 식혀야 합니다. 옷 위로 뜨거운 물이 쏟아졌다면 피부에 달라붙은 옷을 억지로 떼어내지 말고 입은 상태에서 물로 식혀줍니다. 화상으로 생긴 물집은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터뜨리지 마시고요. 얼음을 피부에 직접 대거나 된장이나 연고를 바르는 행동도 피해주세요. 화상 부위를 충분히 식힌 뒤에 깨끗한 거즈나 선으로 가볍게 덮어서 보호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화상 범위가 넓거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응급처치하고 나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화상은 신속하게 식히고 상처를 자극하지 마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한글을 가리켜 과학적인 문자라고 합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발음할 때의 혀, 입술, 목구멍 모양을 본떠 만든 상형 문자라는 점. 두 번째는 일직선을 구부리거나 더하는 단순성에 기초한 데다 획을 더하면 소리가 세지는 가획 원리가 적용된 체계적인 문자라는 점. 마지막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글자를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 민족 고유의 언어라는 점에서 한글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공동체의 역사와 정체성까지 깃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0월 9일 금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이승환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별밤 시작하면서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올해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제정 100주년 되는 해래요. 오늘만큼은 우리가 쓰는 한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감사한 마음도 가져야겠는데요. 저는 특히나 글자를 다루는 업을 하고 있다 보니 그냥 한국인이니까 한글이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장 다양한 소리를 구현해낼 수 있는 언어가 바로 한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구강구조에서 출발한 문자라 그런지 막 이 혀뿌리가 들어 올려지는 정도 또는 뭐 목구멍을 얼마나 열 수 있는 정도 이를 얼마나 붙여가지고 살짝 모아서 내는 소리를 만드느냐 입꼬리를 살짝 올리면서 웃으며 내는 소리를 내느냐 등등 정말 많은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어디다가 기고를 한 게 있는데 그 글이 나올 때가 되면 또 부엉이 분들에게 한번

0: 읽어보라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별밤은 별밤의 문학 담당 박준 시인과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이따 9시부터고요. 오늘도 저한테 말 걸어주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4: 안전화.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른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

에이핑크의 네가 손짓해주면 듣고 왔습니다. 0506님, 고등학교 1학년 조카 생일이라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자기는 입맛이 영감님이라 뜨끈한 돼지국밥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해서 샤브샤브 먹었네요. 조카의 스펙타클한 학교 얘기 듣느라 밥 먹는 내내 웃다가 헤어졌더니 글쎄 조카 선물로 준비한 용돈이랑 손편지가 제 주머니에 그대로 있지 뭐예요. 안 그래도 낯간지러웠는데 용돈 이체해줘야겠어요. 그래도 손편지 쓰신 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런 거 은근히 그런 왜좀 힙한 학생들일수록 그런 걸 받아보는 경험이 귀해서 은근히 감동받고 뭉클할 할 겁니다. 꼭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낯간지러움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2785님은 얼마 전에 여수로 캠핑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포항 영일대 바다와는 다르게 고요하고 밀물과 썰물이 장관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제 캠핑의 로망인 화장실과 샤워실, 개수대까지 개별로 사용할 수 있어서 편했습니다. 모닥불도 피우고 여러모로 참 좋았는데 새벽에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타프가 무너져서 엄청 고생했네요. 깜깜해서 대충 덮어두고는 날이 밝자마자 우비 입고 치우느라 마지막 날 일정은 다 취소했습니다. 우중 캠핑은 할게못 되는구나 느꼈어요. 그래도 다 추억이 되겠죠? 그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계획과 다르게 뭐좀 문제가 생기고 우당탕탕했던 여행이 항상 기억엔 가장 오래 남고 재미난 추억거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캠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타프가 뭔가 했더니 방수천을 뜻하는 타폴린의 줄임말이래요. 햇빛이나 비, 눈을 막아주는 천막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영상으로는 제가 캠핑 콘텐츠 많이 보는데 거기서는 우중 캠핑 그렇게 낭만적이더니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또 배워갑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0: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이어서 영준, 정인의 가을을 빌려 듣고 왔습니다. 0010님, 남자친구랑 사소한 걸로 투닥거리고 집에 와서 씩씩대며 씻었는데 냉장고에 뒀던 시트 마스크팩을 얼굴에 얹으니까 차가워서 화가 싹 가라앉네요. 그리고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유치했나 싶고 팩 다 마를 때까지만 삐져있다가 먼저 톡 보내봐야겠습니다. 너무 잘 생각하셨어요. 역시 이 생각이란 건 우리 머릿속에 있을 때 그 뜻과 다르게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좀 다른 행동을 할 때 그 생각이 싹 바뀌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 감정이 대부분이라니까요. 이렇게 뭔가 온도 변화를 주는 것도 생각 전환에 큰 도움이 되는데 약간 좀 다툼이 있을 때마다 피부 관리할 겸 차가운 팩을 얹어보는 거 다른 부엉이들도 한번 염두에 보시면 어떨까 싶은 팁이네요. 1419님, 지금 사는 곳보다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어요. 12년 만에 이사합니다. 근데 생각만으로 벌써 지치는 것 같아요. 진짜 이사하는 거 싫긴 한데 넓은 집에 가는 거니까 오늘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하려고요. 화이팅!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사는 정말 피곤한 일이지만 넓은 집으로 가는 이사는 축하할 만한 일이죠. 이 평수를 좁혀가는 이사가 정말 고생스러웠었거든요. 짐을 줄여도 줄여도 아, 부족해. 우리 집에 짐이 이렇게 많았나. 가서 수납 공간은 왜 이렇게 없는지. 넓혀가는 이사면 아무튼 정말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신범수님, 저 11월에 친한 친구 결혼식 사회를 맡게 됐어요. 대장부왕은 결혼식 사회 본 적 있나요? 있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걸. 아니면 하객으로 갔던 결혼식에서 감탄하셨던 멘트가 있을까요? 사회자로서 친구로서 제 친구에게 정말 좋은 추억 선물하고 싶어요. 스위스로 피처링 오지은, 정준일, 페퍼톤스의 좋겠다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가까운 사람들 사회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것. 절대 사회자로서 존재감을 나타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최고의 사회가 완성돼요. 그냥 주어진 대본에 가장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너스레를 떨려고 하지 말고 재밌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 일체 하지 마세요. 진짜 그건 보통은 어지간한 개그맨이 아니고서는 그런 재미를 살린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방송을 많이 한 사람이어도 사회는 그냥 딱 형식에 맞게 차분하게만 했을 때 신랑 신부가 주인공으로서 제일 빛날 수 있고 어른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냥 그 차분한 분위기에서 감동을 잘 받게 되더라고요.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스위스로우의 좋겠다.
1: 뭐라고 딱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2: 그럼 조용히 하고 있으면 돼.
3: 이거 들어간다. 이거 들어간다.
1: 안녕하세요.
3: 갑자기 안 들어왔어. 아니 갑자기
1: 안녕하세요.
2: 아, 피아노 좋은데. 드럼은 누가 잡냐?
4: 우리 장동진이가 잤어요, 오빠.
1: 아, 동진이가 잤어?
2: 자, 조용히 해.

0: 자, 영우 형 한 말씀 하시죠. 노래 파트도 없는데.
1: 아, 뭐 나 다음에 이제 호진이 형이 가야지.
2: 다음에 드림 뭐 해줄 거야?
3: 안 할 거예요.
2: 알겠어.
4: 그러게.

0: 프로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좋아하는 건 같이 나누고 싶어지니까 2주의 별밤지기 추천곡. 매주 한 곡씩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엉이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015B 노래 가지고 왔어요. 친구와 연인이라는 곡이고요. 제가 3대장으로 좋아하는 작곡가가 있죠. 윤상이라는 일단 그 신단계 레벨의 뮤지션이 있고 나란히 삼각형 편대를 이루며 정재형, 정석원이 있는데요. 그중에 정석원 씨의 프로젝트 밴드라고 해야 될까요? 뭐 밴드죠. 015B의 곡이고 정석원 씨는요. 작곡가로서는 무한의 스펙트럼을 자랑하는 천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작사가로서도 천재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작곡자로서의 스킬이 너무 뛰어나서 작사가로서의 빛이 오히려 바래는 지경? 왜냐하면 이분이 건드린 감정들은 기존의 가요에서 건드리지 않았던 감정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오래된 연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만 해도 가요에서 잘 건드리지 않았던 권태. 보통은 뜨겁게 끓어오르는 감정이나 가슴 아픈 것만 이야기로 다루던 게 가사였는데 이때 그 묘한 식어가는 마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만 제일 보편적인 감정이잖아요. 권태. 그것에 대해서 다루기도 했었고 그리고 박정현의 여자친구 참 예쁘네에서는 내가 지금 사귀긴 싫은데 그렇다고 또 남 사귀는 거 보고 있자니 마음이 좀 쎄하네? 이런 감정을 가사로 쓰기도 했었고 친구와 연인은요. 또 이 당시만 해도 잘 다뤄지지 않았던 지금 표현으로 하면 약간의 어장관리를 당하다가 갑자기 현실을 깨닫고 나 더 이상 이런 거에 당하지 않을 거야. 나 탈

탈출할 거야. 더 이상 당하지 않겠어. 라고 선언하는 것 같은 곡입니다. 그리고 윤종신 씨의 아주 젊은 목소리도 함께 감상하실 수가 있어요. 2주의 별밤지기 추천곡입니다. 015B의 친구와 연인.

015B의 친구와 연인 듣고 왔습니다. 윤종신 씨도 참 목소리가 드라마틱하게 변화한 가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윤종신이라는 인지가 없이 듣다가 문득 맞다 이거 윤종신 씨네 해서 제가 톡으로 이 노래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문득 이거 오빠가 부른 것 같다고 했더니 갑자기 웬 34년 전 노래 얘기를 하냐며 얘기를 잠깐 나눴었죠.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추천곡 가지고 오겠고요. 부엉이들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4617님. 치약 짜다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왜 치약 같은 건 가운데부터 짜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짜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걸로 성격 검사하면 상당히 정확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가운데부터 짭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걸 볼 때마다 화를 냅니다. 오늘도 세계 평화 아니 가족 평화는 실패했습니다. 맞아요. 왜 작은 곳에서 이상한 습관이 드러나는데 저와 제 남편의 경우도 남편이 훨씬 더 정돈되고 깔끔한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들고 난 자리가 티가 안 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유독 젖은 수건을 관리하는 거 그건 이제 제 잔소리로 고쳐졌고 치약은 그런 것도 생각보다 뒤에서 짜는 스타일은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그냥 아무데서나 짜다가 중간 정도부터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밀어 올리는 것 같아요. 최초 단계에서부터 뒤에서 짜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한번 두 분 타협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7720님 믿고 의지했던 저희 학과 교수님 강의를 더 못 듣게 됐어요. 건강이 안 좋으시대요. 같은 수업 듣는 학우들도 슬퍼서 훌쩍훌쩍. 따뜻함이 묻어나는 교수님 강의가 무척 그리울 거예요. 빨리 쾌차해서 돌아오세요. 와 이게 담임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 사연으로는 소개해 봄직한 사연인데 교수님한테 이렇게 모든 학생들이 막 슬픔을 느끼는 그런 얘기는 많이 소개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특별한 교수님이셨던 것 같아요. 저도 함께 우리 따뜻한 교수님 건강 다시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27님, 최근에 친한 친구랑 다퉜는데 어떻게 화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친구는 내향인이어서 집에서 쉬면서 힘을 채우는 편이고 저는 외향인이라 밖에 나가서 에너지를 얻는 편입니다. 서로의 경향을 고려하지 않고 그동안 제 생각만 하면서 친구에게 자꾸 나가서 놀자고 징징댔던 것 같은데 어떻게 화해하면 좋을까요? 신청곡은 권진아의 뭔가 잘못됐어. 이미 방법을 다 깨달으신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잘못됐었던 거구나 라고 이미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친구분께 딱 해주면서 앞으로는 너가 어떤 사람인지 더 고려하고 너의 편안함을 더 고려하는 친구가 될게 라고 얘기하면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아 나도 미안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깨달으신 분 같아서 얼른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권진아의 뭔가 잘못됐어.

권진아의 뭔가 잘못됐어 듣고 왔습니다. 송은현님께서 일교차가 커서 그런가 마음이 심란해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가족들을 보고 왔는데도 허탈한 마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아, 이건 전형적으로 가을 타시는 분인 것 같아요. 감성 충만한 분들이 또 계절에 민감하신데요. 은현님 혹시 봄에도 싱숭생숭함 느끼지 않으세요? 이럴 때 조금 생각을 전환하면 이건 약간의 그 센티멘탈한 기분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실 거예요. 이게 내 상황에서부터 비롯된 기분이 아니라 일교차와 좀 이런 아름다운 풍경에서 오는 약간의 서글프지만 아름다운 감정이라고 스스로를 잘 설득해 보시면 가을마다 은현님만의 좀 촉촉한 시간 보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8766님, 대장부엉, 추석 연휴에 홈쇼핑 방송 준비한다고 사연 보낸 부엉입니다. 제가 사실 13년간 하던 니트 공장을 정리하고 42이라는 많은 나이에 회사에 취직한 거거든요. 추석 지나고 공장 철거 때문에 사무실에 들렀는데 마음이 이상해지면서 텅 빈 공장에서 엉엉 울어버렸네요. 가족들 생각하며 버텼는데 한순간 왈칵 해버렸나 봅니다. 종현의 하루의 끝 들을 수 있을까요? 아,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간판 같은 거 제작하고 계셨었는데 아, 지금도 가족들 때문에 금세 다시 새로운 곳에서 자리 잡으신 분인걸요. 아무튼 지금부터의 삶이 더 다채롭고 윤택한 하루하루의 보탬이 될 그런 선택의 시작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8766님의 이런 다부진 사연에서 느껴져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종현의 하루의 끝.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7: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8: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했습니다.

화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금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한나님, 이제 10월이니 올해가 세 달도 안 남았네요. 해가 갈수록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남은 올해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시간 어떻게 보내세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근데 돌아보기에는 3개월은 꽤 긴 시간인 것 같고, 내년에 무엇을 할지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게 있다면 차근차근 생각해서라도 정리를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정미조의 7번 곡도 듣고 3부에서 박준 시인님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홍,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페리, 호롬방 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미분당.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0: 온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우리는 오늘 밤도 사랑을 얘기할 겁니다. 박준 시인의
1: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0: 박준 시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시 쓰는 박준입니다.
0: 마침 우리 시인님 오신 날이 또 이렇게 한글날인데 네. 당연히 시인님이나 저나 한글날에 뭐가 뭐 행사나
1: 많죠.
0: 기획이 있으면 네. 감사하게도 참여 요청이 좀 많지 않습니까?
1: 마치 저의 날 같아요.
0: 이번에도 뭐 다양한 거 하셨을 텐데
1: 네.
0: 한글날 기획전 중에도 또 K몽고에서 하는 거 이번에 참여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1: 네, 맞아요.
0: 어떤 내용이었어요?
1: 뭐 좋아하는 낱말 문장 혹은 좋아하는 책 한국어가 아름답게 활용된 것들을 위주로 골라봤습니다. 네.
0: 거기서 어떤 글자를 고르시는 건가요? 단어나?
1: 특정 단어도 골랐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만 고르게. 그 자주 듣는 질문인데 어떤 낱말 좋아하느냐. 너무 많거든요.
0: 많아요?
1: 네. 그리고 저한테 한글 낱말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약간 선택받은 것 같아요.
0: 왜요?
1: 저는 한국어밖에 구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낱말은 사실상 한국어 한글 낱말이라서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0: 아니 그럼 뭐 네. 전혀 영어 단어 사용률이 거의 0에 가깝습니까?
1: 외래어는 당연히 사용하지만 한국어로 표기해야 되는 제가 못해요. 구사를 못해요. 정확한 뜻을 몰라서.
0: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단어는 좋아하는 게 특별히 뭐 손가락에 꼽을 만큼 있는 거는 아니라 네. 다양하게 사랑하시는군요.
1: 그렇죠. 네.
0: 아무튼 한글 저도 관련해서 원고를 썼는데 아무래도 소리가 나는 구간 구조에서 출발한 글자답게 이 발음과 연관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1: 네.
0: 사실 작사가로서는 이 한글을 소리로서 다루잖아요.
1: 네네.
0: 정말 저는 이제 영어도 어느 정도 다루는 사람으로서 한글이 정말
1: 네.
0: 소리로 여러 가지 소리로 표현을 시키기에 너무 적합한 언어인 건 확실해요. 문자인 건.
1: 음악의 측면에서.
0: 네.
1: 아.
0: 왜냐하면 다른 언어들 보면 너무 지나치게 좀 딱딱한 발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거나
1: 네.
0: 좀 왜 프랑스어 같은 경우도 아름답다고들 하지만 좀 네. 어려운 구간들이 많아요.
1: 그쵸.
0: 소리로 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면서
1: 약간
0: 호흡을 뱉는
1: 제가 느끼는 있고. 프랑스어는 강원도 사투리 같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뱀이 안 깨는구나 뭐 이런 거.
0: 맞아요, 맞아요. 약간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한글은 네. 이렇게 좀 조여가지고 내는 소리를 내게 하는 발음도 있고
1: 가창하기 쉽겠다.
0: 네, 열려서 발성하게 할 수도 있고. 참 그런 측면에서 아주 감사한 네. 따름입니다. 작사로서는. 자 그리고요 지난번에 소개한 사연 중에 부모님 식당 물려받고 싶다는 우리 둘째 S님 사연에 부엉이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김창영님이 왠지 파주 외곽에 장어구이집일 것 같은데라면서 본인의 어떤 단골집을 떠올려 주셨어요.
1: 그러니까요. 네. 네. 그 저도 몇 군데 떠올랐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추측한 바로는 오래 끓이는 음식이다. 라는 생각은 했어요.
0: 맞아. 네. 왠지 그럴 것 같아. 네. 그래서 그 한 가지의 메뉴로 네.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가게일 것 같아요.
1: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파주 외곽에 유명한 여러 곳의 장어구이집들은 직접 장어를 양식하다든가 아니면 민물장어를 어선을 띄워서 한다든가 이러면 롱런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런 얘기를 썼을 거니까

0: 당원 아주 구체적으로 그거는 아닐 것 같다라는
1: 갑자기 첨예해졌죠. 네.
0: 예, 의견 주셨고 또 유지웅님 의견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둘째 분이 가게를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걸 눈치채신 거 아닐까요? 부모님께서는 쭉 잘해오던 가게를 그대로 지키고 싶으실 텐데 그때 열심히 사회생활하는 큰형한테 가게를 주려고 하시고 자기는 새로운 메뉴, 특히 젊은 사람 입맛에 맞는 거 개발할 수 있는데 나는 못 믿는다 이거잖아요.
0: 그쵸.
1: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약간 뭐 예를 들어 뭐 물론 뭐 우리 S님의 아이디어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뭐 두바이 장어 쿠키 이런 거를 만들겠다 이러면 만약 장어집 이러면
1: 생각만 해도 깜짝하다.
0: 조금 아무래도 박완영님도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뭐를 새롭게 하려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 가업을 안 물려주려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아, 저 그래요. 이게 좀 이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새로 하시는 게 좋겠고 이 결코 이제 둘째 분에 대한 신뢰가 덜해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1: 근데 이 사연에 뜨겁게 호응해 주신 청취자분들이 저는 인상적이에요. 갑자기 못 살아본 삶을 산 거죠. 내가 경기도 외곽에
0: 그치.
1: 30년째 잘 되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0: 그치.
1: 첫째한테 물려주나 둘째한테 물려주나
0: 변화는 싫은 거야. 그 입장에서.
1: 네네. 네.
0: 아무튼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시인님과 함께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도 듣고 그 시 퀴즈도 풀어볼 거예요.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별밤 SNS 통해 참여 가능하고요. 소개된 분들 중 몇 분께는 선물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퀴즈가 담겨있는 시 낭독해주세요.

0: 다람쥐들. 이시영. 다람쥐들은 머리가 나빠서 작년에 땅굴을 파고 숨겨둔 식량 창고를 간혹 잊어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곳에서 봄바람에 솔솔 상수리 나무의 노란 떡잎이 고개를 내밀고 올라오는 것을 다람쥐는 또 깜빡 잊고 지나치다 합니다. 그 선량한 수염 몇 가닥을 산바람에 날리며 이시영 시인의 다람쥐들이라는 시 읽어드렸고요.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당신이 자주 깜빡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1: 네, 아주 귀여운 시입니다. 이시영 시인의 다람쥐들에서 내드렸는데 저는 이게 인간들로 읽히네요. 잘 읽고 네. 감사히 수확해야 될 것도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에 대해서도 또 잊기도 하고 많은 소중한 것들, 중요한 것을 잊는 건 사실 인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리고 왜 그 다람쥐가 그 도토리를 땅속에 숨기고 깜빡해준 덕분에 상수리나무가 자란다는 네. 그런 얘기에서 출발한 시겠죠.
0: 그 어느 정도 습성이 네. 예, 내가 다 저장했는 걸 다 회수하지 못하는 실제 습성이 있는 거죠.
1: 근데 뭐 모르는 거 아닌가요? 다람쥐가 나무를 야 이거는 좀 씨앗 상태가 너무 좋은 게 네. 나무를 좀 자라게 해도 좋겠다 하면서 나무를 심고 있는 건데
0: 그런
1: 우리가
0: 마음, 농부의 마음으로
1: 네 잊었다고 그걸 어떻게 하나 싶다니까요.
0: 아 그건 그렇다.
1: 네 우리가 다람쥐들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선량한 수염은 다람쥐의 네. 네. 어떤 성품을 또 평가한 시선이 드러나는데 어떤 의도일까요?
0: 그 정말 가까이 봐야 다람쥐의 수염이 보일 테니까요. 뭔가 만화적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다람쥐를 약간 우러러보는
1: 우러러보나요? 네. 근데 머리가 나쁘다고 바로 저격하면서
0: 수염을 쓰다듬고 있잖아 다람쥐가.
1: 네. 머리가 나쁘다고 해놓고 마무리에 수염을 칭찬하면서 다람쥐의 심경을 좀 달래주는 그런 의도인 것 같군요. 자, 이번 주 시퀴즈 이시영 시인의 다람쥐들에서 내드렸습니다. 부엉이들이 자주 깜빡하는 건 뭔지 물었고요. 노래 듣고 와서 답변 만나볼게요. S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

0: S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 듣고 왔습니다. 이시영 시인의 다람쥐들에서 시 퀴즈 내드렸죠. 도토리 숨겨놓은 장소를 깜빡깜빡하는 다람쥐처럼 부엉이들은 혹시 무엇을 깜빡하는지 물었고요.
1: 송님께서요. 아침에 집을 나서면 현관문 도어락을 제대로 잠갔는지 확인하는 걸 매번 깜빡합니다. 길을 걷다 문득 불안해져 다시 돌아가 보면 늘 잘 잠겨 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짧은 순간의 안도를 매일 반복하고 삽니다.
0: 이거는 강박의 일종인데.
1: 그래요?
0: 예, 네, 왜냐면 매일 이게 일어나고 근데 네. 항상 잘 잠겨 있으면 네. 이게 만약에 손님이 딱 요거 하나면 뭐 본인의 나름의 안정 루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스는 어떻지? 하면서 하나씩, 둘씩, 셋씩 그게 두 개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 좀 이게 내가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뭐가 있나? 생각을 반드시 해보세요.
1: 현관문과 가스밸브는 커플이에요. 같이 다녀요.
0: 그러니까요.
1: 저도 그렇거든요.
0: 이 매일 그러세요 혹시? 매번?
1: 매일은 아니고요.
0: 매일은
1: 지하철 타면. 지하철 안 타면 괜찮아요. 딱 타면. 근데 가면 늘 돼 있어요. 근데 안 가면 머릿속에 난리가 나요. 도둑 들고 갑자기 가스 새고. 근데 어쨌든 뭐 밸브를 열어놔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뭐 가열을 해놓지 않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 도시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근데 진짜 농담이
1: 이런 아름다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출근 시간 늦었지만 네. 다 저마다 네. 우리 집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스 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0: 그렇죠. 아무튼 이게 손님은 반드시 매일매일 이러신다니까 좀 걱정이 돼서 가짓수가 좀 늘어가면은 꼭 다시 사연 주시고요. 그리고
1: 이지은님께서요. 제 나이요. 제가 늙었다는 걸 자꾸 깜빡합니다. 원래 제가 힘이 엄청 세요. 작년까지도 뭘 들면서 무겁다는 소리 해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끙끙 이러면서 제품 상자를 들더라고요. 혼잣말로 이게 원래 이렇게 무거웠나 이랬는데 옆에 있던 직원이 무거운 거 봤다면서 실장님이 자꾸 실장님 나이를 잇는 것 같다고 그 말 듣고 보니 아 맞네 내가 55살이었네 싶었습니다. 다들 3, 40대인데 그들도 무거워서 끙끙거리는데.
0: 아, 요런 거 너무 공감이 가는 게. 특히인데, 이 50대에, 이 에이징 커브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남자랑 여자랑 에이징 커브 그 시점이 좀 다르더라고요.
1: 네.
0: 근데 남성분들이 좀 50대 조금 넘어가면서 그게 한번 오는데, 그래서 이거 진짜 유의하셔야 되는 게 건강에 어떤 트러블이 팍 터질 때가 50대인 이유가 내 네. 체력을 예전 기준으로 생각하고 과로를 하다가
1: 네.
0: 진짜 일이 생기는 일이 제 주변에 이제 슬슬 생기는 거예요.
1: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네요. 과로하지 마시라.
0: 그렇죠. 저는 네. 근데 약간 좀 이르게 왔어요. 여자들은 45세쯤에 한번 오는데 그 네. 제대로 맞았거든요. 제가 에이징 커브를.
1: 네.
0: 근데 시인님도 50대에는 정말 유의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왜냐면 이게 내가 스스로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많이 노화가 됐다는 게.
1: 네.
0: 그래서 근데 일은 아직 활발하게 하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일이 막 잘 될 때 업무를 너무 좀 오버해서 하다 보면 옛날에도 하던 만큼이니까
1: 네.
0: 그러다가 좀 속상한 일 많이 있었어요.
1: 잊으시면
0: 안 됩니다. 한 네. 45 이상부터는요. 우리 절대 나이 잊지 맙시다, 여러분.
1: 저는 굉장히 비관론자라 그런 얘기하실 때 50대 중반까지 무탈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0: 무탈하게 갔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제 주변에 너무 속상한 일 많이 일어나요.
1: 네.
0: 1223님, 저는 깜빡이 일상인 것 같아요. 주차해놓고 이거 원래 다 그런 거 아닌가? 주차해놓고 어디 주차했지 하고 냉장고 문 연 다음 내가 뭐 하려고 했지? 이럽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가장 충격받았을 때는 십몇 년 동안 매번 가던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에서 에스컬레이터 위치를 잊어버렸을 때예요. 저 같은 길치를 위해 실내용 지도 어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네요. 이게 뭐 이상한 건가요? 주차장의 주차 위치는 모두가 있기에 요새는 그 기계가 생겼잖아요.
1: 생겼는데.
0: 내 차 찾기.
1: 생겼는데 너무 없는 좋아. 없는 것도 있는데.
0: 그럼 저 사진 찍어놔요.
1: 저는 세상이 저한테 장난치는 것 같아요.
0: 그죠?
1: 네. 사진을 찍어도 그 사진에 그러니까 옐로우 구역에 B52를 못 찾아가요.
0: 그건 좀
1: 근데 그게 주로 그런데 뭐 웨스트 타워, 이스트 타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는 정말 갑자기 싸늘해지면서 냉정해지죠. 세상이 나한테 장난친다.
0: 진짜.
1: 네.
0: 와, 그래서 막 몇 층을 오르내리면서 네. 찾을 때도 있고 내 기억은 분명히 2층이었는데 이게 네. 다른 층에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 운동하러 가서 락커 쓰고 이럴 때도 그 번호도 꼭 찍어놓고 무조건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차 잠그는 것도 실제로 자주 잊어버리고 그래서 사실 깜빡이 일상인 거는 제가 아주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자, 부엉이들의 답변들 만나봤어요.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크러쉬 피처링 태연의 잊어버리지 마.

0: 크러쉬 피처링 태연의 잊어버리지 마 듣고 왔고요. 별밤 금요일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시영 시인의 다람쥐들이라는 시 읽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걸 자주 깜빡하는지 얘기 나눴는데 시인님은 아까 나도 문 단속 잘했는지 네. 자꾸 이제 떠올린다 했는데 그거는 어떤 안전에 대한 뭐 좀 그런 느낌인 거고 네. 실제로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는 거. 저는 다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유용하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알림 기능으로.
1: 네. 저는 기차 KTX를 자주 타는데 좌석 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확인하고 플랫폼도 확인하고요. 몇 번에서 타는지. 그리고 객실 번호까지 확인하는데 이거를 10번을 보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보고 기차 들어올 때 보고 사람들 내리고 다시 탈 때 또 봐요. 이거 이렇게 바본가 싶은데 계속 봐요.
0: 내가 뭔가 이 숫자나 이런 거 약하시구나.
1: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걸 봐요.
0: 저 그래서 어쩔 때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뭐 I 구역에 23번 이러면 IU의 23 이렇게 뭔가 이 뭐를 해놔요. 저도 굉장히 시인님과 비슷해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살고 있나 봅니다. 저희는 4부로 돌아와서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나볼게요. 산들의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대 모습은 듣고 올게요.

0: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무코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어요.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날 시간입니다.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세요.
2: 에이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부엉입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글 남깁니다. 올해 드디어 제게 후임이 생겼는데요. 후배가 들어왔다고 신난 것도 잠시, 제 일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라고 순서까지 정해줬는데 늘 안 중요한 것부터 하는 후배.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했을 땐 알겠다고 하더니 퇴근 30분 전에 질문 폭탄을 보낸 후배. 그게 바로 제 후배입니다. 그 전까지 혼자 해보려고 끙끙거리고 있었대요. 회의실을 잡아달라고 하면 회의실 예약만 해놓고 어딘지 물어볼 때까지 말을 안 해줍니다. 또 얼마 전에는 작업 끝나면 한번 보여달라고 했더니 다 끝내고 거래처에 발송까지 한 다음에 저한테 보고하더라고요. 자료 정리를 해달라고 하면 카테고리별로 나눈다든지 핵심 내용을 강조해야 쉽게 볼 수 있는데 쭉 나열해서 주는 바람에 결국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알려준 걸 또 물어보는 경우는 부지기수. 너무 답답해서 복장이 터지는데 잘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해서 지금까지는 제가 다 수습하는 중입니다. 이 와중에 상황을 모르는 부서 사람들은 후임이 일을 잘하는 줄 압니다. 저도 일 배울 때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실수도 많이 해왔기에 후배는 그러지 않았으면 해서 최선을 다해 알려주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일 머리까지 알려줄 수는 없으니 저도 점점 지쳐갑니다. 그렇다고 후배를 다그치거나 꾸짖는 게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은 선배가 될 수 있을까요?
1: 후배한테 일을 가르치다가 너무 지쳐가고 있다는 H님 사연이었습니다.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아, 지금 너무 양가적인 감정 사이에서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 게 안쓰럽고. 네. 그러니까 이게 하면서 저는 이제 퇴근할래요 막 이렇게 얄미우면 그냥 흉 보는 사연일 텐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보여. 근데 성과는 못 내고 안 늘어. 이럴 때 사람이 제일 마음이 힘들어요.
2: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만약에 그런 경우였으면 부서 사람들이 이미 후임이 일 못하는지 알아요.
1: 알아요. 그 무조건 알아.
2: 아까 외래어 안 쓴다 커버를 안 쳐.
1: 바로 쓰시는데요?
2: 잠깐만. 방어를 안
1: 쉴드요?
2: 해주잖아요. 쉴드도 안 돼. 맞다. 그래서 딴 얘기인데 뭐 친구들끼리 영어 쓰면 벌칙 이런 거 하면 잘 안 걸렸거든요.
1: 알겠어요.
2: 어쨌든 딴 얘기.
1: 돌아오세요.
2: 돌아왔어요.
1: 선생님.
2: 네. 그래서 H님이 좋은 사람이에요.
1: 좋은 사람.
2: 좋은 사람인데 머릿속이 복잡하죠. 마음도 복잡하고.
1: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이때부터가 딱 힘들었어요. 이게 일을 분배하고 가르치고. 근데 약간 완벽주의 성향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여기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 일이 조금 엉성해도 사실 그걸 그 상태로 이끌어 나가는 것부터가 관리자의 일인데 이게 내 기준에 못 마땅하면 내가 계속 개입을 하는 거.
2: 그렇구나.
1: 그게 조금 거기서 좀 어렵더라고. 고비가 오더라고요.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시인님의 처방시 얘기 듣고 더 나눠보겠습니다. 청하의 솔직히 지친다.

0: 아버지의 모작 이시영. 아버지 돌아가시자 아버지를 따르던 오촌 당숙이 아버지 방에 들어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아버지가 평소에 쓰시던 모자를 들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부터 이 모자는 내가 쓰겠다. 그러고는 아주 단호한 표정으로 모자를 쓰고 사립 밖으로 걸어 나가시는 것이었다.
1: 좋은 선배가 되고 싶은데 후배가 좀 너무 답답하다는 H님 사연에 박준 시인이 내린 처방 시였어요.
0: 네.
1: 이시영 시인의 아버지의 모자입니다.
0: 네.
1: 먼저 시를 처방해 주신 이유부터 말씀해 주세요.
0: 우리가 후배든 혹은 뭐 주변 사람들이든 아 이것도 영어인데 어필하는 지점이 뭐냐.
1: 아, 너무 외래요. 사용이 잦으시네요 시인님.
0: 우리가 후배든 어떤 주변 사람인든 인상 깊게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1: 임프레시브하게 마이셀프를 리빌한다는 뜻인가요?
0: 그게 뭐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오촌 당숙이면 아버지의 사촌 형제거든요. 나에게는 언제 오촌 오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는 아랫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쓰시던 방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모자를 가져가시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이면 절대 모자 안 가져가죠.
1: 그럼요.
0: 내가 존경하고 진심으로 따르던 형이니까 형이 쓰던 모자를 가져가는데 아마 슬픈 마음으로 가져갈 텐데 그동안 살면서 이 오촌 당숙의 눈에 비친 이 시인 화자의 아버지는 얼마나 귀감이 가고 멋있고 든든하고 이런 존재였는지 모자를 가져가는 행위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말리지 않는 거죠. 그 고마워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모자를 쓰고 나가는 이 오촌 당숙에게. 제가 오늘 사연자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떻게 하면 멋진 선배가 되지? 이게 선배란 말을 빼도 고민이 오히려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는 능력 있는 선배 좋죠. 그래서 이 선배가 열심히 해서 우리 팀이 인센티브나 보너스를 받게 되었어? 상여금을 추가 상여금을 받게 되었어? 이러면 이 선배 너무 좋은데 물론 그러면 너무 좋지만 제가 좋아했던 선배들은 태도가 좋은 선배들이었던 것 같아요. 후배도 똑같아요. 능력 있는 후배가 들어오면 너무 수월하고 좋죠. 그런데 능력 있는 후배도 좋지만 태도가 마음에 들고 바른 후배를 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선배가 될까? 그러니까 내가 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혹은 잘 지도하고 편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멋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선배의 의미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이 시를 골랐어요.
1: 그럼 결국 계속 그냥 이렇게 견뎌내시고
0: 네.
1: 뒤치다꺼리를 해주시라라는 말씀일까요?
0: 당분간 언젠가 해탈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 이 선배가 이것들을 다 하고 있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이 사람 내 사람 되는데 못 느끼면 어떡하죠?
1: 제가
0: 적반하장이고 막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기고만장해서
1: 그럴 수도
0: 어떡하지?
1: 있죠. 네, 그런 데가 조직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디 너튜브에서
0: 네.
1: 요식업계의 전설적인 분이죠. 노희영 고문이라는 분이 계세요.
0: 네.
1: 그 우리가 아는 어지간한 유명한 프랜차이즈 사업은 그분의 기획에서 다 나온
0: 네.
1: 레전드 여성 네. 기업가이신데 그분이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남긴 게 있었어요. 자기가 봤을 때 이제 여자가 사회에서 일하면서 이 지금 우리 H님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위로 올라가는 게 이 좀 불리하다라고 느끼는 게 물론 그 뭐 성차별적인 환경 탓도 있겠지만 자기가 네. 경험해본 바로는 여자들은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선호해서 그런 사람들만 곁에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대요.
0: 네.
1: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든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0: 네.
1: 남자들은 그렇지 않대요. 주로
0: 비잘 맞추는 사람들?
1: 뭐 그런 것부터 조금 오매하지만 그러니까 뭐 신복 같은 사람 다양하게 두고 그게 결국은 근데 조직이라는 것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밑에 생기는 건데 너무 능력치로만 내 곁에 사람을 두면은 조직이라는 게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성공하신 분이 얘기를 하니까 다른 때 같으면 왜 그 말이 될 일 잘하는 사람 옆에 두는

0: 게 맞지 않나?
1: 네.
0: 생각을 했는데 아 그게 아 나는 그래서 저런 걸 못했나 보다. 저도 똑똑한 사람만 두고 싶어 했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안 그럼 불안한 거야.
1: 근데 저는 네. 제가 처음 일하던 데가 잡지사인데 이제 잡지가 인쇄되고 이럴 때는 인쇄소로 가요. 근데 인쇄소로 가면 너무 좋은 게 저는 편집부 소속인데 편집부 소속의 선배가 오진 않고요. 디자인팀 소속의 디자이너랑 같이 외근을 나가는 거예요. 다 선배죠. 근데 이 선배가 굉장히 멋있었어요. 제가 계속 실수를 하는데 그때그때 얘기하지 않고요. 일이 끝나면 늘 충무로에 있는 한 설렁탕집에서 저녁을 먹고 헤어졌는데 그냥 반주 한잔 하면서 잘못했던 걸 한 번씩 얘기해줘요.
0: 어, 아까, 너무 좋다.
1: 아까 그 사진 지문에 그거 오탈자 내가 고쳤어. 이 사람은 디자이너인데 교정을 저 때문에 보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캡션도 잘 봐야 돼. 뭐 이렇게 딱 한 번, 한 번씩만 얘기해요.
0: 그분도 어디 사연을 보낸 거야. 그래서 DJ가 그러면
1: 네.
0: 그 후배 데리고 충무로에 어디 맛집 있어요. 아, 맞,
1: 네.
0: 딱 한 번만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처방을 네. 내린 걸 수도 있어.
1: 그럼 저는 오히려 다음 계절에 또 잡지가 나올 때 네. 실수를 분명히 했을 거야. 불안한데 약간 결산하듯이 밥 먹으면서 받아 적더라고요. 제가 무슨
0: 그래.
1: 실수했는지.
0: 맞아요. 그러니까 네. 감정적이지 않게 지적은 해줘야 돼요.
1: 네.
0: 넌 왜 그래가 아니라 이거 틀린 거야. 이거는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이게 꾸짖거나 다그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근데 아무튼 되게 좋은 상사들이 있지. 그건 되게 품과 시간을 들여서 시인님을
1: 네.
0: 지도 편달해 주신 거잖아요.
1: 맞아요.
0: 에너지가 듭니다. 좋은 사람이 든다라는 건 참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에요. 아이고 아무튼 사회생활 힘듭니다. H님 존경합니다. 사실 말이야 잘하지 저는 자신 없어요. 이런 일은. 시인님도 어때요?
1: 저도 소양과 자질이 없어서 늘 막내로 남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0: 나는 그게 나도 편했어.
1: 네.
0: 누가 시키는 일하고. 내 맞아. 손에서 완벽하게 하면 끝나는 일.
1: 네.
0: 네. 우리는 다 틀렸고 H님.
1: 존경합니다.
0: 네, 건승하십시오.
1: 네.
0: 자, 별밤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한 시가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 퀴즈 그리고 부엉이들의 다양한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고민들 들어볼 텐데요. 사연은 어디로 보내죠?
1: 네,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0: 네, 시인님 보내드리면서 신승훈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들을 거고요. 시인님은 다음 주에 뵐게요.
1: 네, 또 뵙겠습니다.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에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0월 9일 금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6992님, 저는 원래 자기 전에 루틴 같은 게 없었는데요. 요즘 슬그머니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어요. 무드등 켜고 라디오 들으면서 폼롤러 하기. 원래는 휴대폰 하다가 잠드는 편인데 이젠 건강 생각을 안 할 수 없는지라 시원하고 좋답니다. 어머, 저도 자기 전에 폼롤러 하는데 그거 너무 좋죠. 숙면에 이르기에 아주 좋은 루틴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너드 커넥션 서영주의 나란한 밤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린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소 두 번째 마음 노은정입니다. 청년들의 73%가 AI에게만 털어놓는 고민이 있다고 말할 만큼 AI의 마음을 기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비용도 적고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편리하죠. 그래도 너무 의존하다 보면 내 마음을 돌아보거나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AI를 상담 도구로 적절히 사용하는 건 좋지만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를 찾는 용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3: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화상을 입었을 때 조기 응급처치가 중요한데요. 먼저 화상 부위를 흐르는 시원한 물로 통증이 줄어들 때까지 충분히 식혀야 합니다. 옷 위로 뜨거운 물이 쏟아졌다면 피부에 달라붙은 옷을 억지로 떼어내지 말고 입은 상태에서 물로 식혀줍니다. 화상으로 생긴 물집은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터뜨리지 마시고요. 얼음을 피부에 직접 대거나 된장이나 연고를 바르는 행동도 피해주세요. 화상 부위를 충분히 식힌 뒤에 깨끗한 거즈나 선으로 가볍게 덮어서 보호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화상 범위가 넓거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응급처치하고 나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화상은 신속하게 식히고 상처를 자극하지 마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시즌 4.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 더보이 제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가 또 90일도 남지 않은 10월입니다. 그래서인지 12월 31일을 데드라인으로 두고 챌린지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괜히 뭐라도 해봐야 하나 생각이 좀 들던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돌랑이들이 뭐라든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꽉 채우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아이돌 라디오가 사랑을 전해드릴게요. Always remember, Adola loves 돌랑이.

0: 아이돌 라디오 첫 곡 더보이즈의 Complete Me로 보내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 더보이즈 에릭입니다. 네, 오늘 되게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보이고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잘 부탁드리고요. 라디오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주파수 91.9 MHz MBC FM4U에서 방송됩니다. 아이돌 라디오의 다양한 소식은 구트위터 현 X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골뱅이 아이돌 라디오 코리아 팔로우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니즈와 함께 돌아올게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더보이즈 에릭과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1: 평소엔 무해하게 웃고 있지만 무대에 오른 이분들을 볼 땐 조심하셔야 합니다. 톡 쏘는 맛으로 고막에 펀치 날리는 그룹 니즈 여러분 어서오세요. 자, 먼저 단체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하나 둘 셋.
3: 니즈 안녕하세요, 니즈입니다.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오늘의 추금이를 담은 개인 인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코 씨부터.
4: 네, 스나이퍼 대장 마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1: 스나이퍼 대장.
5: 네, 저는 위즈 스나이퍼 마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마야 씨.
6: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람쥐 스나이퍼입니다.
1: 다람쥐 스나이퍼.
7: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 스나이퍼 약가입니다.
8: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이 스나이퍼 마이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9: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탄수화물 스나이퍼 리마입니다.
1: 탄수화물 스나이퍼.
10: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앞머리를 잘 치키는 미희. 응? 스나이퍼 미희입니다.
1: 미 스나이퍼 미씨.
11: 네. 네, 저는 이주의 댕댕이 스나이퍼 니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좋습니다. 아, 근데 왜 다 스나이퍼예요?
4: 저희 이번 컨셉이 스나이퍼여가지고 아. 그리고 또 저희 뮤직비디오 때 입었던 그 스나이퍼 착을 오늘 입고 와가지고
2: 네, 아. 맞아요.
4: 오늘의 컨셉이에요.
1: 오늘의 컨셉 스나이퍼.
4: 네.
1: 혹시 스나이퍼 쏴본 적 있으세요?
2: 아니요?
4: 아니요.
1: 아, 진짜요?
10: 네. 뮤비 때 아야카가
4: 맞아.
2: 실제로
10: 그거
4: 진짜
2: 총?
4: 총
10: 가지고 네.
1: 아, 진짜요?
4: 네, 멋있었어.
1: 아, 근데 스나이퍼 착장이 되게 어울려요, 지금.
2: 아, 감사합니다.
1: 네.
2: 감사합니다.
1: 여기 MBC에 스나이퍼 없나요, 지금? 스나이퍼 하나 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쉽네요. 아무튼 아둘라는 작년 4월 이후로 거의 1년 반 만에 출연이신데 저와는 또 첫 만남입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잘 부탁드립니다.
1: 요로시코
2: 네가이시마스.
1: 하지메 마시떼.
2: 하지메 마시떼.
1: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오랜만에 아이돌 라디오를 찾아주신 이유가 또 있죠. 바로 니즈의 첫 한국 미니 앨범 Sour Grapes 발매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럼 먼저 앨범 소개 부탁드릴게요.
4: 네, 이번 앨범은 총 5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네. 그 하나의 동화를 보는 듯한 이야기가 펼쳐져 있고 네. 또 니즈의 당당한 모습이 느낄 수 있는 앨범이 되어 있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또 한국에서는 1년 반 만에 컴백인데 이번 컴백 좀 특별한 각오가 있었나요?
4: 근데
8: 뭔가 지금까지는 되게 귀여운 컨셉을 많이 해왔는데 네. 처음으로 이런 멋있는 좀 크레이지한 컨셉으로 도전해봐서
1: 네.
8: 그게 조금 저희의 각오였지 않을까 싶어요. 아,
1: 혹시 그러면 귀여운 것도 많이 하셨으니까 네. 개인적으로 아, 나는 이 귀여운 것보다 이 멋있는 이 카리스마 넘치는 걸 하고 싶었다 아. 혹은 나는 이 멋있는 게 나랑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 조용히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마코 씨, 마야 씨, 아야카 씨, 그리고 마요카 씨, 리마 씨. 아, 반 이상이 또 이렇게. 아, 그럼 이번 앨범에서 특별히 이 네 분 집중해서 보도록 하고.
4: 네. 네.
1: 나머지 분들은요?
10: 저희 세 명
1: 귀여운 거를 조금 네. 더 좋아해요.
10: 네, 귀엽고 밝은 에너지를 줬다고 이즈분들이
1: 아, 네.
10: 말해주시니까 아, 저희는
4: 맞아.
10: 너무 도전이었어요.
4: 도전.
10: 네.
2: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도 모르겠고 표정 같은 것도 어떤 걸 하면 좋을까 너무 고민해서 네. 했던 것 같아요.
1: 네. 아니 우리 위즈분들은 뭐 다 좋잖아요, 그렇죠? 보이 뭐 카와이 뭐 젠부 스키데스카 미토메마스 미토메마스. 아, 보니까 근데 축하할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타이틀곡 Sour Grapes 음악방송 1위 축하합니다.

0: 정말 따끈따끈한 1위네요. 방금 막 1위를 하고 오셨는데 못다한 소감이 있다면 여기서 편하게 좀 소감 부탁드릴게요.
1: 네, 일단 저희가 이번에 1위를 했는데 네. 그것도 다 위즈분들이 뭐 열심히 투표해 주시거나 엄청 저희를 많이 많이 응원을 해 주셔가지고 네. 그 저희도 받았던 그 상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직접 이렇게 만나서 감사하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그 받은 순간에 우리 하고 싶었던 말이 이렇게 직접 말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진짜 감사해요.
2: 네.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그럼 그 1위한 그 노래 바로 Sour Grapes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노래 주세요. 네, 곡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번 Sour Grapes는 이솝 의화의 여우와 심포더 이야기를 저희만의 그 시선으로 재해석한 거기에요.
0: 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처음 시도해보는 느낌의 곡인데 이 곡의 데모를 처음에 들으셨을 때 좀 멤버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3: 뭔가 신선하다.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곡과 완전 다른 장르로 와가지고 이거 저희가 소화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네. 고민도 처음에는 사실 됐는데 근데 멤버들이랑 좀 연습을 많이 하면서 네. 좀 조금씩 저희만의 Sour Grapes가 만들었던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녹음 비하인드도 공개됐더라고요.
2: 맞아요.
0: 네, 새로운 스타일의 곡이라 또 디렉도 새로운 부분이 좀 많아 보였는데 좀 기억에 좀 특별히 남았던 디렉팅이 있나요?
4: 좀 약간 나쁜 아이처럼 해달라는
0: 나쁜 아이
4: 그런 디렉팅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약간 네. 이런 소리들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서 그게
0: 진짜요?
4: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0: 아, 또 다른 분은요?
3: 저는 뭔가 고음 있을 때 보통 뭔가 시원하게 내주세요 그렇게 하시는데 이번에는 좀 힘들게 불러주세요 라는 디렉팅이 있어서
0: 일부러 의도적으로
3: 맞아요 좀 더 힘들게 해달라고 하셔서 네.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몰라가지고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고음을 평상시에 좀 쉽게 내시나 봐요.
3: 네 편해요. 네, 오히려 편해요.
0: 제가 했더라면 그런 척을 안 해도 힘들게 들렸을 텐데 네, 아무튼 좋습니다. 또 한국어로 녹음하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죠?
2: 네.
0: 녹음하면서 좀 발음이 힘들었던 단어는 없었나요?
4: 제가 한국어는 아닌데
0: 네.
4: 사사사사 사와 그레이프스 테스테스테스테스테스테스테스테스 라라라라라 이렇게 사나 사 이런 거를 연속을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0: 그거는
4: 사사사 이렇게 되고
0: 그거는 저한테도 어려울 거예요. 그 사라는 발음이 좀 새는 발음이에요. 약간 사가 좀 새는 시옷 발음이 저도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거 잘하셨잖아요. 그렇죠?
4: 진짜 몇 번이나 했지만 진짜 열심히 했지. 맞습니다. 그렇죠.
0: 진짜 힘들었어요. 네. 그 파트 담당하는 분들이 또 누구누구죠?
2: 이세명.
0: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2: 같이 할까? 사사사사사 grapes
3: test test test test ring it la la la la la ring it. 잘하는데요?
0: 너무 잘하는데요? 저는 이거 AR인 줄 알았어요. AR.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그것도 리마 씨가 직접 의견을 내서 나레이션 파트를 멋지게 또 꾸며 주셨더라고요.
5: 네.
0: 어떤 의견을 냈나요?
5: 뭔가 그 정해진 박자가 있었는데 네. 약간 좀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막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녹음했던 것 같아요.
0: 그럼 그 부분 한번 혹시 들려줄 수 있나요?
5: 네. 제가 해요.
0: 제가 해도 되긴 하는데
5: 제가 해요. 들려요.
0: 네, 먼저 저는 모르니까
5: 노래를
0: 먼저 해주시면
5: 네
0: 한번 부탁드릴게요.
5: 네 제가 해요.
0: 제가 먼저 할까요?
5: 제가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네 제가 할게요.
0: 제발 해주세요. 네. 한 번만
5: 노래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0: 노래
5: 오케이.
0: 네,
5: 네 제가 할게요. 오케이. Oh, who is she? Looks sweet, but too sour for you. And that's just how she is.
0: 근데
2: 멋있다.
0: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5: 저요?
0: 네.
5: 일본에서 왔어요.
0: 그건 알죠. 그건 알고 있는데 영어 네. 발음이 너무 좋으신데.
5: 아 진짜요? 아,
2: 영어
5: 유학교. 네. 영어 학교. 네 국제학교 다녔었어 가지고. 네. 아 그냥 일본인입니다.
0: 아 니혼진.
5: 네. 니혼진.
0: 네모. 외국인 국제학교.
5: 네 맞아요.
0: 아니 저는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이런 데서 오신 줄 알았어요. 영어 발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5: 감사합니다.
0: 저는 LA에서 왔거든요. 네. So I speak fluent English.
5: Wow.
0: 영어를 완전 fluent 하게 하는데 발음이 저보다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래서 이 파트를 원래 대본상 저, 이 파트를 저도 한번 해보는 거였는데 이마 씨보다 이마 씨보다 못할 것 같아서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5: 완전 LA vibes 기대하고
0: LA vibe 기대하고 있어요.
2: 아,
5: 네.
0: 근데 한 번만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다시 어떻게 하는 거죠?
5: Ooh, who is she? Looks sweet, but too sour for you.
0: Yeah.
5: And that's just how she is.
0: 아, 오케이. 약간 좀 바이브가 좀 약간 sassy한 바이브네요. 약간 이런 바이브. 약간 머리 꼬면 살짝 이런 바이브잖아요.
2: 그럼 해볼게요.
0: 아, 오케이. 그러면
2: 안녕까지.
5: 안녕.
2: 너무 좋네요.
0: Ooh, who is she? Looks sweet, but too sour for you. And that's just how she is. 이런 느낌 약간 뭐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네 리액션 아주 감사하고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자 이렇게 뭐 살짝만 들어도 좋은 타이틀곡 Sour Grapes 이제 완곡으로 들어볼 건데 오늘 또 니즈 분들이 퍼포먼스 무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2: 네.
0: 네 여러분 그 의자 넣고 무대로 이동 부탁드릴게요.
2: 네.
0: 돌랑이 여러분은 그동안 너튜브 댓글과 문자로 니즈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질문들 다 편하게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800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준비되셨죠?
2: 네.
0: 자 좋습니다. 그럼. 니즈의 Sour Grapes 퍼포먼스 무대로 만나볼게요.

0: 그레임스.
1: 네, DJ의 사워 그레임스 퍼포먼스로 만나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자, 돌랑이들의 댓글 한번 만나볼게요. 6126님께서 이 노래 한번 들으면 바로 외워지는데요. 귀에서 자꾸 사사사 거려요. 네. 또 2412님께서 위즈분들 응원법

0: 우리 위주들 소리 질러! 우리 더비들은 소리를 저렇게 잘 안 질러줘요.
1: 아 진짜요?
0: 더비들 소리 질러요! 밖에 혹시 공룡 있나요? 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자 이번에 또 퍼포먼스 이야기 나눠볼 건데 Sour Grapes 안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처음에 안무 시안을 딱 받았을 때 여러분 좀 어떤 생각했어요? 도망가고 싶었나요?
2: 네.
0: 네. 아, 네. 네, 니나 씨 내라고 하셨는데 왜 도망가고 싶었어요?
2: 지금처럼 숨이 잘까 봐.
0: 아 숨이 그렇죠. 원래 춤을 추면 숨이 차죠. 그렇죠. 또 다른 분들은 좀 어떠셨어요?
3: 뭔가 안무 자체가 엄청 몸을 크게 쓰는 동작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좀 아 이거를 소화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0: 네. 근데 맞아. 또 쓸데없는 걱정이었죠. 너무 잘 하셨기 때문에.
3: 아, 감사합니다.
0: 네. 자, 뭐 유산소랑 또 무산소 운동을 같이 하는 느낌이라 처음엔 또 한 번 추기도 좀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요새는 좀 몇 번까지 연속으로 가는 거예요?
2: 아, 진짜. 근데 익숙하지.
0: 아,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4: 네, 아직까지 비디오 촬영했었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0: 맞아요. 그때는 몇 번 쳤어요?
4: 진짜 와, 많이 그때... 쳤어요. 한 몇 시간 쳤지?
1: 4시간?
3: 그냥 총 포함해서 좀 조금씩 쉬다가 직진했는데 그냥 12시간 거의 내내 뭔가 안무를 찍었었어요.
0: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여러분께. 네. 요새 뮤비 찍거나 이렇게 할 때 퍼포먼스 찍을 때 군무 끊어서 찍어요? 아니면 이어서 찍어요?
3: 아 오히려 우리는 좀 연결해서
1: 찍는 연결해서 찍는 것만
0: 그래요? 네. 저 데뷔했을 때는 끊어서 안 찍고 완곡으로 계속 찍었어요.
3: 진짜요?
0: 네
4: 완곡은 너무 길어요.
0: 저희 그 데뷔 앨범 소년 그 보이 그 소년을 저희는 완곡으로 진짜 그때 한 70번을 쳤던 거예요. 완곡으로.
3: 완곡으로요?
0: 네. 진짜 거짓말 아니라. 잠깐 틀려도 그냥 쭉 이어가는 거예요.
3: 네. 멈추지 않고요?
0: 멈추지 않고.
3: 너무 힘들어.
0: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네. 이제 아 이러다가 네. 진짜 쓰러지겠다 해서 다음 앨범부터는 조금씩 이제 끊어갔죠. 근데 이 끊어지는 그 뭐라고 하죠? 노래 구간이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짧아지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노래 시작부터 1절 후렴.
3: 아,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노래 시작부터 벌스 이렇게 점점 풀어져요. 그렇죠.
3: 맞아요,
0: 네.
3: 맞아요.
0: 네, 그게 맞아요 사실 여러분. 네, 좋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 힘든 안무겠지만 좀 특히 좀 특별히 힘들었던 파트가 있나요 연습할 때?
5: 2절 사비 맞추기 어려웠어요.
3: 아, 맞아요, 맞아요.
0: 그래 보여요. 아까 네. 보는데 막 이거 하다가 막 뭐 그러니까 아시던데
5: 뭔가 머리를 이렇게 움직여야 돼서 뭔가 시선이 뭔가 제가 자기가 어디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서
0: 그럼 이 안무 맞출 땐 좀 누가 맞춰줘요? 팀에서?
6: 일단 선생님이
0: 아 그렇군요.
5: 근데 저희끼리 맞출 때는 한번 영상 찍고 이렇게 조금씩 보고 네. 약간
0: 안 맞는,
5: 이틀, 안 맞는 부분만
3: 픽업하고
5: 네.
0: 좋습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 노래 나가는 동안 간식 차가 올 거니까 여러분 간식 잘 챙겨 드시고요. 네. 그럼 저희는 니쥬의 신곡 새벽을 달려 듣고 오겠습니다.

0: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해품이 에디!
3: 우리 돌랑이는 내가 지킨다.
4: Are you Prince On?
3: 나는 아이돌 라디오를 지키는 Prince On 에디!
5: 우리 돌랑이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3: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저는 더보이즈 에릭, 에디고요. 맛보기 하는 순간 중독되는 그룹 니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니즈의 새벽을 달려 듣고 왔습니다. 네, 그동안 돌랑이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 한번 보겠습니다. 니즈 목소리님께서 룰러바이 트랙 비디오 너무 동화 같고 사랑스러워서 올라오자마자 몇 번이나 돌려봤어요. 네, 특히 처음에 마야랑 리마가 머리를 같이 따서 연결된 장면이 너무 신선했는데요. 촬영할 때 웃음이 터지진 않았나요? 또 촬영하면서 생긴 비하인드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비하인드가 있을까요? 네.
6: 여기 마야랑 저랑 이제 처음에 그 머리를 같이 묶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대기 시간도 계속 같이 옆에 엄청 가까이 붙어 다녀야 되고. 네. 좀 많이 재밌었어요.
7: 맞아요.
6: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예요, 이건.
3: 진짜요?
6: 네.
3: 그럼 서로 막 뭐 밥 먹을 때 불편하진 않아요?
7: 아, 그때
6: 그 정도까지
7: 불렸는데. 네. 근데 촬영 대기 시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조금 더웠었는데 둘이서 이렇게 계속 선풍기 아~ 하면서
8: 그렇지.
7: 근데 계속 둘이서 진짜 하루 종일 얘기하고.
3: 그러니까 떨어지고 싶어도 있었어요. 떨어질 수 없는.
6: 네. 네. 그리고 이 파트만 아니었거든요. 다른 파트에서도 저희 같이 진짜 맞아, 뽀뽀할 맞아. 정도로 가까이 네. 찍었어요. 처음이었어요.
3: 그런 거 막 찍을 때 웃음이 나오거나 부끄럽진 않아요?
6: 생각보다 괜찮았지.
8: 생각보다
7: 생각보다 마야랑 리마였어. 괜찮았던 거 맞아.
3: 역시 프로페셔널. 그럼 누구랑 누구였으면 웃음이 터져요?
6: 여기들이.
7: 리그랑 니크.
3: 네?
7: 리그랑 니히.
8: 저랑 니크. 여기는 진짜 안 돼요.
7: 네. 아~ 그런 장면 찍고 싶어도 안 돼요.
3: 아, 리쿠 씨랑 미히 씨가.
7: 네.
3: 아, 왜 근데 이 둘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7: 어색해요.
8: 웃겨요.
7: 그러니까 뭔가
8: 얼굴만 봐도 웃겨.
3: 아, 얼굴만 봐도 웃겨요.
7: 뭔가 서로 뭔가 프로페셔널 있게 뭔가 그거 연기해야 되잖아요. 네. 연기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게 너무 웃겨서
8: 네.
7: 못 보겠어요. 아. 편섭의 미희를 알고 있으니까.
3: 그렇죠. 아, 또 네. 이게 너무 친해서 또 가족 같아서 그런 거죠. 좋습니다. 뭐 사샤님 문자도 한번 볼게요. 이번 앨범 때문에 푸드와 관련 많은 디저트들을 먹었잖아요. 평생 먹을 푸드를 다 먹었다고 하던데 또 음식 관련 노래를 한다면 네, 어떤 음식으로 해보고 싶나요?
9: 저 하나 있어요.
3: 네.
9: 감자튀김이요.
3: 감자튀김.
7: 업데이트?
8: 업데이트.
3: 업데이트.
7: 감자튀김.
3: 감튀. 좋아요. 저 오는 길에 감튀 먹었어요. 아 진짜요?
8: 맞아요.
3: 오는 길 차에서 감튀 먹었어요.
6: 아, 어디 감튀 먹었어요?
8: 빨간색이요?
3: 그 빨간색. 브랜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아주 맛있는.
6: 맛있는.
7: 아,
6: 저희도 똑같아요.
3: 근데 감튀 드실 때 여러분 케첩 찍어 드세요?
9: 아니요.
3: 진짜요?
9: 아 근데 소금. 이거는 소금이 많이 뿌려 있으면 안 찍고 소금 없으면
3: 그래요?
7: 아, 맞아.
3: 저는 케첩을 잘 안 찍어 먹어요. 저도. 네.

0: 입니다. 역시 먹는 걸 좀 잘 아시네요.
1: 네. 먹는 걸 좋아해서.
0: 네. 일단은 니나 씨는 감튀라고 하시고 또 다른 분 먹는 걸로 음악을 낸다.
2: 귀여운 거 하고 싶은데.
3: 귀여운 거?
4: 마카롱.
2: 마카롱 귀여운 거
3: 모찌 이런 거네.
0: 모찌 마카롱.
3: 모찌
0: 귀엽네.
3: 모찌 귀엽게
0: 했다. 마카롱도 귀여운데요? 저는 마카롱은 어제 먹었어요. 저는 만약에 음식으로 한다면 저는 타코야끼. 타코야끼. 혹시 오사카 까라 히토 아리마스카?
3: 오사카는
5: 칸사이.
2: 칸사이예요. 아, 오사카 옆에 쿄토. 있는 쿄토.
0: 빵.
5: 와, 진짜 빠르다.
3: 진짜 빨라. 네,
0: 감사합니다. 저의 이런 장난도 받아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또 다음 댓글. 빠바밥 님께서 Sour Grapes 포인트 한번 빠르게 하면 너무 길 것 같은데 진짜 챌린지하는 느낌으로 두 배, 세 배 빠르기 버전 만들어 보는 거 어떤가요?
2: 지금도 빠르시죠?
0: 네, 멤버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가능할 것 같아요?
2: 근데 해본 적은 없는데 좀 도전하고 싶어요.
0: 그래요?
2: 네.
0: 그럼 바로 한번 해보실까요?
2: 네. 네.
3: 좋아요.
0: 두 배속?
2: 네.
0: 아까 제가 배속. 배웠던 그 구간이죠?
2: 네, 맞아요.
0: 와, 그것도 빨라는데 두 배속 앉아서 한번 해볼까요?
3: 네, 손 동작이 많아서.
2: 그러니까.
0: 조심하시고 옆에 사람.
2: 네.
0: 자, 노래 주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 잘했다고 할 수는 없고 다 성공은 아니고 몇 분은 중간에 그냥 포기하셨어요. 네, 몇 분은 그냥 포기하셨는데 근데 그래도 웬만한 대부분은 다 두 배 성공한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빠르긴 빠르네요 확실히.
2: 진짜 너무 빨랐어요.
0: 좋습니다. 자, 마지막 댓글 7812 님께서 Need you live, I live with you 2026 2027 네, 공연 공지가 났어요.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단독 아레나 투어 돔 투어를 해낸 니쥬. 네, 다음 공연도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파이팅! 이라고
3: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우선 여러분의 공연 개최 축하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혹시 언제 어디서 열리나요?
2: 11월부터
6: 내년 1월까지
0: 네.
6: 효고, 후쿠오카, 도쿄, 홋카이도, 아이치에서 총 10일 11회 공연 예정입니다.
3: 어제 발표됐어요.
0: 맞아요. 어제 발표됐어요. 네. 올해 11월이면 당장 다음 달이에요.
2: 맞아요.
0: 아, 정말 지금 정신없고 바쁘실 텐데 여기 또 아이돌 라디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2: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 니쥬분들 콘서트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무대를 하나 더 만나볼 건데 니쥬 여러분들이 또 댄스 메들리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의자를 넣고 무대로 네. 이동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밖에 계신 돌랑이들 팬분들 모두 모두 응원 크게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소리가 작습니다. 크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아, 좋습니다. 우리 형님들 자 준비되셨죠?
7: 네.
0: 자 음악 주세요.

0: 네. 니즈의 What If 아레나 버전 안무부터 한국어 버전 Make You Happy, Heartless, Love Line 그리고 더 보이즈의 Watch까지 니즈 여러분의 알찬 댄스 메들리 무대였습니다. 네, 컴백하고 바쁘실 텐데 더 보이즈 노래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근데 Watch It은 어떻게 선정하게 되셨어요?
1: 일단 좀 안무도 멋있고 네. 그리고 저희가 좀 남자 춤을 많이 안 추고 와가지고 네. 또 뭔가 그 단체로 좀 멋진 임팩트 있는 걸로 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정했어요.
0: 아 너무 멋있었어요.
2: 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아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생각인데 아까 그 헐트리스였나?
1: 네.
0: 그게 테트리스랑 하트랑 합친 거죠.
1: 맞아요. 네. 네.
0: 아, 노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2: 아, 감사합니다.
0: 물론 다 좋은데 네. 제 최애 노래는 그거였어요. 메들리 중에. 혹시 그 노래가 최애인 다른 멤버 없나요?
1: 아 근데
3: 되게 좋아요. 네,
2: 저도 좋아요. 좋아요.
4: 한국 데뷔곡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한국 데뷔곡이에요?
1: 네. 아.
5: 진짜 귀여워요. 네,
0: 그래서 너무 또 좋더라고요.
2: 아, 감사합니다.
0: 퇴근길에 한번 들어볼게요.
2: 아,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무대 위 파워를 느껴봤으니까 이번에는 분위기 바꿔서 귀여운 게임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바로 니즈의 포도알 모기 대작전! 네, 또 한국에서는 어릴 때 칭찬받을 일을 하면 이제 포도알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주고 또 그 스티커로 포도 한 송이를 다 완성하면 소원을 들어주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팀전 게임을 진행해서 이긴 팀에게 포도알을 하나씩 제가 이렇게 드릴 거고 특별한 상품이 걸려 있습니다. 포도알을 더 많이 모으는 팀의 이름으로 총 20분을 추첨해서 소고기 김치 왕만두를 드립니다. 네, 우리 또 20분이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 만두를. 자, 좋습니다. 뭐 게임을 잘하시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팬분들이 선물을 받아 가시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의 팀 바로 마코, 마야, 리쿠, 아야카 씨 이렇게 네 분이 싸울 팀이고요. 마요카, 리마, 미히, 니나 이렇게 네 분이 그레이프스 팀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돌랑이들은 문자번호 #8003번으로 응원하는 팀의 이름과 함께 응원 문자 보내주세요. 총 20분을 저희가 추첨해서 뭐였죠? 소고기 왕 김치 고기 왕 만두? 네. 아무튼 왕 만두. 네, 아무튼 왕 만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로. 자, 첫 번째 게임입니다. 바로 속담 맞히기. 네, 한국 속담을 문제로 제가 드릴 거고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시면 되고 3개 중에 2개 이상 먼저 맞힌 팀에게 포도알 스티커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뭐 비슷하게 나오면 DJ의 권한으로 제가 정답으로 처리를 할게요.
1: 네.
0: 그리고 뭐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제가 힌트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리 밖에 계신 돌랑이 분들은 절대로 답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각 팀의 대표 선수 어떤 분이 나오실래요? 마코 씨랑 미희 씨.
1: 네.
0: 자, 두 분 무대로 나와주시고요.
1: 네?
0: 참고로 뭐 시간은 제한은 없으니까 편하게 답을 알 것 같으면 이렇게 손 들으면 이제 네. 답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시는 분은 팀명을 외치면서 뭐 sour 아니면 grapes 외치면서 네. 답을 말해 주시면 되고 자,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1: 네.
0: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남의 땡이 더 커 보인다!

0: 답 알려주면 안 돼요?
1: 남해
2: 남해
0: 남해
2: 남해
0: Another hit
2: 남해 여 남해
0: 뭐가?
2: 남해 1위도 커 보인다.
0: 마 남해 뭐야?
2: 1위? 1?
0: 1?
2: 1?
0: 1 땡!
2: 아 힌트 힌트 주세요.
0: 아 조금만 더 해보세요.
3: 남해 하거나 뱉어.
2: 남해 남해
0: 남해 남해 남해 아니고 남해
2: 남해 한 글자죠.
0: 한 글자.
2: 남해.
0: 히트.
2: 히트.
0: 한 글자.
2: 한 글자. 남해. 남해. 남해. 뭐라고요?
3: 남해 눈이 더 커 보인다.
0: 남해 눈이 더 커 보인다? 남해 눈이 더 커 보인다.
2: 남해.
0: 땡. 근데
2: 입이 더 커 보인다.
0: 입이 더 커 보인다. 땡.
2: 남해
3: 귀.
0: 귀가 땡.
2: 남해 옷이 더 커 보인다.
0: 옷이 복도 땡.
2: 남해 코!
0: 코! 제 코가 더 크긴 한데 땡!
2: 남의 코!
0: 자, 힌트 드릴게요.
2: 네.
0: 신체 부위가 아니에요. 탑, 탑에, 탑에 모노.
2: 남의?
0: 탑에 모노, 먹는 거예요, 먹는 거.
2: 아, 이거 뭐지? 남의 살이 더 커 보인다.
0: 어? 비슷해요?
2: 아, 뭐지? 남의 턱이 더 보이, 커 보인다.
0: 네? 뭐요?
2: 떡! 떡!
0: 떡!
2: 떡!
0: 정답! 네 이렇게 그레이프 팀 하나 맞았습니다. 근데
1: 잘했어.
0: 아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두 번째 바로 드릴게요.
1: 귀여워.
0: 마코 씨 아직 기회 있어요.
2: 네네. 화이팅.
3: 자. 화이팅. 아무거나 됐어.
0: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뭐를 잡는다.
2: 토끼를 잡는다.
0: 네?
2: 토끼.
0: 토끼. 땡.
3: 거북이
2: 거북이 거북이를 잡는다.
0: 거북이 새가 거북이를. 땡.
2: 새가 일찍 일어나는 새가
1: 개미.
0: 개미가 날아요 근데.
2: 아, 나비.
0: 아 땡.
2: 밥을 잡는다.
0: 일찍 일어나는 새가 밥을 잡는다. 땡.
2: 일찍 일어나는 새가 병아리를 잡는다.
0: 어 너무 무서워요 그거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병아리 땡.
2: 일찍 일어나는 새가 동물이에요 이거?
0: 동물은 아니에요.
2: 새가
1: 새가
0: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2: 새가 은을 잡는다.
0: 은.
3: 동물 아니야?
0: 네. 근데 여러분 뭐 싫어해요?
2: 싫어하는 거?
0: 네.
2: 벌레를 잡는다.
0: 정답.
3: 미야.
0: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2: 네. 진짜요?
0: 미희 씨 두 개 맞춰서
1: 대박이야.
0: 이미 이겼지만 너무 재밌으니까 마지막 문제 가볼까요?
3: 좋아요.
2: 아니 마지막.
0: 아니야 아, 뭐 못 먹는 땡이 찔러나 본다.
2: 못 먹는 새.
0: 새. 땡.
2: 못 먹는 야채.
0: 땡.
2: 고기.
0: 땡.
2: 못 먹는
0: 한 글자예요.
2: 못 먹는 밥.
0: 땡.
2: 못 먹는
0: 이 땡.
2: 못 먹는.
0: 네, 이는 먹으면 안 돼.
2: 한 글자.
0: 자, 힌트는 음식이에요, 음식.
2: 음식?
0: 음식.
2: 못 먹는 밥 말고 떡.
0: 떡 아니에요.
2: 못 먹는 김치찌개. 아니야,
3: 아니에요.
0: 자, 힌트를 드릴게요. 네, 네. 힌트. 아, 힌트를 어떻게 줘야 되지? 일단 주황색이에요.
2: 못 먹는 계란.
3: 아니다.
0: 계란 노란색 아니에요?
2: 오렌지.
3: 귤.
0: 접근은 비슷해요. 근데
2: 감,
0: 땡.
2: 감.
0: 정답. 와. 미희 씨가 세 개 다 맞췄어요.

0: 이러는데.
1: 그러니까 와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레이프가 승리했습니다.
0: 끝났어.
1: 와 대단합니다. 네 여러분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이 분위기 이어서 가보고 있습니다. 바로 신포도 게임. 여러분 그 일명 탕수육 게임 아시나요?
2: 네.
1: 잘 아시죠?
2: 네.
1: 네. 그래서 이 탕수육 게임인데 이거를 신포도로 하는 거예요. 네. 이번 게임 대표 선수들 누구죠?
3: 네.
1: 리쿠 씨랑 니나 씨. 아, 근데 두 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 게임이.
0: 왜요? 엄청 이미지예요.
1: 잘하실 것 같아요, 두 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대표 선수분들 무대로 나와 주시고요.
4: 감사합니다.
1: 서로 마주 보고 준비 되셨죠?
5: 자,
4: 헤딩
5: 가위바위보 할까?
4: 가위바위보.
6: 아, 아, 내가 이겼다. 아,
5: 그러면
1: 누가 먼저 하실 건가요?
5: 니나.
1: 예, 니나 씨가 시작을. 자, 준비 되셨죠?
5: 네.
1: 시작.
2: 신포도.
5: 신포도.
2: 신포도.
1: 이긴 거 맞죠?
0: 예. 이거 잘했어.
1: 자 이렇게 해서 4호 팀이 포도를 하나를 획득했습니다.
6: 이거 잘했어.
1: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너무 빨리 끝났으니까 세 판을 해서 2선승 할 시.
2: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0: 리그
5: 시 넘어라요?
4: 아니야
0: 못한데.
1: 네 아쉽게도
2: 세 번.
1: 한 번만 더 이기면 돼요.
5: 네 알겠습니다.
1: 자 한 번만 더.
5: 오케이.
2: 아, 두 번 이긴 사람이 더
5: 해봤어요?
1: 네. 자, 이번에 네. 리쿠 씨가 네. 시작해 주세요. 시작.
2: 신포도
3: 신포도
2: 신포도
3: 신포도
2: 신포도
3: 신포도
2: 신포도
3: 신포도
2: 신포도
0: 신포도
1: 리쿠 씨가 틀린 거 같은데?
5: 아니 들어주세요. 니나 계속
0: 고! 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요 제가 고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니나가 계속 노라고 해야 되는데 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근데
0: 좋아요.
1: 아 이건 판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 처리할게요. 무효 처리. 다시 맞아요. 여기서 맞아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틀린 걸로 할게요.
2: 네.
1: 자
5: 제가 먼저 할게요. 할게요.
1: 시작.
2: 신포도
3: 신포도
2: 신포도
3: 신포도
2: 신포도
3: 신포도
2: 신포도
3: 신포.
5: 아, 아,
1: 이거 리쿠 씨가 틀렸어요.
0: 리쿠야,
1: 포포 이렇게 했어요. 자 마지막 라운드예요.
0: 화이팅 화이팅.
5: 먼저 해줘.
0: 화이팅.
1: 자 마지막으로 시작.
2: 신.
1: 네.
2: 신포도
5: 신포도
2: 신포도
5: 신포도
2: 신포도
5: 신포도
2: 신포도
5: 신포도
2: 신포도
5: 신포.
1: 어? 맞게 했는데 주변에 포기하셔가지고 니나 씨.
6: 맞았었어요?
1: 네 맞았었어요.
5: 이렇게.
1: 네. 자 이렇게 해서 리쿠 씨의 승리. 잘하셨습니다.
0: 우와, 난 못해. 너무 잘한다.
1: 자 이렇게 해서 싸워 팀이 포도화를 가져갑니다.
0: 고마워 리쿠.
1: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사이좋게 무승부가 나와서 각 팀의 대표 선수 한 명씩 나와서 가위바위보로 승패를 결정하겠습니다.
0: 네.
1: 자 이제는 서로 등을 맞대주세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눈으로 힌트를 알려주면 안 돼요. 제가 보고 있을 거예요. 힌트를 알려주면 없던 거 됩니다.
0: 네. 네.
1: 자, 이건 솔직하게 보시면 안 돼요.
5: 이
1: 네, 거울도 보면 안 되고 비추는 거.
5: 네.
1: 눈 감고 있을게요. 눈 가려 주세요. 위희 씨도.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자, 바꿀 기회를 드릴게요. 바꾸고 싶으면 바꾸셔도 됩니다. 자, 3 2 1 바꾸실 건가요? 자! 확인!

0: 자, 이렇게 해서 미희 씨가 가위바위보 이겼기 때문에 네, 그레이프 팀이
1: 예쁘게 받고
0: 최종
2: 팬분들
0: 승리를 가져갑니다. 축하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레이프 팀이 총 3개의 포도알을 획득해서 이렇게 이겼고요.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총 20분을 뽑아가지고, 그레이프 팀 이름으로 만두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네, 이제, 어느덧 이렇게 여러분들과 놀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 리쿠씨.
1: 네.
0: 오늘 아이돌라와 함께한 시간 좀 어떠셨나요?
1: 오, 여러 가지 게임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네. 그리고 제가 놀라는 게, 그 에릭 씨.
0: 네, 에릭 씨.
1: 네. 너무 서글스를 잘 치워가지고 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0: 아, 이거요?
1: 네, 앞으로 저 니즈 같이 함께
0: 좋아요.
1: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0: 무대 뭐 필요하실 때 언제든 불러주세요.
1: 네, 필요하세요. 네. 네,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리더 마코 씨가 네. 팬분들께, 위즈 분들께 사랑을 담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 오늘 저희 오늘 이렇게 음악방송에 1위를 했는데 정말 정말 위즈분들 덕분에 이렇게 받을 수 있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앞으로도 위즈분들이랑 같이 그 길만 걷고 싶어서 따라와 줄 수 있어요? 네. 감사해요. 진짜 너무 행복해요. 사랑해요.
0: 좋습니다. 네, 오늘 저 또한 여러분 덕분에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이번 타이틀곡 Sour Grapes 한 번 더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제가 에디도 라고 하면 여러분이 니주도 라고 해주시고요. 밖에 계신 분들이 돌랑이도 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외쳐볼게요. 네. 준비되셨죠 여러분?
3: 네.
0: 네. 에디도
4: 니주도
0: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고생하셨습니다.
5: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 바이오 특화센터 협의회.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어떤 일이 생길까? 선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돌 아카이브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빼보이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빼보이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영감이 없네 강금년. 처음에 공부한다 카니 내 이름도 못 쓰는데 웃자고 싶으더라. 아무것도 몰라 서글픈 마음이 들어오니 아들이 인지 가서 뭐 하려고요? 가지 마소 하고 미나리는 여럿이 모이 웃고 놀마 좋다고 자꾸 가르카더라. 내가 글 쓴 걸 영감한테 자랑하고 싶다. 여 한번 보이소 내 이름 쓰는 거 비지에 내 이름은 강금년 칼라카인 영감이 없네

김재환 감독의 2019년 다큐멘터리 칠곡 가시나들의 한 장면, 그리고 이어서 바버레치의 봄맞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이 뒤늦게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언어를 알지 못했을 때 미처 표현하지 못한 그 마음을 이제 시로 쓰는 순간들이 영화에 나와요. 그 중에 강금연 할머니께서 쓰신 영감이 없네라는, 아, 저 이 시를 다큐멘터리 보다가 갑자기 울컥한 순간이었어요. 이제 글을 배웠는데 나 이제 글 쓴다고 자랑하고 싶은데 그 자랑을 받아줄

0: 영감이 없네. 먼저 세상을 떠난 그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시지? 했던 바로 그 시였습니다. 칠곡 가시나들의 등장하시는 그 칠곡 가시나들, 칠곡 할마시들 중에 한 분, 강금연 시인의 영감이 없네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시를 쓰면 시인이죠. 노벨문학상 올해의 수상자가 앤 카슨이라는 시인이기도 하잖아요. 노벨문학상을 받는 시인만 대단한 시인이냐 하면 아닐 수 있다. 그 누구보다 한글날의 의미가 특별했을, 이제 뒤늦게 글을 배운 이 어르신의 시도 너무 멋진 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다큐를 떠올려 봤습니다. 칠곡 가시나들, 영감이 없네.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정작 당신께서는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한 그 어르신들의 때늦은 공부가 너무 아름답고 참 위대해 보이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칠곡 가시나들. 영감이 없네라는 시 말고도 우리를 웃게 만들고 또 울게 만드는 솔직하고 좋은 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3: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조성우 음악감독의 스코어, 그리고 심성락 선생님의 아코디언 연주 My Mother, Mermaid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영화 인어공주 메인 타이틀이요. 이 영화 속의 연순이, 전도연 씨가 연기하는 연순이도 글을 몰랐죠. 그러다가 박해일 씨가 이제 글을 가르쳐주죠. 그동안은 뜻을 모른 채 지나쳤던 그 세상의 모든 글자들이 한꺼번에 이제 눈에 들어올 때 그 기쁨을 표현하는 장면, 보고만 있어도 흐뭇해지잖아요. 그 연순 씨의 모습도 함께 떠올려 보게 되는 한글날이 지났습니다. 제가요, 2023년 10월 7일에 매직아웃 스페셜 F로 영화 속 한글 공부 정리해서 한번 방송한 적 있어요. 그때도 한글날 특집으로. 아, 열심히 했다. 정말. 제가 정말 때마다 뭐 참 열심히 했네요. 그때 이 칠곡 가신 아들 인어공주 포함해서 또 선생 김봉두도 있었죠. 영화 속에서 이렇게 글 배우는 장면들,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좀 뒤늦게 한글을 배우는 장면을 포함해서 다양한 영화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말의 뜻을 묻고 답하는 그 순간들을 제가 다 찾아서 한 10편쯤 찾아서 매직아웃 스페셜 F 한 적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2023년 10월 7일 매직아웃 스페셜 F를 다시 들어보시면 어떤 영화들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3년 지났으니까 이런 거 그냥 다시 틀어도 되려나요? 저는 뭐 날로 먹는다는 얘기 듣기 싫어서 한번 한 건 다시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방송이라는 게 한 번 딱 나가면 끝이니까 또 아깝기도 하고요. 애써서 준비했는데. 그래서 다시 듣기가 있는 겁니다. 2023년 10월 7일 매직아웃 스페셜 F 영화 속 한글 공부를 찾아 듣는 것으로 한글날의 의미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글날은 끝났지만. 자, 그리고 지금 부산국제영화제가 한창이죠. 올해 게스트 중에는 알폰소 쿠아론도 있고 매기 질레날도 있고, 하지만 가장 보고 싶은,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은 이분인데, 아, 이분 때문에라도 부산에 가야 되나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샬롯 갱스부르, 우리 FM영화음악의 DJ였던 정은채 배우와 또 토크도 있다고. 정은채 배우의 롤모델이잖아요. 샬롯 갱스부르처럼 나이 들어갈 수 있다면 영원이라도 팔겠다라는 인터뷰를 하셨던 우리 정은채 배우가 이렇게 성덕이 되나? 아이고 배야. 네, 정은채 배우한테 물어봐야지. 실제로 만나보니 어땠는지. 아, 샬롯 갱스부르 이 방송을 듣고 있지 않겠지만 주댐모 제가 사랑합니다. 정말 당신의 그 거침없는 필모그래피, 예측할 수 없고 또 규정할 수 없는 그 자유분방한 그 필모그래피가 바로 당신입니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 덕분에 정말 새로운 영화 많이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듣고 있지도 않을 멘트를 하고 있네요. 갱스부르 잘 놀다 가세요. 영식께서 샤를로트 갱스부르 보러 부산에 갑니다. 자랑입니다. 간 김에 영화도 몇 편 볼까 합니다. 갱스부르 누님 노래 하나 틀어주세요. 하나라니요. 두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님포매니아 볼륨2에서

샬롯 갱스부르가 부르는 헤이조, 그리고 영화 I'm Not There에서 샬롯 갱스부르와 칼렉시코가 함께한 Just Like a Woman 두 곡 이어드릴게요.

샬록 행스부르가 부른 영화 속의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님포메니아 볼륨 2에서 헤이조, 그리고 아임 낫 데어에서 저스트 라이크 워먼. 이 밖에 뭐 샹송 부른 것도 많은데 오늘은 일단 요 두 곡으로 샬록 행스부르를 향한 저의 애정을 표현해 봅니다. 아, 정말 멋진 배우죠. 최근에 파리 밤의 여행자들이라는 영화에서 또 만났거든요. 이 영화 되게 좋았는데 워낙 이런 작은 영화들은 소소하게 개봉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꾸자꾸 언급을 해야 됩니다. 파리 밤의 여행자들. 1980년대 파리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이고요. 샬록 갱스부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싱글맘이기도 하면서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하는 곳이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샬록 킹스부리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은 몰라도 다른

그 영화를 보셨고 그 영화가 역시 저처럼 마음에 드셨고 그래서 이렇게 신청곡을 주셨습니다. 80년대 파리가 배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80년대의 음악들이 영화에 쓰이거든요. 그 중에 한 곡이에요. She Male, I Wanna Discover You.

두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파리 밤의 여행자들에서 I Wanna Discover You, She Made의 노래, 1984년 곡이죠. 그리고 더 드라마에서 Inside Out, 제시 레이의 노래. 이 노래는 최희원 씨, 석계현 씨 두 분 다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저 이 영화 봐야 되는데 결국 극장에서는 못 볼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집에서 보게 되겠죠. 로버트 패틴슨과 젠데이아. 그리고 감독이 크리스토퍼 보르글리라고 이분이 드림 시나리오 만들었잖아요. 니콜라스 케이지의 드림 시나리오. 그 영화 워낙 재밌었으니까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라 다를까. 뭐 최희원 씨, 석기현 씨 다 재밌게 보셨다고 하니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5724번 쓰시는 분께서 영화 싱어게인 있죠. 원래 제목은 파워 발라드인데 국내에서 싱어게인으로 폴 로드가 주연을 맡고 존 카니가 연출한 그 영화. 그 싱어게인이라는 영화를 보기 전에 싱어게인의 음악을 예전 데니 윌슨이라는 밴드의 멤버 게리 클락이 담당을 했고 그래서 그 밴드의 노래 가운데 메리스 프레이어라는 곡도 영화에 삽입된 것 같아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디어 싱어게인을 봤거든요. 재밌게 잘 봤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도 메리스 프레이어가 대체 언제 나온 거지? 해서 다시 잘 찾아보니 주인공이 술집 바에 앉아 전화할 때 술집에서 트는 음악으로 아주 조그맣게 들릴 듯 말 듯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아 이렇게 나왔었나 싶게 스치듯 지나간 음악을 신청을 해서 죄송하다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영화 보고 나서 신청곡 보낼게요. 아니에요. 예, 제가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선곡한 노래 중에도 정말 스치듯 지나간 노래 한두 곡이 아닙니다. 아 그렇게라도 지나간 거 다 영화 음악이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영화하고 음악이 옷깃만 스쳐도 영화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뭐 이런 노래 신청 안 하겠다고 그러죠. 깜짝 놀라서 상관없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신청하세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경 쓰지 말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음악이 너무 센가? 아 너무 시끄러운가? 영화에 너무 짧게 나왔나? 이런 걱정은 제가 하는 거니까. 네, 신청하시는 분들이 왜 그걸 신경 쓰나요? 너무 짧아서 틀기 애매하다. 그건 제가 판단하면 되니까요. 그냥 신청하세요. 신청할 때는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네, 의식의 흐름대로 신청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그래서 노래 틀어드릴게요. 영화 싱 어게인에서 주인공이 술집 바에 앉아 전화할 때 술집에서 트는 음악으로 아주 조그맣게 들릴 듯 말 듯 스쳐간 그 음악. 그런데 메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사운드 트랙에는 아예 트랙 하나로 딱 실려있는 그 노래. 데니 윌슨입니다. 메리스 프레이어.

두 곡 모두 존 카니 감독의 영화에 쓰인 곡이죠. 첫 번째 곡은 Sing Again에서 데니 윌슨의 Mary's Prayer, 그리고 지금 끝난 노래는 Begin Again에서 Tell Me If You Wanna Go Home의 루프탑 믹스 버전, 그 옥상에서 녹음할 때 그 버전이죠. 키라 나이틀리 그리고 헤일리 스타인펠트 등이 함께한 노래. 이 노래는 지연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저는요, 음악 영화가 그렇게 좋아요. 아무래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 음악과 영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화 비긴 어게인은 그 중에서도 정말 잔잔하면서도 불태우는 그런 자유로운 열정을 다시 느끼게 해준 영화였습니다.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루프탑 믹스 버전 듣고 싶어요. 제가 반가운 게 저도 이 노래 그 루프탑 믹스 버전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버전을 딱 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연 씨. 그리고 7816번 쓰시는 분께서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제 옆자리 선배님께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주에는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에 관해서 둘이 일주일 내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던 사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더 아쉽습니다. 저의 최고의 책 친구이기도 한 박지현 선배님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와 앞으로 더 괜찮을 거라는 응원을 전하고 싶어 문자를 드립니다. 하시면서 신청곡을 두 곡 하셨는데 두 곡 다 마음에 들어서 일단 다 들려드릴 텐데요. 그 중에 강기루 배우가 참여한 영화 파도를 걷는 소년의 세이수미의 광안리의 밤을 신청하셨어요. 제가 이 대목에서 생각이 난 거죠. 혹시 예전에 강기루 배우의 장모님과 같이 근무하고 있다는 분 아닌가요? 7816번? 제 기억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박지현 선배님이라는 분이 혹시 강기루 배우의 장모님 아니신 거예요? 제가 예전 그 문자 사연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지금 못 찾고 있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방송 듣는 분들, 매일 들으시는 분들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예전에 강기루 배우 장모님과 함께 일한다고 하셨던 분? 그분 맞는 것 같은데. 문자 주세요. 맞는지 아닌지. 7816번 쓰시는 분의 직장 동료이자 말이 잘 통하는 선배였던 박지연 선배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괜찮을 거라고 7816 쓰시는 분께서 응원을 전합니다. 강기루 배우가 출연한 영화 파도를 걷는 소년에서 세이수미의 연주곡 광안리의 밤

세이수미의 광안리의 밤에 이어진 곡은 애니메이션 소울에서 It's Alright, 존 바티스트의 노래, 역시 7816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은 영화 부활람더 레드에서 골랐습니다. Again and Again, 조지 그리고 프라이머리.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0: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술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제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0: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2: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0: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중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두 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직장인들은 주말에 쉬려고 해도 자꾸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날 때가 많죠. 그럴 때 중요한 게 업무의 결과와 나 자신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을 잘했다면 그건 그 업무를 잘해낸 것이고 실수했다면 그건 그 업무에서 실수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라는 건데요. 하지만 우리는 네, 자꾸 나는 안 돼. 난 진짜 능력이 없나 봐. 이렇게 업무의 결과를 늘 나 자신과 연결시키곤 하죠. 오늘 달력 보니까 마침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더라고요. 업무의 결과와 나를 분리시키기. 물론 쉽진 않겠지만 같이 노력해보면서 정신건강을 되찾는 연습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10월 10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라붐의 상상 더하기였습니다. 아, 신입 때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는데 나 때문에 방송이 망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자책도 많이 하고요. 그런 눈치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기계로 치자면 우리 신입 시절은 그 부품 어느 한 부분에 불과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진짜 나사 하나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분량을 가진 사람이었을 텐데 나 때문에 기계 전체가 고장을 난 것 같은 그런 느낌? 하지만 알고 보면은 그 작은 부품 하나가 기계 전체를 고장내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굴러가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서로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그런 불안도 그런 자책을 좀 줄이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또 어떤 일이든 또 긴장하지 않고 수월하게 해내는 그런 날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그러기를 바랄게요. 네, 토요일은 새아침 빵글뮤직 함께하죠. 주말 아침에 편하게 듣기 좋은 노래들을 한 가지 주제에 맞게 선곡해서 들려드리는 시간인데요. 노래들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고요. 주말에도 문자창 미니창 활짝 열려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하

0: 대학 라운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운건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워킷 안전화.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2: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4: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2: Bad boy.
4: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필.
5: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6: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빵! 빵글 높게 만들기도 하고 글! 글썽이게 만들기도 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들 이 시간에 만나볼게요. 빵글이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새아침 빵글뮤직은 매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관한 음악들 만나는 시간인데요. 추억 속 아침 풍경을 한번 떠올려보면 그땐 아침마다 엄마의 명령어가 집안을 가득 채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언제까지 잘 거야? 일어나! 그거 그만 먹고 빨리 밥 먹어! 아 늦겠다 좀 빨리 나가! 아마 우리 빵그리분들의 집안 풍경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것 외에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듣고 또 쓰는 명령어들 정말 많죠? 그 명령어들은 음악 속에도 숨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명령형 제목! 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명령어 자주 쓰시나요? 저는 이제 제가 누구한테 막 명령형으로 말할 일이 많지 않아요. 뭐 회사에서 쓸 일도 없고 뭐 집에서는 가족들 뭐 부모님한테 명령어를 쓸 일도 잘 없고요. 근데 유일하게 있다면 동생인데 동생이 제 방에 들어오면 빨리 좀 나가. 문 닫고 나가. 불 꺼줘. 이런 거. 아 갑자기 동생한테 미안해지지만 제가 명령어를 쓸 수 있는 상대는 동생밖에 없다는 거. 아 그렇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명령형 제목을 가진 노래들 한 곡 한 곡 만나볼 텐데요. 첫 곡 박진영의 1994년 발표곡이죠. 날 떠나지 마 준비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죠. 근데 재밌는 건요. 그냥 울면서 이 상대를 붙잡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네가 나한테

다시 돌아올 걸난 알아. 이렇게도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명령이라는 건 상대한테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날 떠나지 마라는 이 명령은 왠지 말하는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모습 상상해보면서 노래 바로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박진영의 날 떠나지 마 함께 하시죠.

박진영의 날 떠나지 마 듣고 오셨습니다. 빵그레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이번 주엔 명령형 제목을 가진 노래들로 한 시간 꾸며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듣는 순간 흥이 차오르는 두 곡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베이비복스의 3집 타이틀곡이자 1999년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 Get Up인데요. 아, Get Up. 아, 이 말 좀 트라우마 있는 분들 있으시죠? 바로 일어나입니다. 근데요, 이 노래에서의 겟업은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의미보다는요, 정신 차려 혹은 다시 일어서 라는 느낌에 가까워요. 이별을 겪은 사람이 상대한테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전하면서 언제까지 거기에 서 있을 거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어서 날 데려가 라고 명령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곡 잠시 후에 함께 하고요. 이어서 2025년에 발표된 곡 블랙핑크의 뛰어까지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뛰어는 뛰다라는 동사가 명령형으로 바뀐 말이잖아요. 달려, 점프해, 힘껏 뛰어 이런 뜻이죠. 이 노래에선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고 다 같이 신나게 뛰어놀자 이런 구호 같은 느낌으로 사용됐습니다. 말로만 하는 명령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명령인 거죠. 그럼 여기서 신나는 노래 두 곡 함께 할게요. 베이비복스의 Get Up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서 블랙핑크의 뛰어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 블랙핑크의 뛰어였고요. 그 전에는 베이비복스의 Get Up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엔 명령형 제목을 가진 노래들로 한 시간 꽉 채워가고 있는데요. 에일리도 명령형 제목을 가진 노래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2014년에 발표한 노래고요. 제목이 이겁니다. 손대지 마! 제목부터 아주 단호하죠. 헤어진 연인에게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고 선을 긋는 노래인데요. 이제 나한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 내 마음을 다시 건드리지 마, 이렇게 외치는 곡입니다. 그래서 듣고 있으면 그 명령이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론 아 얼마나 상처를 크게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말할까 싶어서 또 아프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어떤 느낌의 노래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일리의 손대지 마.

빵글이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 뮤직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 주에는 명령형 제목이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곡은요. 박미경 하면 생각나는 곡 중 한 곡이죠. 1995년에 가요계를 주름잡았던 노래 바로 넌 그렇게 살지 마 입니다. 아, 이 곡 제목부터 아주 강하죠. 넌 그렇게 살지 마! 상대한테 직접 충고하고 또 경고하는 말인데요. 노래 속의 화자는 떠나려는 상대한테 매달리기보다는 네가 날 떠나기 전에 내가 먼저 널 떠날지 몰라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 자신감이 아주 넘쳐요. 보통 우리 이별 노래의 제목이라고 하면은 돌아와 가지마처럼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 노래는 넌 그렇게 살지마 이렇게 상대에게 직접 한마디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미경 씨의 그 힘있고 시원한 보컬과도 참 잘 어울리지 않나 싶은데요. 이 곡 먼저 준비해 놓고 있고요. 이어서 들어볼 곡도 제목이 비슷합니다. 2012년에 발표된 넘블피쉬의 노래 너 그렇게 살지 마 인데요. 아, 같은 말인데도 이번에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이 노래의 화자는요. 바람을 피우는 남자친구를 우연히 목격하게 되는데요. 처음엔 아 설마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상대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결국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외치는 말이 바로 너 그렇게 살지 마 인데요. 이건 단순한 충고가 아니죠. 자신을 배신한 상대를 향한 분노와 질책이 담긴 말인 거죠. 근데요, 더 가슴이 아픈 건 이렇게 또 화를 내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래도 나한테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미련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 안 돼요, 안 돼. 네, 비슷한 제목의 두 노래지만 한 곡은 당당한 경고로 또 한 곡은 배신당한 사람의 분노와 미련으로 들리는데요. 두 곡 비교하면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미경의 넌 그렇게 살지마 그리고 럼블피쉬의 너 그렇게 살지마예요.

박미경의 넌 그렇게 살지 마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럼블피쉬의 너 그렇게 살지 마였습니다. 이번 주엔 명령형 제목을 가진 노래들 만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함께할 두 곡은 제목이 같아요. 바로 내게로 와입니다. 우선 1999년에 발표된 롤러코스터의 내게로 와. 이 곡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내게로 와. 아, 사실 말 자체는 뭔가 강한 느낌이 드는데 지금까지 이 코너에서 만났던 그런 강하고 단호한 명령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밤이 깊어가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가와 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노래인 건데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이 밤이 지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내게로 와라는 말에 담아서 표현한 거죠. 특히 조원선의 보컬이 나른하게 말을 거는 듯해서 내게로 와라는 말이 명령이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건네는 간절한 부탁처럼 들리는데요. 이 곡 잠시 후에 함께하고요. 이어서 같은 제목의 노래 한 곡 더 만나보려고 합니다. 2002년에 발표된 체리필터의 내게로 와인데요. 앞서 들었던 롤러코스터의 노래와는 느낌이 좀 달라요. 체리필터 특유의 강렬한 밴드 사운드에 조유진의 힘있는 보컬이 더해져서 내게로 와! 라는 말이 훨씬 더 직접적이고 힘있게 들리기 때문인데요. 이 노래에서의 내게로 와는 그냥 물리적으로 가까이 오라는 말이라기보다는요. 망설이지 말고 내게 와, 나한테 다가와. 이렇게 적극적인 마음을 담은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내게로 와라는 명령이지만 롤러코스터가 조용히 건네는 간절한 부탁을 표현했다면 체리필터는 힘있게 외치는 적극적인 명령에 가깝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두 곡 바로 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롤러코스터의 내게로 와 그리고 체리필터의 내게로 와 듣고 오시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0: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청.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내 실내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4: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3: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4: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3: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5: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7: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8: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9: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이번 주에는 명령형 제목을 가진 주제로 꾸며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도 괜히 제목을 외칠 때 더 막 명령을 하는 것처럼 힘있게 외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은 곡들도 많았다는 거 한 시간 동안 같이 꾸며봤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브라운 아이즈의 2008년 발표곡 가지마 가지마입니다. 제목처럼 헤어진 연인한테 제발 떠나지 말고 다시 돌아와달라고 호소하는 노래인데요. 가지마라는 슬픈 명령어가 두 번이나 들어가서 그 간절함이 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이 곡 끝으로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새아침 끝내지 마 가지마 라고 외치고 계신 빵그리분들이 계시다면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니까요. 우리는 그럼 내일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0: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임산부의 날이에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임신 소식 알려주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먼저 1876번님 울산에서 잘 듣고 있어요. 후후. 첫째가 18살인데 진짜요? 이번에 늦둥이 둘째 임신했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세상에. 6641번님이 인도에서 주재원으로 살고 있는데요. 임신했어요. 축하해주세요. 했는데 모두 축하드려요. 굿모닝 FM 벌써 저 이제 4년 됐잖아요. 진행하다 보니까 임신했어요. 출산했어요. 육아휴직했어요. 내일부터 복직합니다. 임신부터 출산, 육아 뭐 소중한 순간들 저랑 함께 공유해 주시는 분들 애청자분들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항상 건강하고 좋은 기운 듬뿍 잘 받고 있어요. 오늘이 임산부의 날인 만큼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나눠주시고요. 주변에 임산부가 있다면 먼저 배려하는 하루 보내보자고요.

0: 10월 10일 토요일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첫 곡은 건진원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듣고 오셨어요. 아, 태어난 모든 아가들 다 너무 축하하고 이제 태어날 아가들도 너무 축하하고 예, 태어날 아가를 또 함께 책임지고 있는 엄마 아빠들도 다 축하해요. 김지윤 님이 테디 남편이랑 둘이서만 가는 마지막 해외여행 가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임신 중이거든요. 후후후 축하해 주세요. 오키나와로 갑니다. 하셨어요. 아, 너무너무 축하해요. 임신 이제 안정기에 딱 중간에 있는 때인 것 같다. 너무 초반에는 또 위험해서 못 떠나고 비행기 같은 거 또 이제 만삭이 되면은 또 출산 위험 때문에 못 떠나고 있는데 딱 좋을 때 잘 갔다 오시네요. 좋은 기억 우리 뱃속에 있는 새 생명에게도 예 많이 쌓아주고 오시길 바랍니다. 7538번님 안녕하세요 테디. 애청자였는데 출산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애기 자랑해도 될까요? 둘째 딸인데 너무 귀엽죠? 하시면서 너무 귀엽게 사진을 찍어서 50일 된 아가의 사진 보내주셨어요. 애기는 너무 예쁘네요. 아유, 여태 이렇게 타이어처럼 통통한 다리 팔 보면 왜 이렇게 귀엽냐. 무럭무럭 자라렴. 감사합니다. 오늘 임산부의 날이니까 또 특별히 더 이런 아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저희도 사랑을 가득 담아서 우리 이 프로그램이 또 아기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너무 그동안 막대한 것 같아요. 굿모닝 FM 너무 사랑해요. 소중하게 두 시간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토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의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행복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는 상담심리 전문가 곽정원님과 함께해요. 관계 기술! 복잡한 관계 문제를 위한 기술들 또 하나 배워보도록 하죠. 3, 4부는요. 역사학자 김재현 선생님과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함께할 건데 어제가 이제 한글날 제정 100주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어서 한글의 역사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돌아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6: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7: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8: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7: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6: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1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9357번님. 9월에 저희 집 막내가 군대를 갔어요. 날이 쌀쌀해지니 비염이 심해질까 걱정입니다. 아들, 제대할 때까지 영어 공부랑 수영 열심히 배우려고요. 제대하고 같이 프리토킹이랑 프리다이빙 하기로 했어요. 와, 말하다 보니 또 보고 싶네요. 아들 씩씩하게 아자아자. 아들 덕에 알게 된 노래 혁오의 영맨 신청해요. 그렇습니다. 아들이랑 사이 왜 이렇게 좋아요? 왜 이렇게 좋아? 아들도 진짜 싹싹하다. 제대하면 이런 거 같이 하기로 또 약속을 했으니까 아 오히려 제대 날이 더 기다려지고 좋겠네요.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아침을 환하게 밝히는 작은 행복들, 여러분들의 이야기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아침의 행복! 연휴 함께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또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특별한 약속, 평범한 일상 다 좋아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면요, 바나나 맛 우유 선물로 준비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혁오와 선셋 롤러코스터가 함께 했어요. 영맨.

효고와 선셋 롤러코스터가 함께한 영맨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아침에 행복. 또 어떤 행복들이 도착했는지 둘러보겠습니다. 0421번님. 모두가 쉬는 날 단체 주문이 들어와서 남편이랑 같이 일하고 있어요. 280잔 만들어야 해요. 음료 열심히 만들면서 테디 목소리 듣지요. 돈 열심히 벌어야지 하셨는데 어딘데요? 280잔이 나올 수가 있나? 오늘 와 이거 그냥 오전치 한 방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예,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응원 드립니다. 아, 280잔 행복하시죠? 어디지? 280잔 시킨데도 궁금하다. 2608번님 안녕하세요 테디. 여기는 뉴욕의 어느 작은 전원주택이에요. 아들이 여기에서 취업을 했거든요.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열흘 정도 놀러 왔어요. 평소 좋아하던 김밥 해주려고 준비 중이에요. 서울에서 아침 출근길에 듣다가 뉴욕에서 저녁에 들으니까 느낌이 색다르네요. 아들이랑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서울로 갈게요. 신청곡은 아들이 좋아하는 이지의 응급실 꼭꼭 들려주세요. 지금 아들 몰래 신청하거든요. 부탁해요 하셨는데 그럼 아들이 못 듣잖아요. 말해줘야 되는데 선정됐어요. 빨리 말해요 빨리. 와 미국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저녁에 듣는 굿모닝 FM 낭만이다. 여기 신청곡까지 나가요. 오늘 완벽하죠? 바로 들려드립니다. 이지 응급실.

아이유의 이별로부터까지 들으셨어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이지 응급실이었습니다. 아이유의 노래는 문은희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테디 굿모닝. 뜨개질하다가 나를 세버렸어요. 남들보다 너무 빨리 시작했답니다. 아이유 이별로부터 듣고파요 하셨는데, 어머어머 괜찮아요. 뜨개질도 하다보면 시간이 쫙 지나가는데 그 시간이 또 힐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 빨리 시작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침 안 잘 생각이신가? 아니면 뜨개질을 좀 이런 이 좀 따뜻할 때부터 시작을 했다는 건가? 여러 가지인데 빨리 시작한 건 늦은 것보다 몇 배나 행복한 거죠. 행복하시죠? 3673번님, 3일 연휴 중에 중간인 오늘 저는 회사로 출근해요. 빨리 마치고 돌아와서 남은 연휴 잘 보내라고 해주세요. 신청곡은 태연의 아이요 하셨습니다. 아, 자, 회사도 출근하시는 분들, 저도 뭐 늘 일하니까 같이 일해요. 파이팅! 파이팅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소개된 분들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립니다. 태연 피처링 버벌진트의 아이, 이 3673번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띄워드리고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은님과 관계 기술 시작합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웅,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

0: 기업 대신 푸드 시스템 롯데 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항구 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인간관계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1: 우리의 무사한 일상을 위한 생존 지침서
0: 관계의 기술. 맨날 속상해요. 맨날 인간관계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그럴 때 필요한 관계의 기술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심리 전문가 곽정은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잘 지내시고 계시죠?
1: 네, 관계 때문에 속속지만 또 매일매일 배워가는 곽정은입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아, 요즘 가을이라 또 밖에 다니기 진짜 좋은 날씨잖아요.
1: 네, 맞아요.
0: 약간 이럴 때 좀 싱숭생숭해져가지고 일부러 나가시고 하시기도 하시나요? 꽃 보러 다니시고 뭐.
1: 뭐 어제 일부러 좀 나갔네요. 집에 있으면은 왠지 아까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0: 그래 그래.
1: 그래서 어제 뭐 전화기도 하나 해지하고.
0: 네. 또 끊어냈네. 전화기 왜 해지했어요?
1: 요즘 좀 제가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약간 관계들도 좀 끊어내고 집도 좀 비우고 괜히 나가던 그 이상하게 나가던 자잘한 비용들 있잖아요.
0: 다 그때 정리하고.
1: 와, 한 이틀 만에 싹 다 정리했습니다. 지금 부자된 기분이에요.
0: 약간 깔끔해졌네요.
1: 네, 그러니까 약간 뭘 좀 이렇게 내보내야 또 새로운 관계도 들어오고.
0: 그렇지.
1: 이런 것 같아요.
0: 그 내보내는 거 사실 쉽지 않은데 그래도 뭔가 건강하게 내보낼 수 있는 용기가 좀 생겼나 보네요.
1: 네, 뭐. 몸에 활력이 돌고 있으니까요. 요즘 뭐.
0: 그래서 또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1: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계 때문에 고민되시면은 일단 자기의 그 상태를 좀 먼저 바꿔보시는 것도.
0: 그래.
1: 그죠? 산책도 가고, 뭐 새로운 취미도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의도적으로 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그러고 보니까 제 주변에도 이제 형들 중에. 네. 어떻게 한두 분이 좀 이끌어서 러닝을 이제 거의 다 하거든요. 근데 러닝 하시는 형들이 표정이 좋아졌어.
1: 그러니까요.
0: 말투도 좋아지고.
1: 몸과 정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0: 그런가 봐요.
1: 네.
0: 예. 자, 관계 기술. 그러면 관계가 복잡했을 때는 몸으로 부딪혀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코너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1: 네, 복잡한 인간 관계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직장 상사와의 갈등, 또 친구와의 오해, 연인과의 다툼까지 인간 관계에서 길을 잃은 분들 지금 바로 의뢰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문자 샵 8000번, MBC 미니는 무료이고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관계 기술 게시판에서도 의뢰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선물로 꿀 스틱 세트 드릴게요.
0: 네. 관계기술 첫 번째 의뢰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익명의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0: Let's go.
1: 아, 회사에서 다른 부서 선배 때문에 진짜 고민입니다. 이 선배가 남 얘기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디서 본 얘기, 들은 얘기를 가지고 살을 붙여서 소문을 퍼뜨리는 식인데요. 문제는 그 대상이 제가 됐다는 겁니다. 얼마 전 회사 남자 동기랑 외근을 나간 적이 있어요. 둘이 같이 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마침 그 선배가 저희를 멀리서 봤나 봐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2: 아, 자기야 와봐. 비밀인데. 정은 대리랑 호경 대리 있지. 뭐 있나 봐. 둘이 손잡고 가는 거 내가 봤디. 엄청 다정하더라.
1: 네? 정은 대리님이요? 그냥 두 분이 친한 동기잖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
2: 아유, 자기야 순진한 소리 하지 마. 내가 보기엔 둘이 뭐 있어. 그냥 회사에서는 아주 아는 척도 안 하던데 밖에서는 막 좋아 죽더라니까요.
1: 하필이면 이 얘기를 저랑 친한 후배한테 하는 바람에 제 귀에까지 들어오고

0: 보게 된 건데요. 아니, 저는 정말 그날 외근을 갔던 거거든요. 손을 잡은 적도 없고요. 근데 남들이 오해하기 좋게 살을 붙여서 말을 하니까 정말 황당하고 억울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것도 아니에요.
1: 자기야, 내가 자기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정은 대리랑 호경 대리 1층 카페 구석에 숨어있더라. 말라고. 내 진짜 민망할까봐 그냥 모른 척 나왔다.
0: 진짜 그냥 동기랑 같이 커피 사러 내려갔다가 카페에 사람이 많길래 구석에서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니 왜 자꾸 없는 얘기를 지어내냐고 따져 묻고 싶어도 후배가 저한테 귀띔해 준 걸 알게 되면 괜히 또 미움받고 곤란해질까봐 입을 열 수도 없는데요. 아, 이 선배가 앞으로도 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직장생활 정말 힘드네요.
1: 자꾸 핑계 대는 거 보니까 뭐 있나 봐.
0: 얄미워.
2: 사연 보내주신 익명의 사연자들 사연자분께 꿀스틱 세트 보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 왜 이렇게 놀리고 싶지. 첫 번째 의뢰 사연. 뒤에서 내 이야기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퍼뜨리는 선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정도가 정말? 있나 근데
0: 뭐 남 얘기가 아닙니다.
2: 아 진짜요?
0: 네, 저도 뭐 직장 다닐 때도 그렇고 뭐 지금도
1: 뭐 봐,
0: 그렇고
1: 뭐 있나 봐.
0: 아니 진짜로 안 한 게 이렇게 와전돼서 와전 및 이렇게 확대 해석 혹은 아예 없었던 어떤 그 액션을 지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2: 진짜 있죠.
0: 특히 네, 뭐 진짜 있더라고요.
2: 저는 이제 연예계니까 아 진짜 많고 여기는 여기 거의 소설 수준이고 아 거기 회사 생활 할 때도 그런 분들이 진짜 있군요.
0: 네, 보통 이제 약간 어떤 그 기미가 보이면 네. 그거를 이제 자기 확신에 차서
2: 아, 그래.
0: 약간 그 얘기할 때 되게 도파민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얘기해봐
2: 더
0: 이렇게
2: 하려고.
0: 되다 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 더 주인공이 된 느낌도 좋고
2: 아.
0: 뭔가 자기가 그 도파민 터지는 느낌도 좋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또 살을 붙이게 되는 게
2: 그래.
0: 인간의 특성입니다.
2: 아, 참.
0: 이제 소문의 대상이 된 사람은 정말 그렇게 된 사람이 되니까
2: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억울하죠.
0: 너무 억울하죠.
2: 맞아, 억울하지. 뭐 근데 사실 뭐 사연 이 정도는 뭐 연분 이런 거는 사실 아니면 아닌 게 너무 나중에는 결과가 나니까. 근데 네. 업무에 관련돼서 막 성격에 관련돼서 뭐 이런 게 오해가 나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0: 근데 이렇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불도 초반에 이제 확 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2: 또 갑니다.
0: 네, 그래서 초반에 좀 대응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2: 기술 들어갑니다.
0: 일단은 그
2: 잽부터?
0: 회사에서 이런 거를 하는 거 자체가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를 저는 강력히 경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경고를 해요 그러면?
0: 네, 경고해야죠. 이거 안 하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정말 그냥 뭐 나 남자친구 있어라는 얘기를 이제 역으로 흘린다거나. 네, 뭐 심심치 않게 회사 주변에서 좀 이렇게 남자친구 역할을 하나 섭외해서 자기야 왔어 이러면서 뭐 뛰어나간다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그거대로 또 다른 소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사실 저라면 그냥 그 딱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딱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영향 요청 후속 조치 요 이렇게 딱 외우시면 좋습니다.
2: 예.
0: 어떻게 하냐면 사실이 아닌 말이 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 평판과 동료 관계 뭐 업무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중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면 이거 인사 담당자나 저희 상사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저는
2: 경고를 그
0: 경고를 근데 또 이게 말로 하면은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메일로 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문서화해서.
0: 네.
2: 그것도 괜찮다.
0: 네. 왜냐면은
2: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감정적으로는 배제하고.
0: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 막 아니라고 막 바득바득 우기더라. 또 이런
2: 톤도
0: 식으로
2: 바꿔서.
0: 또.
2: 맞아. 톤도 바꿔서. 막.
0: 그래서 아예 증거를 남기시는 게 직장인으로서는 가장
2: 좋다.
0: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뭐 문서 작성한다 생각하시고
2: 예.
0: 요즘은 또 이런 문서도 이런 뭐 글도 다 인공지능이 써주는 시대이니까
2: 그렇지.
0: 자기의 막 감정을 막 얘기를 하세요. 정중하되 단호하게 써달라고.
2: 하지. 몇 번 수정도 가능해요. 야, 조금만
0: 그럼요.
2: 더 부드럽게 부탁해.
0: 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제 얘기를 하시면 좋은데 말을 섞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2: 예.
0: 말 섞다 보면요. 이상한 얘기를 자기가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왜 소문을 내시는 거예요? 뭐 저한테 감정 있으세요?
2: 안 돼.
0: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2: 안 돼, 안 돼. 그럼 감정 얘기하면 안 돼.
0: 그러면 이제 그게 다시 또 꼬투리가 됩니다. 나를 만나서 막 욕을 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2: 세상에 그 눈빛이 막 이러면서 안 돼, 안 돼. 딱 좋네요. 메일로 보내는 것.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실을 얘기하고 영향력이 이렇게 가니까 평판이 이렇게 된다.
0: 네, 그게 나중에는 자료로 제시하게 될 수도 있어요.
2: 그런 부분들이 큰 문제가 되면
0: 네, 그렇기 때문에 팀장이나 뭐 인사 담당자에게 이 반복된 발언이나 네. 업무상 있었던 영향 같은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시한다까지 조금 이렇게 티적으로 네, 생각을 해놓으시면은 네.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으실까.
2: 그렇게 문서할 때 마지막에 다정함 한 스푼 넣으면 좀 큰 사람 되지 않을까요?
0: 어떤 다정함 말씀하신 거죠?
2: 저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이해를 합니다만
0: 이해를 왜 합니까?
2: 안 돼? 난 안 되겠다. 나 회사 생활 못 하겠어. 너무 무서워. 지금 너무 무서워.
0: 아, 뭐 평상시에 고마움을 살짝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매우 불편합니다. 예. 사실이 아닌 말을 전달하지 않아 주시기를 네. 바랍니다.
2: 만드신 소설 저도 구독 중입니다. 근데 주인공이 저더군요. 예, 어쨌든. 근데 문서화해서 보내는 것, 이렇게 경고 한번 주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은 것 같아요. 더 하면 안 되겠다.
0: 네, 그리고 후배한테만 아마 그 친한 후배한테만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2: 그렇겠죠.
0: 돌고 돌았을 거예요.
2: 그래,
0: 지금쯤.
2: 보이는 사람마다 얘기했을 거야. 다 비밀이라고.
0: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출처를 밝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네,
0: 당연히.
2: 그 비밀 저도 들었습니다로 시작해도 좋을 것 같네요.
0: 네, 맞아요.
2: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기술 한 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Walk the Moon의 Shut Up and Dance.

0: 허니 FM태입니다.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원 씨와 관계 기술 함께하고 있습니다. 억대문의 Shut Up and Dance 듣고 오셨고요. 관계 기술 두 번째 의뢰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994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1: 나 여자. 저에게는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다른 건 다 잘 맞는데 딱 하나 안 맞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진이에요. 저는 여행만 가면 사진 찍어서 SNS 기록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정반대예요. 사진 찍는 것도 싫어하고 찍히는 것도 싫어하고 SNS도 아예 안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남는 건 사진뿐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찍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정훈아! 여기 너무 예쁘다. 여기 너무 예쁘다. 내가 사진 찍어줄게. 잠깐만 서봐봐. 봐봐.
2: 아 됐어.
1: 아 되게 빨리 서봐.
2: 아 나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
1: 에이 그래도 추억인데 한 장 남겨야지. 자 찡그리지 말고 스마일.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친구를 찍어주는 만큼 친구는 제 사진을 찍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요. 제가 어렵게 먼저 부탁을 했습니다. 정훈아 나 여기 너무 예뻐서 그런데 바다 앞에 서 있을 테니까 자연스럽게 걷는 것처럼 사진 좀 찍어줄 수 있어?
2: 나 사진 진짜 못 찍는데.
1: 괜찮아 괜찮아.
2: 아, 나 나중에 사진 못 나왔다고 내 탓하기 없기다.
1: 아, 그럴 리가 있어. 그냥 추억으로 남기는 거야. 찍어줘. 근데 사진을 확인했거든요. 수평 안 맞아요. 제 다리는 발목에서 잘려있죠. 바다 앞인데 바다 안 보여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괜히 지적했다가 싸우게 될까봐 그냥 제가 사진 찍는 걸 포기했는데요. 생각할수록 너무 속상해요. 그렇다고 이 친구 말고 다른 친구랑 여행을 가자니 식성도 계획 짜는 스타일도 안 맞거든요. 잘 맞거든요. 하나를 포기하는 게 맞을까요? 아, 관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4994님 꿀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 의뢰 사연은 여행 갔을 때 너무 잘 맞아. 계획 세우는 것도 잘 맞고 식성도 잘 맞아요. 다 잘 맞는데 사진 하나 틀어지는 20년 지기 친구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2: 참 사진 찍기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참.
1: 아, 안 찍으세요.
2: 사연자분께 입이 안 되네요.
1: 진짜 안 찍으세요?
2: 아니, 안 찍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바라본 그 뷰를 찍어요. 그러니까
1: 내가 남겨있는 건 찍지 않고.
2: 아, 뭐 누가 찍어주거나 뭐 잠깐 남길 수는 있는데 워낙 혼자 많이 여행을 다니니까
1: 그게 메인은 아니고
2: 그냥 내가 바라본 그 풍경을 다시 보는 게 좋지 않나요?
1: 아 그렇지.
2: 그 안에 있는 나를 꼭 봐야 되나요?
1: 그렇지.
2: 네.
1: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이제 어디 가면 사진 잘 안 찍어요. 음식 사진이나 찍지.
2: 맞아요. 그래서 저도 친구랑 사진 찍는 거 진짜 좋아하는 친구랑 진짜 여행 여러 번 갔는데 몇 번 한 소리 들었습니다.
1: 아.
2: 너는 그 풍경 사진은 잘 찍는데 내 사진은 왜 이렇게 못 찍냐.
1: 아니야.
2: 인간이 들어가면 저 사진을 잘 못 찍는데요.
1: 네 얼굴 그대로야 하면서.
2: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사진을 잘 찍어주니까.
1: 아, 뭔지 뭐 알아요. 그게 진짜 잘 찍는 사람들은 그 단점을 묘하게 또 이렇게 잘 찾아가지고 뭐 키 작은 사람 조금 더 느슨하게 또 너무 많은
2: 있나?
1: 사람은 너무 또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잘 찍는 친구들이 있어.
2: 그래서 좀 눈치 보이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치. 잘 찍어주고 싶죠. 친구로서는.
1: 안 되는 거 어떡해.
2: 네, 그래서 약간 나 잘 못 찍지만 한 50장 찍어줄게 하고 저는 찍어줘요.
1: 그냥. 아 그래도 좋네요. 그 정도면. 네.
2: 근데 뭐 그중에 하나는 건지겠지. 뭐.
1: 그렇지.
2: 네.
1: 많이 찍어주면 또 좋아해요. 근데 이제 여기 사연 주인공은 계속 불편해함. 찍히는 것도 불편해하고 찍어주는 것도 불편해하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또 SNS 올리는 기록이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죠.
2: 아, 근데 저는 사연자분께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여행을 혼자 갔다 치면 안 돼요. 왜냐면은 혼자 가도 어떻게든 삼각대랑 리모컨 써서 찍잖아요.
1: 그게 진짜 제일 좋던데.
2: 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영상 뭐 라이브도 하고 이러신 분들 많아서 누가 혼자 촬영하고 이런 거 자체가 뭐 전혀 문제도 없고.
1: 전혀 문제 없어요.
2: 지나다니다가 뭐 괜찮은 분에게 찍어달라기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1: 다 찍어줘요. 너무 잘 찍어줘 그리고.
2: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그래도 이 친구가 뭐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딱 그 장소에서 이렇게 좀 내가 찍어준 거랑 좀 비슷하게 찍어줬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그 딱 야 지금부터 딱 5분 동안만 요 구도 안에서
1: 그렇지
2: 여기서
1: 알려줘야 돼.
2: 내가 찍은 요 모양 그대로 요 앵글 유지하면서 계속 눌러줘. 이렇게 딱 시간과 구도와
1: 레퍼런스 주면 되지.
2: 네 이거를 딱 이렇게 해주시면은 일단 이렇게 찍어줄 테니까 나를 이렇게 찍어줘 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0: 아, 진짜 맞아. 그 요즘에는 저는 이제

0: 사실 그 인별 없었으면 저도 사진 진짜 안 찍었을 텐데 네. 저는 약간의 반 이제 책임용으로 찍긴
1: 아,
0: 네. 찍어요.
1: 그렇죠. 아, 많이 올리시던데요?
0: 간혹 올려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올렸다 싶으면 아 맞다 하면서 올려요. 급하게 셀카
1: 아, 많이 찍어서. 워낙 또 포토제닉 하셔가지고.
0: 네. 근데 저는 이제 찍는 기술이 그겁니다. 막 찍고 이제 샵에 가죠.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잖아요. 피부 결이 안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럴 때 요새 후반 작업이 너무 잘 돼 있어.
1: 맞아요. 뭐
0: 내가 디테일하게 안 만져도 돼요. 그냥 딱 누르면 알아서 짠 해주니까 편하긴 하더라고요.
1: 아 그래서 그렇게 사진이 다 예쁘게.
0: 좀 제 생각보다는 과한데 어떻게 제가 디테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올리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친구랑 뭐 사진 여행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 있으세요, 정훈 씨는?
1: 저는 그 호텔. 아, 숙박이 제일 중요하고요.
0: 수면이에요? 아니면 머무는 공간이 좀 안락한 것 때문이에요?
1: 그냥 이제 뭐 다 그게 그거죠. 사실 그 호텔의 성급이 올라갈수록 그 침구도 달라지고
0: 아, 다르지. 확실히 달라.
1: 안전도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0: 사실 뭐 공간 크기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침구의 네.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1: 네. 그래서 저는 약간 많이 예민하고 또 알러지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근데 젊었을 때는 하루에 3,000원짜리 뭐 그런 태국에 도미토리도 들어가서 자고 이랬는데
0: 3,000원짜리요?
1: 네, 그때 있었어요.
0: 진짜?
1: 제가 20대 때 100바트짜리.
0: 세상에.
1: 화장실도 뭐 공동이고 뭐 이런.
0: 어머머머.
1: 근데 그건 그거대로 너무 좋았던 기억이고 지금은 근데 웬만하면
0: 그래.
1: 다음 날 일정을 위해서 이렇게 골라서 그래서 좀 날짜를 줄이죠, 차라리.
0: 그래. 이 상황과 나이에 네. 따라 이 추구하는 게 또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여행 요소들이 다 달라지는데 일단 사진이셔가지고 조금 그렇지만
1: 네. 아 근데 이렇게 같이 가주는 친구가 있는 게 어디예요?
0: 아 진짜 좋아요. 그냥 대충 찍어달라고 하고 네. 후반 작업하세요.
1: 맞아요.
0: 그게 최고예요. 요새 뭐 지나가는 사람도 다 지울 수 있으니까
1: 맞아요.
0: 상관없습니다. 네.
1: 삼각대 좀 챙기시고요.
0: 좋다. 너무 좋다. 네.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럽5 피처링 이덕화입니다. 셔터.
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화 인사드려요. 아우 나 얘들 너무 좋아. 셀럽5의 셔터 부탁해.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5: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추측은 관계를 갉아먹는 흰 개미와 같다. 헨리 윙클러의 말입니다.
1: 오늘의 한 문장 들어봤습니다. 추측은 관계를 갉아먹는 흰 개미와 같다. 어떤 뜻일까요?
0: 앞에 사연도 그렇고요. 이제 쟤네 둘이 사귈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의 평판에도 이런 분들은 이제 문제가 오잖아요. 관계에 문제를 생기게 하는 것은 이제 어설픈 추측이고 친구에게 뭔가 사진 실력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는 왜 이렇게 나한테 뭐 애정이 없나? 이렇게까지 또 생각이 번질 수 있는데 그런 추측들이 우리로 하여금 관계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그 관계를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골라봤습니다.
1: 아, 너무 좋네요. 진짜 약간 모두에게 약간 뜨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0: 네. 다 자기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니까요. 그게 추측이 됩니다.
1: 맞아요.
0: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 사람 대할 때 약간 저 사람의 의도 뭐지? 이게 진짠가? 의도가 있나? 이렇게 계속 맞아요. 생각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돌고 돌아서 결국은 알지 못해. 맞아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믿어주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0: 그냥 예. 그런가 보다.
1: 그런가 보다 진짜.
0: 저 사람 그렇게
1: 만약 아니더라도 저렇게 하고 싶나 보다.
0: 맞아요.
1: 정도로 받아지면 이제 관계는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멋진 문장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굿모닝 FM10입니다. 관계 기술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주도 새로운 관계 기술 배워보는 걸로 하고요. 박정은 씨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0: 감사합니다.
2: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다시 또 연휴 잘 쉬고 계신가요? 정신의학과 전문의 문유한 선생은 휴식을 셋으로 구별하는데요. 첫째, 휴식 때조차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휴식.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남들이 많이 한다니까 달리기, 등산 같은 걸 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휴식인데 에너지를 안 쓰는 거지 충전이 되는 건 아니랍니다. 마지막 최고는 신나는 걸 하는 휴식인데요. 남들이 뭐라든 의미가 있든 없든 그걸 하면 참 좋다. 오늘은 셋 중에 어떤 휴식인가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4: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 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5: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볼 차례입니다. 목포 MBC가 전문기관과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2기 교육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2027년 2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 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0: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펜타곤 관람차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잠시 후에는 역사학자 김지현 선생님과 함께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가 한글날 제정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한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글의 역사 준비해 주셨거든요.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와서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시작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1: 완전 좋아요.
2: 연두링.

0: 환자경험 평가 참여로 의료가 나아요. 이제는 당신 차례. Now you.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1: 주말 아침 귀로 듣는 역사 탐방. 누워만 계셔도 알아서 떠먹여 드립니다.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3, 4의 아침 방송 통 게스트를 통틀어도 예. 이분만큼 바른말 고운말 안 쓰는 분이 없습니다. 오늘만큼은 예. 바르고 곱게 우리말 최대한 써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김지현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김지현입니다.
1: 예. 네. 교수님이신데 예, 예. 언행이 예. 참 수더분해요.
2: 아, 제 심지어 올해 예. 한글날 100주년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MBC 아나운서 거기서 준비한 다큐멘터리도 나와요.
1: 선점을 잘못하셨네.
2: 아마 어제 방영이 됐을 겁니다.
1: 아, 그래요? 네,
2: 그 정도로 예. 제가 한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1: 맞습니다. 예. 저희가 언어유희라는 또 아주 걸쭉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 그럼요.
1: 예, 반짝반짝 내 사랑 한글말.
2: 예, 저 또 방송도 했기 때문에 그 아나운서님이랑.
1: 그렇죠. 예, 예, 유전 예. 아나운서가 하고 계신데 예. 우리 교수님 얼마나 알고 계신지 올바른 맞춤법 몇 가지 퀴즈로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예,
1: 일단은 옳은 맞춤법이 무엇인지.
2: 저 이거는 진짜 100%예요.
1: 네. 귓불과 귓볼 중에서 제가, 옳은 표현법은? 네.
2: 제가 이런 거 눈치밥으로 이런 거 100점 무조건 맞거든요.
1: 예.
2: 귓볼이면 문제를 안 냈겠죠?
1: 야, 이거 좋다.
2: 귓볼. 이상하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1: 예.
2: 귀에 볼이 있다고?
1: 예.
2: 영어인가? 뭐지? 이렇게 되니까 귓불 100%입니다, 이거. 100%죠?
1: 두 번째 깃불? 일단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두 번째 단언코 대 단연코.
2: 아, 이것도 100%입니다 이것도.
1: 예.
2: 보통 많이들 그 실수하는 게 단언코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언 이 코가 아마 뒤에는 한글일 거고 앞이 한자일 거거든요. 단연하다 단연하다 단연이죠 그러면. 이거 뭐 뭔가 명백히 끊는다 약간 이런 느낌일 텐데 단연.
1: 단연으로 갑니다.
2: 네, 단연.
1: 세 번째 굳은 살이 박이다 대 네. 박히다.
2: 이것도 너무 1번이랑 똑같은 어떤 그 페이크 아니겠습니까?
1: 예, 예.
2: 박히다를 많이 쓰니까 100% 이거 틀렸을 것이다. 박이다. 그다음에 굳은 살이 박히다? 박히다? 박히다 이상하잖아요. 박, 배, 백이다?
1: 오.
2: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박이다.
1: 일단은 네. 만점입니다.
2: 아,
1: 예. 아. 아니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사 제가 이렇게 무언 얘기를 할 건 아닌데 객관식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의 아, 이걸 성적 잘 나온 사람 다 이걸 생각해.
2: 네.
1: 공부하기보다 출제자의 의도.
2: 저 이거 오지선다여서 썼어도 맞춰요.
1: 그러니까
2: 네, 아닌 거 먼저 세 개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애매한 거 두 개가 남아요. 그 가운데서 네. 들어가는 거예요.
1: 다 문제 내는 수준이
2: 그랬냐.
1: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
2: 네.
1: 깨는 김에

0: 역사 일주. 예. 오늘은 잔머리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예, 어떤 시간인지 브리핑 시간. 이렇게 오프닝을 하고 이걸 해야 되나? 죄송하네요. 예, 세종대왕님 죄송합니다. 브리핑 시간 재현 쌤 시작해 주시죠.
1: 올해 한글날은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100주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100살이 된 건 한글이 아닙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는 벌써 580년이 지났고요. 100년을 맞은 건 나라를 잃은 1926년의 사람들이 가갸날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기념하기 시작한 문자의 생일입니다. 한글이라는 이름도 맞춤법과 표준어도 지금처럼 글을 가로로 쓰는 방식까지도 모두 수백 년 뒤 식민지의 감옥과 해방의 혼란 속에서 하나씩 정해졌습니다. 오늘은 한글이 만들어진 문자가 아니라 만들어져온 문자라는 이야기, 그 580년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0: 저희가 이제 세종대왕 네. 역사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네. 한글을 다룬 건 처음이래요.
1: 네, 저도 사실 뭐 한글 오늘 뭐 얘기할 게 한글이 뭐 어떤 글자고 뭐 이런 건 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언어학자분들이나 그렇지, 뭐 국어학자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고 네. 한글을 어떻게 사용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식민지 시기에는 이걸 어떻게 지켜왔고 해방 이후에는 또 어떻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글의 어떤 그런 기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규범화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드릴 예정입니다.
0: 아, 궁금합니다. 네, 훈민정음 창제 에 대한 이야기들 나올 것 같은데 한글의 역사 갑니다. 첫 번째 네.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훈민정음 창제와 제자 원리입니다.
0: 세종이 훈민정음을 이제 창제했던 그때로 가보는 거죠.
1: 네, 요건 이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사실 이거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훈민정음은 글자 이름입니다.
0: 예.
1: 글자 이름인데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훈민정음을 반포했다. 그러니까 뭔가 책인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0: 예.
1: 훈민정음 자체는 이거는 그냥 글자 이름입니다.
0: 글자예요.
1: 글자 이름이고 이게 만들어지는 건 1443년이고요. 12월입니다. 음력 12월이겠죠. 음력 12월에 만들어졌는데 요때는 별 얘기가 없어요. 그냥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만들었다. 끝.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한다. 끝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만들었으니까 요걸 가지고 한번 일종의 실험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해봅니다.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글자가 진짜 이게 조합이 될까? 이런 걸 좀 고민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한번 만들어 봐요. 그때 처음 만드는 게 그 유명한 용비어천가입니다. 용비어천가.
0: 아, 용비어천가.
1: 요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니까 글자가 써지네. 이게 괜찮네. 라고 하면서 야, 그럼 요거를 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고 이 안에 어떤 우리가 내용을 담고 있고 요런 거를 정리 한번 하자 라고 하는 책도 공교롭게도 이름이 훈민정음이에요. 그거는 3년 뒤입니다. 그래서 예. 1446년에 훈민정음을 반포하는 겁니다. 반포. 그게 이제 반포가 됐고 요거를 기념하는 날이 한글날인 거예요. 근데 요거를 기념하는 날을 시작했었던 게 1926년인 겁니다.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글날 100주년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세종이 만들었는데 요거는 지금까지도 논쟁이 되는 겁니다. 이거 논쟁 굉장히 심하고요.
0: 네.
1: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 세종이 혼자 다 했다. 둘째, 혼자가 아니라 설마 그 인간이 어떻게 이걸 글자를 혼자 만드나 같이 만들었겠지 라고 하는 같이 만들었다는 이야기. 세 번째는 그것도 아니야. 딴 사람한테 아마 위탁 줬을 거야. 요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0: 예.
1: 근데 왜 이런 논쟁이 있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1443년의 기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그 책 있잖아요.
0: 예.
1: 그거를 흔히 이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데
0: 예.
1: 거기에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냥 세종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친제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상, 임금이 친히 만들었다.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어요. 누가 함께했다 이런 거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명확한 사실관계,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는 명확한 사실관계로만

0: 이야기한다면 세종이 혼자 만든 거예요.
1: 아, 일단 기록으로는.
0: 기록으로는.
1: 기록으로는.
0: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 이거 이게 말이 될까?
1: 믿을 수가 없어.
0: 말이 될까? 근데 또 세종 좋아하시는 분들은
1: 너무 대단하니까.
0: 훌륭한 언어학자시고 하니 혼자서 만들었을 수도 있지라고 믿으시는 분들도 있고.
1: 예.
0: 그래서 최근에는 요 두 가지가 경쟁입니다. 옆에서 같이 도와주시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집현전학자들이라고 불리는. 왜 근데 요 설이 조금 요즘에는 이제 많이 힘을 받냐면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보면은 훈민정음 요거 이제 세종이 집현전학자들한테 요것과 관련해가지고 니네들이 정리하는 서문 같은 거 하나 써봐. 라고 하는데 그걸 정인지라고 하는 집현전학사가 쓰거든요.
1: 예. 그러니까
0: 아마 여기다가도 써보라고 한번 얘기를 했으니 집현전을 몇몇은 같이 하지 않았을까?
1: 그렇지, 그렇지.
0: 정도로 추측은 하는데
1: 어.
0: 아, 또 한국 분들의 세종 사랑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 혼자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렇게 그냥 대충 우리가 추정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문제는 만들었더니 아 반대 상서가 빗발치입니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글자인데요 이게? 빗발치입니다.
1: 야, 원래 이제 한자를 쓰던 학자들이.
0: 그렇죠.
1: 예.
0: 가장 그 대표적인 이건 아마 학교에서 다들 배우셨을 거예요. 채말리의 상소.
1: 아,
0: 기억하십니까?
1: 예, 기억합니다.
0: S 그 방송국에서 옛날에 그 뿌리 깊은 나무라는 그 드라마도 나왔었죠.
1: 와, 예.
0: 근데 여기서도 이 장면이 있습니다. 채말리를 비롯한 여러 다 그 사람들도 집현전 학사들이었어요.
1: 예.
0: 이 사람들이 이제 무릎 꿇고 난리를 치는 거죠.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근데 이야기들이 몇 개 있어요. 안 되는 논리를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 첫 번째 이거 중국 눈치 봐야 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거. 중화 질서를 해야 한다 이거는. 우리는 중국 글자가 있지 않느냐. 중화의 글자가 있는데 요거 쓰는 거. 중국에서 가만 안 있습니다. 명나라죠 그때는. 명나라에서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제일 컸고요. 두 번째도 그때 당시 기준으로 이유는 있어요. 너무 쉽다. 그러면 그 양반들 사대부들 공부 안 할 거다.
1: 그런 판단을 실제로
0: 합니다.
1: 기록이 있어요?
0: 글자가 너무 이렇게 우리는 어려운 글자를 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자 한 글자 한 글자에는
1: 뜻이 있으니까.
0: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그 안에서 중화질서 우리가 그걸 또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그걸 이제 조선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우리가 이 글자 속에서 해야 되는 건데
1: 그치.
0: 글자로 우리가 만든다?
1: 어.
0: 이게 첫 번째랑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겠지만 이러면 4대부터 공부 안 합니다. 요게 이제 하나가 있었고 세 번째는 이미 있다. 이미 있다는 거. 한자라고 하는 걸 우리는 옛날 지금 한자랑 한문은 다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밝은 달이다. 그러면 이게 제일 많이들 이제 쓰는 그 예시인데 밝은 달 한문으로 써봐라.
1: 네.
0: 라고 하면
1: 명월.
0: 네. 근데 밝은 달을 우리 발음대로 이 조선 사람들의 발음대로 발 리을 기억이 아니라 그냥 발. 발이라는 한자는 있잖아요.
1: 예, 있죠.
0: 발음이 나는 발. 근. 기억 은 이은 근 달. 이렇게 쓰는 이두라는 게 있다. 뭐하러 만드냐. 우리 다 있는데.
1: 발음대로 쓰는 게 있는데.
0: 발음대로 쓰는 게 있는데 그거 쓰면 되지. 이거 불필요하다. 이런 이유들로 반대를 엄청나게 합니다.
1: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0: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이 한글을 만든 세종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게 늦지막히 세종 집권 시기에 늦지막히 후반기 때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1: 예.
0: 언제부터 만들었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근데 이거 한 몇 년 걸렸겠죠 당연히. 길게 보면 10년도 더 걸렸겠죠.
1: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게 진짜.
0: 굉장히 오래 걸렸을 텐데 왕이 만들었어요. 근데 밑에 신하들이 죽어도 안 된다.
1: 그 별론데요.
0: 별론데요.
1: 하면 안 되는데요.
0: 근데 이 다음에 이게 다 세종실록에 나와 있거든요. 반대하는 거 뭐 이유들이나 이런 것도 서로 치고받았었던 이야기도 있다면 근데 굉장히 격해요. 표현들이 굉장히 격하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세종이었다. 감히 상상을 해보냐면 내가 10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만들었던 게 뭔가 있는데 나 그럼 왕인데 안 된대. 삐지지 않을까요? 삐지지 않겠습니까?
1: 노하죠. 노할 수 있지.
0: 아니 세종도 임금이시지만
1: 네.
0: 인간이에요 인간.
1: 사람이니까.
0: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여기서 세종의 성군의 어떤 면모가 나온다. 한번 그냥 혼내기만 해요.

0: 가둬! 라고 한 다음에 며칠 있다 풀어줘요.
1: 아,
0: 이게 저는 더 대단한 것 같아요. 한글을 만든 것도 대단한데 내가 만든 한글 끝까지 안 된다. 훈민정음 내가 만들어놨더니 끝까지 안 된다고 했었던 그 몇몇 친구들 다 옛날 이거 반포하기 전까지는 친하게 지냈었던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 친구들 원래 가장 친한 친구한테 뒤통수 맞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픈 건데 그냥 풀어줘요. 채말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앞장서가지고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1: 예.
0: 그냥 관직도 그대로 둡니다.
1: 아,
0: 이런 게 대인배 같은 모습이지
1: 성군이시다.
0: 않나.
1: 예.
0: 성군의 모습이지 않나 하고 실록에서 이것도 하나하나씩 다 반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46년에 훈민정음을 반포까지 해내게 되는 거죠.
1: 세종이 또 뭐 이렇게 토론하고 하는 걸 좋아했다라는 기록도 있으니까
0: 네.
1: 예, 그런 것들이 또 네. 어느 정도 인정은 또 됐나 보네요.
0: 근데 토론을 아무리 좋아했어도
1: 그러니까 선 넘으면 안 되는데
0: 저 같은 삐져요.
1: 그래서 세종이 아니잖아요.
0: 예, 그렇죠.
1: 아, 이거 뭐 이상한 적용을 하세요.
0: 아, 그러니까 그 대단하시다.
1: 아, 대단하시다.
0: 대단하시네.
1: 맞다.
0: 예.
1: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 500년의 생존입니다.
1: 어우, 저희 뭐 첫 번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0: 네.
1: 간단하게 좀 가겠습니다.
0: 아, 빨리 하라는 소리겠죠?
1: 예, 예. 예, 언간. 예.
0: 네.
1: 조선 시대 한글로 쓴 편지를 의미하네요.
0: 예. 그 이게 흔히 예전에는 그 세종이 한글을 만들고 난 다음에 채말리 상소도 있고 막 이러고 하니까 이걸 조선 시대에는 거의 안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조선의 그 이후의 임금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예.
0: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 그렇습니다. 왜냐? 조선 내내 세종이라는 임금은 성군으로 추앙을 받아요. 그다음에 전주시에서 왕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그 후대 왕들은 선조예요, 선조.
1: 그렇지.
0: 우리 조상님이라고. 성군으로 추앙받은 우리 조상님이 만들었었던 글자를 조선의 후대 임금들이 무시했을까 그렇게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만든 책을 그 뒤에 왕들이 계속 내요. 그리고 한글은 물론 그 채말리 등의 집현전 당시 반대했었던 학자들이 주장했었던 것처럼 글자가 너무 쉬우면은 애들이 공부도 안 할 거고 그다음에 명나라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사용됐었던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많이는 누군가에 의해서냐면 사대부 남성들에 의해서 많이 사용되는 글자는 아니었지만 이 훈민정음이라는 글자 자체는 조선시대 내내 어쨌든 우리 조상님께서 만든 글자
1: 그래.
0: 성군 세종이 만든 글자라는 이유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존경받는 글자로 계속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1: 그리고 한번 이게 배우고 나면은 배우기 쉬우니까 예, 전하기도 쉽고
0: 편하잖아요.
1: 빠를 것 같아.
0: 편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주로 그럼 누가 쓰느냐? 한자를 많이 쓰는 집단이 사대부 남성이라 그랬잖아요.
1: 예.
0: 그 사람들이 한자와 한문으로 글을 쓰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인간 다 똑같습니다. 본인들도 한글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쓰냐? 시험이 그걸로 안 나와요. 아니 시험을 한문으로 치는데 한글 익힐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1: 그랬네.
0: 한문 공부만 하는 거예요.
1: 그랬네.
0: 그러면 한문을 굳이 안 쓰고 한글을 썼던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싶지만 한문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여성입니다. 양인 여성. 그중에서도 왕실 여성. 사대부 여성들은 한글을 써요.
1: 아.
0: 훈민정음 이 글자를 씁니다.
1: 예.
0: 이게 어디 나와 있느냐? 그들이 썼던 편지글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1: 아, 그래서 언간.
0: 그래서 편지글들을 보면 한글로, 즉, 이때는 이제 훈민정음이죠. 훈민정음 글자로 썼던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그렇게 살아남은 글자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왜? 한글이 이제 훈민정음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제 채말리 등이 반대했었던 이유 중에 이제 중화질서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요것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당시 명나라 이외의 다른 종족들, 북방 민족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유행처럼 만들어졌던 게 글자입니다.
1: 오.
0: 훈민정음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자기들만의 글자를 만들었어요.
1: 그런 식이구나.
0: 그런데 지금 쓰는 글자는 한글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두 가지 이유가 멋지다. 있겠죠.
1: 네.
0: 하나는 쉽게 만들었으니까 썼다는 거.

0: 두 번째는 쓰는 사람이 있던 겁니다. 저는 한글이라고 하는 걸 만든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죠. 세종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글자가 사장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사용했었던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때 그걸 했었던 분들이 이 조선의 양인 여성들이에요.
1: 여인들이었네.
0: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 글자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살아남았었던 글자를 나중에 대한제국 시기가 됐을 때 고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우리 선조가 아주 위로 올라가지만 세종이라고 하는 우리 선조가 만들었고 지금 조선에 많은 양인들이 쓰고 있고 그럼 이걸 국문으로 하자 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하거든요.
1: 예.
0: 이거 결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종이 만든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살아남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 부분도 우리가 한글날에 좀 기억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1: 사람뿐만 아니라 문체도 버티는 자가 승자네요.
0: 예. 네,
1: 버티는 데는 다 힘이 있는 거네.
0: 네.
1: 자, 이쯤에서 깜짝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쌤 문제 내주시죠.
0: 네, 제가 앞에서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가장 먼저 한글로 간행된 문헌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왕조의 창업이 하늘의 뜻이었음을 노래한 서사시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오랜만에. 아, 저 위트 있는. 아, 위트 있는 목이에요.
1: 예.
0: 1번 용비어천가. 2번 하여가. 아, 여기까지는 아,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1: 예.
0: 3번 보기 들으시면 아마 아, 넘어질 준비하세요.
1: 예.
0: 다리에 힘이 풀리십니다.
1: 깔깔깔 준비합니다.
0: 3번 자장자장 우리 하가.
1: 아야. 이 과감함.
0: 예.
1: 거의 뭐 예술가 수준이에요.
0: 예예예 예, 예, 예.
1: 틀을 벗어났어.
0: 그렇지.
1: 힌트 부탁드립니다.
0: 이걸 힌트를 요거 아마 여기에 나오는 되게 중요한 문구가 드라마 제목으로도 있었습니다.
1: 예.
0: 육룡이 나르샤. 육룡이 나르샤. 요 이야기가 쫙 적혀져 있는 그 노래, 그 서사시를 골라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노래가 자장자장 우리 아갈까요?
1: 아. 너를 볼 때마다 내게
0: 네, 이것도 좀 아닐 것 같고
1: 예.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거 문자번호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신 분 중 5분 뽑아서 바나나 맛 우유 준비하겠습니다. 정답은 4부에서 발표할게요. 재원쌤 추천곡 들을게요.
0: 비비
1: 예.
0: 씨의 밤양갱이라고 하는 노래가 저 가사로 쭉 보니까 한글 말맛
1: 그렇죠
0: 한글 말맛을 너무 잘 살린 노래고 다 한글이에요.
1: 맞아요.
0: 아마 영어가 없는 걸로
1: 예,
0: 제가 알고
1: 예,
0: 있어가지고 요거 한글날에 좀 어울리는 노래 아닐까.
1: 예, 예, 예. 장기하 씨가 이제 만든 노래라서
0: 예.
1: 말맛이 있습니다.
0: 그렇죠.
1: 비비의 밤양갱.

0: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술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제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0: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2: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0: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중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0: 굿모닝 FM태입니다. 4부 시작됐어요. 역사학자 김재현 쌤과 깨는 김에 역사 1주 한글의 역사 하고 있습니다. 깜짝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가장 먼저 한글로 간행된 문헌 바로 1번 용비어천가입니다.
0: 네, 정답 맞추신 분 중 5분 뽑아서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릴 겁니다.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아, 지금 이거 읽으면서도 문득 생각을 드는데 한글 진짜 너무 고맙네요.
1: 아, 너무 고맙죠.
0: 한글이 있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이해할 네. 수 있는 건데.
1: 그 한글 우리나라에서 한글 연구하시는 분 중에 역사 쪽에서 자꾸만 당연히 이제 언어학이나 이제 뭐 국문 쪽에서는 이제 많으신데 역사 쪽에서 한글 연구의 대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0: 어, 그래요?
1: 연예인이었어요.
0: 어, 누구예요?
1: 정재환 선생님 혹시
0: 오,
1: 아시나요?
0: 오, 알죠, 알죠. 아, 맞다.
1: 정재환 선생님이
0: 그 단체 회장님이시죠. 네. 맞아요, 맞아요.
1: 그냥 연예인 활동을 하시다 개그맨이셨잖아요. 개그맨 활동을 하시다가 이런 경우 정말 드물거든요. 한 40주에 대학원에 입학하셨어요. 성대 사학과 오셔가지고 예. 거기서 박사까지 졸업을 하신 다음에 예. 이 연구를 하십니다. 박사 논문으로 쓰신 게 조선어학회랑 한글 관련된 논문이에요. 그리고 예. 지금까지도 한글 연구 관련된 어떤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맞아요, 맞아요. 하시거든요. 어. 그분 강의를 제가 저랑 방송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고 들었는데 한글이 저는 사실 한글 뭐 대단하다 정도로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 얘기를 쭉 들으니까 대단히 과학적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글자라고 하는 걸 좀 많이 좀 느끼기도 했어요.
0: 맞아, 맞아.
1: 옛날에는 기억하시나요? 한글 창자 원리를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훈민정음 아까 해례본이라고 하는 그 책 있잖아요. 예. 그 책. 그 책은 1940년대 이후로 발견됩니다.
0: 어, 어.
1: 그럼 그 전까지는 와. 뭐가 있었냐면 그냥 아까 그냥 상친제라고 하는 실록 기록이랑 나중에 20년 가까이가 지난 다음에 쓰여진 대강의 이런 한글이 이렇게 법칙이 돼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책 정도만 남아있고 제자 원리가 적혀져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옛날 어떻게 배웠었냐면 인도에 무슨 글자를 차용했다느니
0: 아 맞아 그런 얘기 있었어.
1: 네. 그다음에 제일 많이 그 오해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문살 창문살
0: 창문 맞아
1: 창문살을 보고 기역니은 디귿 이거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게 많았는데 네네. 이게 훈민정음이라는 책 그 훈민정 해례본이 안동에서 발견되고 우리가 한번 했어요. 기억하실랑가 모르겠네요. 네.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0: 아, 예.
1: 사오셨다 그랬잖아요. 그거가 발견된 다음에 이게 이 혓바닥이랑 이 목구멍.
0: 예, 아이, 또.
1: 아,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0: 아, 예, 또 한글 날에 또.
1: 목구멍 정도는 안 되나요?
0: 목구멍이라고 했잖아요.
1: 아, 이건 사투리인데.
0: 야, 그렇죠, 그렇죠.
1: 아무튼 목 안에 예, 예. 모양을 보면서 그 발음 나는 거, 발음 날 때마다 목이랑 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치. 글자를 만들었다. 이거 아 이거 근데
0: 너무 과학적이죠.
1: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왜 그런 발상을 하셨지?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님이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 이거는 한국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의 언어학자다.
0: 최고의 언어학자다.
1: 제가 원래 이런 역사는 항상 이게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하신 분이다.
0: 아, 대단해요.
1: 세종은
0: 정말 대단해요.
1: 네,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0: 그 언어를 지금은 이제 세계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너무 뿌듯합니다.
1: 쓴소리 하나 좀 들어가도 됩니까? 쓴소리.
0: 아, 좋아요, 좋아요.
1: 아이돌 후배들한테.
0: 예, 예.
1: 이렇게 좋은 글 왜 가사로 안 씁니까? 가사 요즘 90%가 영어인데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어요.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리센드 보세요. 한글 말만 쫙 살려가지고 얼마나 가사 잘 써요.
0: Like me, like me, 나는 너.
1: 그런가요? 뭔데요? 그럼 제가 뭐 예. 아무튼
0: 리센드한테 꼭 전하겠습니다.
1: 요즘에 음악인 분들 한글 말맛도 좀 잘 살려가지고 작사도 좀 해주시라. 이런 거 좀 부탁 한번 드리고 싶네요. 네.
0: 제가 그럼 대답을 해드려야 되니까 네. 네. 알아서 할게요. 저희 알아서 잘 할게요.
1: 제가 또 예. 예, 굳이 또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예, 해버리게 됐네요.
0: 아 근데 이거 뭐
1: 예.
0: 많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1: 그럼요.
0: 예, 유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글의 역사였죠?
1: 네.
0: 키워드 너무 많이 나왔는데 빨리 가주시죠.
1: 빨리 가겠습니다. 예,

0: 번째 키워드 가주시죠.
1: 네, 세 번째 키워드 국문 승격과 주시경입니다.
0: 국문이 승격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네요.
1: 네, 이거 넘어가도 돼요. 아까 다 했어요. 예. 1894년에 고종이
0: 그렇지
1: 국문을 이 한글을 국문으로 올립니다. 문제는 1894년이라는 시점. 그러면 16년 정도 만에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 망했잖아요. 예. 일제강점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문, 나라의 문자는 뭐가 될까요? 한글이 안 됩니다. 일본어예요, 일본어. 일본 문자가 되는 거죠. 일본 문자가 국문이 돼요. 예. 그래서 국문이라는 표현을 한글에 못 붙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한글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한글이라고 계속적으로 표현했는데 한글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올 훈민정음이 글자 이름이니까.
0: 훈민정음.
1: 근데 길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국문으로 1894년에 만들었는데 1910년부터 국문이 일본의 문자가 돼버린 거죠.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훈민정음을 무엇으로 불러야 되느냐. 가 되는 겁니다.
0: 예.
1: 이때 만들어지는 이름이 한글이에요.
0: 한글.
1: 한글이라고 하는 뜻은 대한민국 할 때 그 한자로 되어 있는 네. 그 한 아닙니다. 한글은 그 우리나라 말이에요. 넓다라는 뜻입니다. 넓다.
0: 정말.
1: 한강 할 때. 넓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 민족에게 널리 쓰이는 문자라는 뜻입니다. 한글.
0: 몰랐어.
1: 한나라 한자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0: 예.
1: 그거가 언제 만들어지냐면 이게 아마도 추측인데 1913년 14년 무렵에 원래는 배달말이라고 쓰던 걸 이제 더 이상 국문이라고 못 쓰니까 배달말이라고 쓰던 걸 야 우리 이거 한글이라고 고정해서 쓰자 라는 거를 결정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요거를 결정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주시경 선생님입니다. 주시경 선생님이 한글학자 세요. 한글학자셨는데 이분이 이미 그 1897년에 국문이라고 하는 게 고종에 의해서 훈민정음이 국문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 국문론이라는 거를 만들거든요.
0: 예.
1: 여기에서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한자를 폐지할 것. 두 번째 국문 사전을 만들 것. 세 번째 문법을 세울 것. 네 번째 철자법을 통일할 것. 요거를 이론적으로 확립을 해요. 근데
0: 예.
1: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0: 그렇지.
1: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0: 그럼요.
1: 그런데 주시현 선생님이 이 말만 하시고 굉장히 일찍 돌아가세요.
0: 39에 들어가셨네요.
1: 네. 1914년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1897년에 국문론이라고 이제 앞으로 우리 글을 우리 말은 있으니 우리 글을 이렇게 규칙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제자들이 이거를 따릅니다. 가장 중요했었던 인물 중에 한 분이 이제 김두봉이라고 하는
0: 네.
1: 이 선생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국문 사전 만들고 문법 세우고 철자법을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거를 하나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가기 시작을 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혹시 그 영화 말모이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0: 네.
1: 그 말모이에서 보면 사전 만드는 거 진짜 힘들어요.
0: 그렇지.
1: 지금 이 조선인들이 쓰고 있는 언어를 일단 싹 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싹 다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단계가 있어요. 단계. 첫 번째 방언을 연구해야 됩니다.
0: 방언.
1: 표준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0: 그렇지.
1: 그런데 쓰는 단어들이 너무 달라. 표현도 너무 달라. 경상도 말만 하더라도 울산에서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0: 예.
1: 마산에서 처음 올라와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몰랐어요.
0: 예.
1: 제가 하는 말도 못 알아듣고.
0: 근데
1: 우리는 공부할 수 있잖아요. 왜? 표준어라는 게 있으니까.
0: 예.
1: 그럼 표준어를 먼저 만들어야 되죠.
0: 예.
1: 이걸 먼저 해야 되고요. 표준어를 만든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문법을 만드는 거예요. 문법.
0: 그치.
1: 문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중요한 거. 맞춤법을 만들어야 돼.
0: 이게 이제 네 번째 키워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1: 어.
0: 조선 언어학회와 규범체계와 이렇게 놀라세요.
1: 네.
0: 키워드 발표하시고 가면 되잖아요.
1: 예,
0: 네 번째 키워드 발표하시죠.
1: 너무 스무스하게 넘어
0: 예.
1: 가게 하려고
0: 예.
1: 제가 이렇게 네 번째 키워드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0: 이게 좋았어요. 내용은 좋아요.
1: 네 번째 키워드 조선 언어학회와 규범체계화입니다.
0: 예, 그래서 이어주시죠.
1: 네. 그래서 그분들이 만드는 학회가 처음에 1929년에 조선어 사전 편찬회라고 하는 거를 만듭니다.
0: 예.
1: 그리고 여기에서 조선어와 관련된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한글 관련된 공부들을 하면서 사전 만드는 것들을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0: 논쟁이 붙습니다. 그게 이제 맞춤법 논쟁인데 맞춤법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 크게 논쟁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표음주의와 형태주의.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1: 표음주의, 형태주의.
0: 자, 꽃.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많이 선물하는.
1: 에이, 또 그렇게 얘기하세요. 세 번 했죠?
0: 예, 이 꽃이라고 하는 게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꽃이. 꽃만. 뭐 꽃. 꽃이라고 했을 때 밑에 치읓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표음주의는 뒤에 나오는 글자가 뭔지에 따라서 이 꽃이라고 하는 게 달라져도 된다. 꽃이라고 하면 꼬치라고 해도 되고 꽃만이라고 하면 꼰 밑에 니은.
1: 니은으로.
0: 만.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었던 표음주의.
1: 이게 이제 발음대로 쓰는 거죠.
0: 네, 발음대로 쓰는 거죠. 네,
1: 표음주의.
0: 이러면 절대 안 된다. 형태가 있어야 돼. 단어 하나가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있어야 된다. 근데 형태주의인데 형태주의가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1: 맞아, 맞아. 그래서 언어 유의도 하고 있는 거예요.
0: 네. 네. 근데 복잡하잖아. 이렇게 말만 들으면 아니, 그냥 표음주의로 했으면 글자 쓰는 대로 그냥 써도 되니까 이게 더 편리한 거 아니야?
1: 쉽기는 쉽지.
0: 근데 이러면 사전을 못 만들어요.
1: 그렇지.
0: 사전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데 사전이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쓰는 사전에 한 열몇 배가 되는 두꺼운 사전이 돼야 될 겁니다.
1: 예.
0: 엄청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 고정되어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꽃으로 고정하자라고 하는 게 이기고 요걸 중심으로 글자들을 또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맞춤법은 정리가 됐어요. 맞춤법은 정리가 됐지만 그 다음 거. 이거 쉽게 끝날 줄 알았대요. 조선어학회에서. 그게 뭐냐면 외래어입니다.
1: 외래어. 아.
0: 외래어 이거 진짜 복잡하거든요. 어떻게 발음할 것이냐. 이거 정리하는데 몇 년 걸립니다. 한 4년 걸렸어요.
1: 아이고 아이고.
0: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리를 하고 요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사전을 초판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하고 결국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화 말모이를 보시면 됩니다.
1: 맞아요.
0: 거기에 나오시는 분이 이극노 선생님이신데 이극노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사전을 본격적으로 편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극노 선생님이 또 궁금하신 분들은 너튜브 들어가면 많이 있어요.
1: 네.
0: 누구냐? 1920년대에 이분 나중에 독일로 유학을 가시거든요. 이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독일 경제학 박사 받으신 분이에요.
1: 오.
0: 근데 이분이 나중에 독일에서 정말 대단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거는 스킵을 하겠습니다만 이분이 독일 유럽에서 최초로 조선어 수업을 열었어요. 대학에서.
1: 오.
0: 경제학으로 자기가 박사를 받았지만 이 조선어 한글이 사라져가는 거에 대한 그 불안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열기도 했었고 그 소르본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시거든요.
1: 오.
0: 이때 녹음을 합니다. 녹음. 1920년대에 당시 조선인들이 어떤 식으로 한글을 발음했는지 이 조선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너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이극노 조선어 치시면
1: 궁금하다. 와.
0: 녹음되어 있는 파일이 있어요.
1: 예.
0: 들어보세요.
1: 궁금해.
0: 그거로 녹음하신 분이거든요.
1: 비슷한가요?
0: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슷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1: 아, 역시.
0: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조선어학회 들어오셔가지고 활동을 하시면서 사전을 편찬을 하시는 건데
1: 예.
0: 이극노 선생님을 비롯한 조선어학회에서 만든 이 사전이 1940년대가 되면은 거의 완성을 해요. 심지어 초판에 대한 조선어 사전 초판에 대한 게 조선총독부에서 허가까지도 납니다.
1: 그렇네.
0: 출판 허가까지도 나거든요.
1: 대동출판사.
0: 근데 문제는
1: 예.
0: 조선총독부에서 보기에 꼴보기 싫은 거죠. 너무 싫은 거예요.
1: 너무 싫겠죠.
0: 그런데 조선어 학회잖아요. 공부하는 데거든요.
1: 맞아.
0: 불법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조선어 학회와 독립운동을 직접적으로 연결을 할 꼬투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냅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요게 이제 1942년 3월이었는데 함흥 그 인근 지역에 그 기차역이었어요. 이 기차역에서 박병엽이라고 하.

0: 하는 청년이 한복을 입고 있다가 불신 건물에 잡힙니다. 근데 이 박병엽이라고 하는 인물이 조금 삐딱했나 봐요. 그때 당시 일본 경찰이 보기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불신 건물 그 이상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이런 거죠. 일본 경찰 입장에서 박병엽 내가 쟤 어떤 식으로라도 꼬투리 잡아주고 내가 얘 한번 보내버려야지 라는 생각에서 박병엽이라고 하는 인물을 탈탈 텁니다. 안 나와요. 근데 아무것도. 어디까지 터느냐. 조카의 집까지 텁니다.
1: 아유야.
0: 근데 이 조카랑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1: 예.
0: 그 조카가 이 당시도 아니고 몇 년 전에 썼던 일기장을 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국어를 상용하는 자를 처벌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국어는 당시에 일본 애들한테는 이 국어가 일본어입니다. 근데 일본어를 쓰는 사람을 처벌했다고? 이거 누구야? 이 교사 누구야? 털어. 라고 해가지고 고문을 엄청 해요. 이 조카의 친구들까지 고문을 해가지고 근데 이 고문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랑 이 조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서 말하는 국어는 일본어가 아니라 조선어였습니다. 조선어를 써가지고 저희가 혼났다는 거예요.
1: 이게 더 위험한 거 아니야?
0: 그래서 일본 경찰이 그러면 국어를 조선어로 교육한 사람이 누군데?
1: 그러니까 그걸 국어로 지정한 사람이 누구야?
0: 그게 바로 정태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 예.
0: 근데 이분은 원래 이 조카가 다니고 있었던 학교의 선생님이었는데 이미 이때 1942년에는 이게 너무 진짜 너무 운이 없었죠. 이분이 학교를 그만두고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었냐면 조선어학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1: 아이고 딱 물리네.
0: 그래서 조선어학회 사람들이 한꺼번에 잡혀갑니다. 33명이 잡혀갔고요.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두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41년 요 무렵이 되면은 이미 초판 허가까지 받았다 그랬잖아요. 압수됩니다. 이 사전이 압수가 되게 되는데 저는 이 판단이 지금 우리가 한글을 이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뭐냐면 상고를 합니다. 처음에 잡히고 난 다음에 고문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조선어학회 분들이 1심 판결에 불복을 해요.
1: 오.
0: 상고를 해요.
1: 야, 쉽지 않았을 텐데.
0: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조선어 사전이 증거가 됩니다. 함부로 없앨 수가 없어요.
1: 그렇네.
0: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상고된 상태에서 해방을 맞습니다. 운명과도 같지 않습니까?
1: 진짜 잘 지켰다.
0: 물론 두 분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때 이국노 선생님도 잡혀가셔가지고 정말 네. 고문 엄청 심하게 당하셨다고 하시거든요. 근데도 상고를 한 거예요. 그냥 1심 받고 감옥 가셨으면 포기하셨어도 됐거든요. 근데 내가 고문을 받던 이거 지켜야 되니까 이거 상고합니다. 그리고 맞았었던 해방이 되는 거죠.
1: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지막 키워드 달려보겠습니다. 박재범 가나다라 피처링 아이유 기쁘게 듣고 올게요.

0: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6: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7: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8: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9: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8: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10: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8: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를 위한 소황제,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원단에서 복잡한 관절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부침 유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깨어난 김의 역사 일주 역사학자 김지현 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역사. 아, 네. 재밌는데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2: 네, 마지막 키워드 해방 후 정착과 오늘날의 한글입니다.
1: 해방 이후의 한글의 모습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죠.
2: 네. 해방이 되고 이제 석방이 되셨죠. 예. 조선학계 분들이 석방이 됩니다. 8월 18일 날 석방이 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증거,
1: 예,
2: 조선어 사전,
1: 사전
2: 못 찾았어요.
1: 어?
2: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빠져나가기 바쁘잖아요.
1: 예.
2: 도망가기 바쁘거든요. 지금 예. 패전하고 난 다음에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아가지고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아, 이건 진짜 운명이 운명입니다. 지금 서울역. 서울역 옆에 창고가 있었는데
1: 예.
2: 거기 더미에 그냥 쓰레기같이 이런 막 자료들을 막 이렇게 그냥 다 쌓여져 있는 데에서 이 철도청 직원이 발견해요.
1: 어머.
2: 근데 이거 그냥 있었어도 이게 뭐야 하고 넘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봤더니 너무 좀 특이하게 보였나 봐요. 이거 사전 같은데? 라고 해서 이 직원이 조선학회에 전화를 합니다.
1: 오.
2: 사전인 것 같다고.
1: 와.
2: 저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1: 와
2: 약간 설화처럼 느껴지거든요.
1: 야.
2: 그걸 찾아요.
1: 예.
2: 이걸 찾습니다.
1: 네.
2: 근데 왜 중요하냐? 자, 아까 전에 주시경 선생님이 한글 만들자고 한 게 1897년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는 아무리 빨라도 1930년대, 20년대 정도예요. 근데 완성된 게 41년이에요. 초판이. 그럼 얼마나 걸렸습니까? 20년 넘게 걸린 거거든요. 사전 하나 만드는데 20년 넘게 걸린 거예요. 근데 이거 만약에 못 찾았잖아요? 그럼 저 20년 동안 이거 만들고 있어야 돼요. 노하우가 있으니까 좀 더 빨랐다고 하더라도.
1: 그렇네.
2: 1960, 우리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또 전쟁까지 겪었잖아요.
1: 아, 어렵죠.
2: 이거 이때 발견 안 됐으면 문맹률 치솟았을 겁니다.
1: 정말, 정말이다.
2: 그러면은 1960년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제개발이 이렇게 빠를 수 있었을까요?
1: 아,
2: 안 돼요.
1: 어림없죠.
2: 문맹률 이렇게 높은데.
1: 예.
2: 이거를 찾아서 조선어학회에서 이미 전쟁 이전에 사전 1권을 먼저 발간을 합니다. 그리고 6권까지 50년대까지 빠르게 완성을 하거든요.
1: 예.
2: 이거 덕분에 우리 지금 한글 쓰는 거예요.
1: 감사하네.
2: 이렇게.
1: 기차 그때 발견하신 분 너무 감사하네.
2: 이게 저는 굉장히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왔었던 이유는 이제 100주년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한글을 글자를 만들었었던 세종과 훈민정음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50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셨었던 사용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의미, 그리고 나라를 잃은 상태였는데 어쨌든 1896년에 고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이걸 국문으로 승격을 시켰고 우리말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때 당시 한글 학자들이 그 숱한 고생 속에서 이 글자에 대한 어떤 맞춤법, 규범들을 또 만들어 나갔다는 거, 요것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100주년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100주년이면 1926년에 기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어목한 시절에.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580년 전에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한글날을 어떻게 해서 기념하기 시작했을까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1: 아우, 아주 네. 깊은 이야, 시간이었습니다. 한글날 100주년을 맞아서 한글의 역사 짚어봤는데, 야, 오늘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2: 네.
1: 너무 재밌었고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한글 또 이야기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1: 아, 바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 예예예. 예, 예, 예.
1: 저도 같이 인사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같이 인사 드릴게요. 여러분,
2: Have a good day.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5: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 도시 개발, 대성 한방 건강랜드, 해남 미소, 목포 농협, 삼양 농협, 선일 물산, 북신한 농협, 목포 해상 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 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